0: and the company raised its financial guidance for the remainder of the year. Americans have been wrestling with persistent inflation, giving them sticker shock at the gas pumps and at the supermarket. They have also struggled with the economic uncertainty brought on by higher housing costs and a fragile job market. This month, many of America's biggest retailers, including Walmart and Home Depot, said consumers have been frugal and searching for the best deals.
1: 미국 최대의 달러 스토어 체인점들은 최근 몇 달 새 매장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현 미국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지출하는 1달러 하나하나를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체인인 Dollar General의 경우에는 고객당 거래 금액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유소와 슈퍼마켓 같은 곳들에서 가격에 충격을 받고 있으며 주택 비용 상승 및 불안정한 고용 시장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마트와 홈디포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다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다들 절약에 나서면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The thing is, people of all incomes, they're trying to stretch every dollar they spend.
2: Yeah.
1: How can you stretch a dollar, Karen?
2: Right. So stretch, you know, in what you're talking about, you know,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rubber bands, it means to make something longer, wider, or looser by pulling it.
1: Mm-hmm.
2: But when we're talking about money, it means to make it go as far as possible by being very careful and right. smart with your purchases.
1: Exactly. Stretch. 우리 몸 스트레칭 하기도 하고요.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고무줄 같은 거는 very stretchy하다라고 하죠. 쭉쭉 늘어나니까. 그런데 1달러 지폐를 스트레치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달러밖에 안 되지만 이것조차 정말 아껴 쓰려고 한다라는
2: yeah.
1: 뜻이에요. So everyone's trying to stretch their dollar.
2: Yeah.
1: Every dollar라고 했죠. They're trying to stretch every dollar.
2: They're making it, yep. they're trying to make it last as long as they can.
1: Exactly. And it doesn't matter if you have a big income or a small income.
2: Yeah.
1: Everyone.
2: Everyone. Mm. I mean, just because you're rich, I don't think people, rich people necessarily spend a lot of money frivolously.
1: Yeah. On the contrary.
2: Yeah.
1: A lot of people who have money are more conscious about
2: how they spend
1: money.
2: Yes.
1: Mm, that's maybe one of the reasons they
2: are
1: have
2: rich.
1: So much.
2: Yeah.
1: Yes. All right. So, 그래서 everyone is trying to stretch every dollar.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정말 아껴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persistent inflation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
2: Yeah.
1: 그것을 가지고 wrestling을 하고 있다.
2: Yes. When you're wrestling with something, it's, you know, when you're wrestling, it's not easy.
1: Mm-hmm.
2: So you're trying very hard to solve a difficult problem or when you're trying to make a difficult choice or
1: right.
2: deal with a complex issue, you can say that you're wrestling with it.
1: 그래서 wrestle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와 씨름하다예요. 말 그대로 wrestling, 씨름이라고 이렇게 같이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말도 그렇듯이 영어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이 현상, 이 상황에 놓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 Mm-hmm.
1: 왜냐면 어렵거든요. So people are wrestling with persistent inflation and this is giving them sticker shock.
2: Yeah. Sticker shock, you know,
1: yeah.
2: in the past when we went to stores, we would see that little sticker stuck on products to
1: yeah.
2: show the price.
1: Mm-hmm.
2: So a sticker shock is you saw the price and you were shocked.
1: Mm.
2: So it's that sudden feeling of surprise, maybe even disgust when you see a product or service costing a lot more than you expected.
1: 네,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슈퍼마켓에서도 at the gas pump and at the supermarket, people are getting sticker shock.
2: Mm-hmm.
1: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2: yeah.
1: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스티커가 아니어도
2: mm-hmm.
1: 어쨌든 이렇게 불러요.
2: The price,
1: 주유소에서는
2: yeah.
1: 뭐

0: 계기판에 뜨겠죠. 뭐 얼마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비싸?
1: Yeah.
0: 슈퍼마켓
1: I get this a lot
0: 마찬가지.
1: when I go to restaurants these days.
0: 이거 와 이렇게 우리 두명 먹으면 이렇게나 많이 나온
1: yeah.
0: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명, 막 이렇게. That's called sticker shock. So, you know, they're wrestling with persistent inflation, and this inflation is giving Americans sticker shock at the gas pump and at the supermarket. So everyone is trying to be very frugal.
1: Yes, frugal. It's spelled F-R-U-G-A-L, and it's a very positive way to say someone is penny pinching. So it's being very careful, very wise, and very economical with your money and resources to avoid unnecessary waste.
0: 절약하는 거예요. Everyone's now very frugal and they are searching for the best deals. 가장 저렴한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Let's continue reading.
1: A section within Dollar General stores called Value Valley, which is a dedicated area with a rotating selection of $1 items, performed much better than its average merchandise. Comparable sales rose more than 16% last quarter in those aisles, and the company is boosting the presence of that section in more than 9,000 stores. Company executives said that higher income shoppers are also coming to their stores. The consumer is relying more on that $1 price point, Vaso said. We have got real plans to expand that $1 price point to offer even more value for the customer.
0: Dollar General 매장에 마련된 Value Valley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는 1달러짜리 상품들을 돌아가며 진열하는 전용 구역입니다. 근데 일반 상품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이 코너가 거뒀습니다. 지난 분기 해당 코너의 동일 매장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16% 이상 증가했으며 회사는 9천 개 이상의 매장에서 이 코너의 비중을 늘리는 중입니다. 회사 경영진에 따르면 고소득층 고객들도 매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Dollar General의 CEO인 Todd Vassos는 소비자들이 1달러 가격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1달러 가격대를 지금보다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kay, so Dollar General is the name of this store.
1: Yes, I've been to many of them.
0: Yeah?
1: Yeah.
0: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제 다땡소처럼 이제 이것도 상호명이에요.
1: Yeah.
0: 어쨌든 뭐 기사
1: There's
0: 속에서
1: also Dollar
0: 언급이
1: Tree and a lot
0: 많아요.
1: of different
0: 네,
1: places.
0: 미국에
1: yeah.
0: 뭐 이런 저런 가게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이 가게 안에 한 코너가 있는 거예요. Value Valley. 그래서 그 코너의 아이템들이 특히 잘 팔리는데 Comparable sales rose 16%. What does that mean?
1: Comparable sales, this is used in retail and it shows like the current revenue at established locations against revenue from the exact same period in the past. So, you know, when we say like year on year, quarter on quarter, this is talking about comparable sales.
0: 동일 점포의 1년 전 매출에 비해 이번 매출이 어떤지 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 매출, comparable sal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게에만 봐도 1년 전에 비해서 이 코너에서 팔린 물건들의 매출이 16%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nd then we're looking at items that are at a $1 price point.
1: Yeah. So price point refers to the specific price chosen for a product or service when it is offered for sale. And we use this a lot when we're talking about, for example, like cars, the mid-range price point or the luxury tier price point. So it's not talking about like a specific price, but more like a range of, you know, for cell phones, if it's like an entry level price point, then it would be a little bit cheaper than a luxury tier price point.
0: Yeah. So once again, you mentioned cars earlier on, but if you go to a secondhand, not a secondhand,
1: used car,
0: car store, thank you, then the dealer might say, what's your price point?
1: Right.
0: 얼마 정도를 쓰실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부터 물어야
1: yes.
0: 그 다음에 차를 이제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1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뭐 그게 다 달라지니까 중고 자동차 매장에 갔을 때 아마 딜러가 제일 먼저 그거 물을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예산이 얼마냐.
1: You give them 네. a price point. Like, it's like a little 그쵸? range.

0: 맞아요. Yeah. 가격대인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가 뭐 얼마인가요? Mm-hmm. 예산이 얼마인가요? Mm-hmm. 그다음에 이제 요즘 미국에서 이 달러 스토어를 찾는 사람들이 $1 price point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1: Yeah.
0: 아, 나 요런 이제 1달러 정도 되는 물건을 사고 싶다. 그렇게 지출하겠다라는 걸 보다 더 예전보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달러 스토어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I mean, if you can get the same thing for that price point or at that price point, then why not?
0: Exactly.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the consumer is relying more on the $1 price point. 이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1달러 가격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et's continue reading.
1: At Dollar Tree, the next biggest dollar store chain with more than 9,000 shops, comparable sales rose 3.7%. Even though the retailer has struggled to keep prices down and thus attract shoppers, traffic to stores ticked up 0.4%, with consumers also spending more each visit. The inflationary backdrop continues to pressure all household budgets, particularly for lower-income consumers, Mike Creedon, the CEO of Dollar Tree, told investors. He said the retailer grew sales across all income segments, with year-over-year gains focused on middle-income and high-income households.
0: 네, 9천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달러 스토어 체인인 Dollar Tree의 동일 매장 매출은 3.7% 증가했습니다. 이 업체는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고객 유치에도 고전했지만 그래도 매장 방문객 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방문당 지출액도 늘었습니다. Dollar Tree의 Mike Creedon CEO는 인플레이션 여파가 모든 가계 예산,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했고요. 자사가 모든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전년 대비 증가세는 특히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lright, so we're looking at traffic to the stores. Mm-hmm. That means how many people actually go to the stores.
1: Yep.
0: Ticking up.
1: Mm-hmm. When something ticks up, that's T-I-C-K, tick up, it means that there's a slight increase or maybe a rise in a price, rate, or value. So we're talking about not something that's skyrocketing, but something that's going up by a little bit.
0: Exactly. 아주 소폭 증가했을 때 tick up 라고 동사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소폭 오른 것 자체를 하나의 단어, uptick라고
1: yes.
0: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국 고물가의 영향으로 전보다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 dollar store를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소득 가구도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질세라 전통적인 dollar store가 아닌 매장들, 특히 대형 마트들도 이 저가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과 이를 경계하는 저가 상점들의 고민을 다음 단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 A lingering concern for all the dollar stores has been how much its competitors threaten to eat into their business as rivals collectively spend billions to keep prices low for weary shoppers. The big question is whether Dollar General and its peers can retain their momentum as their rivals aggressively slash prices, Christina Katai, an analyst at Deutsche Bank, wrote in a note. Walmart and Target have each said that they have been lowering prices this year and said they would continue the reductions to attract households worried about their finances.
0: 자, 모든 dollar store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해온 점은 경쟁사들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과연 얼마나 잠식할지 여부였습니다. 대형 소매 매장들이 물가에 지친 쇼핑객들을 겨냥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너도 나도 수십억씩 쏟아붓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이치 뱅크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티나 카타이는 보고서에서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가운데 달러 제너럴 및 동종 업계 업체들이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월마트와 타겟은 올해 들어 쭉

0: 가격을 인하해 왔으며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가구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런 인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각기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타겟은 굉장히 유명한 대형 스토어들이죠?
1: Yeah.
0: 네. 자, The dollar stores are worried that their rivals may eat into their business.
1: Right.
0: We're not talking about really eating anything, are we?
1: Yeah. So eating into something, it means you're gradually using up or reducing or damaging a valuable supply like money, time, or resources.
0: Eat into a business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이제 그이 업계에서 좀 잠식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 They're
0: 정말 이게 먹어
1: taking it
0: 삼키는 것
1: away a
0: 같은
1: little by little.
0: 네,
1: Yeah.
0: 뭐 이런 느낌이어서 dollar store의 어떤 마켓 그런 시장과 그 다음에 그 대형 마트의 시장이 약간 다른데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대형 마트들도 저렴하게 이것저것 팔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필드인데 우리
1: Yeah.
0: 분야인데
1: Yeah.
0: 여기에 와서 조금씩 이제 갉아먹어 나가는 것 같은 느낌? They're eating away into our business? 하는 걱정이 있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점점 더 그쪽으로 갈수
1: Yeah, they'd
0: 있으니까.
1: rather go to the big stores.
0: 이해가 되죠?
1: Yep.
0: 자, 그래서 그 big stores like Walmart and Target, they are aggressively slashing prices. 공격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1: They're cutting their prices. So slash to slash, it means they're cutting or reducing sharply. So that in the verb form, it's that. And then as a noun, a slash could be a long gash.
0: 그러니까 다뭐 cut, slash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베이다, 자르다 이런 의미가 원래는 있는데 가격과 붙였을 때는
1: Yeah.
0: 예, 가격을 그만큼 인하한다는 뜻이고 slash는 굉장히 가격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1: Yeah,
0: 뜻이에요.
1: like 50%
0: 그러니까
1: discount. Yeah.
0: 대폭 낮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대형 마트들도. 자, 이어서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Some retailers have taken advantage of tariff refunds that were paid out to businesses after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many of President Donald Trump's import levies in February. Dollar Tree said it used those funds on pricing reductions, marketing, and store operations, while Dollar General said it has reinvested a substantial portion of its tariff refunds to keep prices down. We watch very closely all competitors, no matter what classes of trade, looking at price, Vaso said. Price is a paramount for our customer.
0: 일부 소매업체들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관세 중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결한 후 기업들의 지급된 관세 환급금을 자금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트리는 해당 자금을 가격 인하 정책과 마케팅 및 매장 운영에 사용했다고 밝힌 한편, 달러 제너럴은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 환급금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했다고 전했고요. 다음은 달러 제너럴의 토드 바소스 CEO의 말인데, 우리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사의 가격 동향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 고객분들께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요. Right, first of all, a lot of these stores are, or I should say, making use of the import levies
1: Yeah.
0: that they're getting back. What's a levy?
1: A levy is an official demand for payment, such as a tax or a fine, or the legal seizure of property to pay an unpaid debt. So we use this when we're talking about taxes. We say taxes are levied.
0: Right. Levy 하다 하면은 부과하다가 되겠고요. Levy라는 명사는 그래서 그런 이제 부과금, 뭐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retailer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tariff refunds. 이제 소매업체들은 관세 환급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관세 환급금이냐? From the import levies that Donald Trump struck down.
1: Yep.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그런 관세, 수입 관세를 말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환급금이 생겼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라고 했을 때

기침을 가한 거거든요. Read up on the sport, on the etiquette.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현재 뉴욕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 US 오픈에서 벌어진 인플루언서들의 경기 방해 소동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0: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819년 오늘 9월 13일은 19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여성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라라 슈만이 태어난 날입니다. 클라라는 딸을 위대한 음악가로 키우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고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는데요. 일찍이 뛰어난 재능을 드러낸 그녀는 유럽 전역의 무대를 누비며 명성을 쌓았고 한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평생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간 만큼 작곡가로서 남긴 작품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지만 28곡의 가곡을 비롯해 피아노곡, 실내악 등 여러 장르를 통해 섬세한 감성과 낭만적인 서정을 펼쳤습니다. 오늘 첫 곡은 클라라 슈만의 6개의 가곡, 작품으로 13중 제6곡, 디슈틸레 로터스 블룸의 고요한 연꽃. 소프라노 바바라보니,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클라라 슈만의 6개의 가곡 작품으로 13종 제6곡 디슈틸레 로터스 블룸의 고요한 연꽃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블라드미르 하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입니다. 작곡가이자 뛰어난 첼리스트였던 보케리니는 실내악과 첼로 작품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고 12곡의 첼로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당시 첼로는 주로 앙상블의 저음을 받쳐주는 악기였지만 보케리니는 높은 음역과 화려한 기교,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첼로의 표현력과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중 9번은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인데요. 당당한 기품과 독주자의 화려한 기량이 돋보이는 1악장과 잔잔하고 애수가 배어나는 2악장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볼까요? 보케리니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티노 그라치오소, 자클린 디프레이 첼로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시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케린이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장 조종 희락장과 희약장을 자클린 디프레의 첼로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9번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해인 1828년 잇따라 완성한 마지막 세 편의 피아노 소나타 중 하나인데요. 초기 작품들에 비해 한층 커진 규모와 깊어진 표현, 풍부한 음향 속에 슈베르트의 원숙한 음악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출판되지 못하다가 1839년에 나머지 두 소나타와 함께 세계의 대소나타

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는데요. 출판업자 디아벨리는 이 작품들을 평소 슈베르트 음악을 높이 평가했던 슈만에게 헌정했습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9번 C단조 도이치번호 958종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9번 시단초 도이치모로 958종 1악장과 2악장을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바흐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170종 제1곡 아리아 피어 크릉테루

바흐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170중 제1고 가리아 퓨어 그룹테루 볼리프트 젤렌루스트 즐거운 안식 마음의 기쁨이요. 컨터테너 안드레아스 쇼레놀이었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유한 슈트라우스 2세 조간신문 왈츠 작품으로 279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9월 13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폴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작품으로 79 김유빈의 플루트, 문지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환상곡은 정해진 형식의 얽매기보다 자유로운 흐름을 중시하는 장르인데요. 폴에는 1898년 파리 음악을의 플루트 경연을 위해 이 곡을 썼고 당시 플루트 교수였던 폴 타파넬에게 헌정했습니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음악으로 시작해 곧 빠르고 화려한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과 민첩한 기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플루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77종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주시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77종 희락장을 르노카 피숑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군어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입니다. 긴 전쟁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에서 쓰인 곡인데요. 가족과의 재회에 벅차오른 병사들은 목소리를 높여 선조들의 영광과 조국을 향한 충성을 노래합니다. 이제 무기를 내려놓자 눈물로 후레를 기다리던 어머니와 누이들. 이제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진하라, 병사들이여. 힘찬 행진곡풍의 선율과 장대한 합창이 어우러지는 곡. 군어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을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군우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을 미셸 플라송이 지시하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라벨의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 에르네스트 항세레메가 지시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라벨의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 2단조, 작모로 39중 2악장 안단테,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먼 훗날 노인이 된 어느 날 내가 과거에 딱 하루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떠올린 그날이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라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 그러고 나면 갑자기 오늘이 너무 찬란하고 사소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김이나 작가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코디 프라이가 부른 I Hear a Symphony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너무 좋죠? 저도 선곡표 위에다가 별표 이렇게 표시해뒀습니다. 이렇게 별표가 붙은 곡들은 또 집에 가는 길에 뭐 한 계절쯤 무한 반복하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곡이 저에게도 쑥 들어오는데 아마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이 느끼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 계절과 이 시간대와 이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아우르는 음악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환님이 지금 너무 좋다 하셨는데 이제 노래 제목 아셨죠? 그리고 방향숙님, 일상의 감각을 한 박자 천천히 일깨워 주려는 첫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오늘 문장 카페 제목도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가져왔거든요. 이 김이나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이야기 장수에서 펴낸 책이고요. 김이나 작가는 작사가로 우리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작사가로 또 에세이스트로 또 라디오 DJ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정말 이렇게 딱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 단상 단상들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쭉 읽자마자 아마 가만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 감정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주의자로서 해보는 상상도 참 소중하죠?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어쩌면 진짜 미래에서 내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과거의 어느 지점을 계속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오늘 또한 정말 미래의 내가 그리워하는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정은숙님, 가을 햇살 좋은 오후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9월 8일 화요일 12시 6분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미래에서 지금 이 시점으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번 잠시 같이 해봅니다.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인님, 밤빵 어제 듣다가 이번 주에 저 프랑스 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데려가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저 그렇게 출장 가거나 해도 멀리 가도 뭐 특히 유럽 쪽으로 가면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시간대가 일찍이어서가 아니라 저 시간 맞춰두고 북카페 듣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서 이 점심이 본방인 북카페 방송을 이제 조금 다른 시간대에서 밤방이나 새벽 방송으로 그날의 첫 방송으로 듣는 그 기분도 굉장히 짜릿하고 좀 특별해요. 그런 경험 하신 채로 사연 보내주시는 카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듣는 거니까 같이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간 축하 메시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테니스 나무,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테니스 나무 저의 10번째 소설이고요. 출간해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북카페 홈페이지와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착착착착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책 읽고 이미 읽으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저의 윙크 같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찡! 이렇게 윙크하는 그런 이벤트도 적어뒀고요. 그리고 이 책, 우리 북카페에서 책 선물 많이 드리는데 아직 좀잘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또 준비한 그책 선물 이벤트도 있습니다. 꼭 생방으로만 신청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한번 북카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그 이벤트 참여 방법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에서는 제가 그냥 하루에 한 분만, 네, 간단한 퀴즈를 드립니다. 미션 간단한 거. 요거, 샵 1045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항상 책 이벤트 신청할 때 아시죠? 주소 포함하고 그리고 실명 성함 그리고 말머리는 이 책의 제목인 테니스 나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퀴즈로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어제 방송 들으셨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책의 제목이 테니스 나무인데 그냥 만약에 받았

뛰어쓰기를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테니스 한 다음에 뛰어쓰기를 하고서 나무라고 아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처럼 테니스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강조를 해서 테니스 나무를 딱 붙였거든요. 공백이 없이 완벽한 합성어를 만든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이 테니스 나무는 테니스와 나무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제목이며 본문이며 딱 붙어 있을까? 딱 붙은 다섯 글자일까? 그 이유를 마음껏 추측하셔서 샵1045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 한분 오늘 생방 중에 추첨해서 이렇게 또 명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물은 좀 천천히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민경춘님. 저도 유럽 출장 때는 아침을 깨우는 알람으로, 미국 출장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루 정리로 북카페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낮방, 밤방 잘 듣고 있고요라고 하셨는데, 경추님 그 출장 길에 북카페에 또 사연으로 함께 해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우리 카페인분들 특히 먼 곳에 가셔서 이렇게 북카페 챙겨서 들으시고 보내주시는 사연들은 사연에도 좀 느껴져요. 조금 다른 시간대의 어떤 기운, 공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희님, 저는 어제 저녁 별빛이 내리는 은하수 길을 걸었는데 잠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실제 산책길 이름 조명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조명들도 움직이고 있었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 산책길 이름 조명이 은하수 길이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보통 만들어진 산책로 혹은 이미 유명한데 거기에 그냥 구전으로 붙은 이름들 이런 거 보면 산책로 이름은 다 굉장히 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이름만 쫙 읊어봐도 기분이 좋아지죠. 음악 듣고 산책하시던 음악 들으시면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로시의 아직 그 꿈에 그리고 이루마 신용재 미 빅톤이 함께한 곡 키스 더 레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테니스 나무 이벤트 안내 살짝 드렸는데요. 허귀유님이 서점에 지금 가셨대요. 그런데 테니스 나무가 기타 스포츠 칸에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 진짜 이거 테니스 관련 그런 서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아, 그 서점 너무 재밌는데요. 아, 이런 것들, 아, 이런 이야기가 붙는 거저 너무 좋습니다. 네. 아마 테니스 책인 줄 알고 이 책을 집어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뭐 거기에 소설이라고 써 있고 하더라도 뭐딱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또 그것만 보이기도 하니까 가끔 좀 엉뚱한 곳에 꽂힌 책이 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 재미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인님들께 오늘 이제 퀴즈로 테니스 나무가 왜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딱 붙어 있는 다섯 글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드렸는데 문자로 많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꼭 주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소 없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테니스 나무 검색해서 책 표지 계속 보는데 이 나무의 나이테가 테니스공 모양이 아닐까? 요런 상상까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무를 딱 찾았을 때 나무 나이테가 테니스 공처럼 되어 있다 상상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책북 디자인할 때그 책의 그 목차 부분을 테니스 코트처럼 디자이너 분이 신경을 쓰시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 센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무를 잘랐을 때 나이테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는 상상은 너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권용희님, 꿈나무처럼 원래 없던 대상을 새로이 명명하기 위해 붙여 쓴거 아닐까요? 네, 국어 시간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요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지금 4678 쓰시는 카페님이 주신 이 의견도 재밌습니다. 테니스와 나무를 띄어쓰지 않은 것은, 이제 이게 번역이 됐을 때, 한국말 그대로 번역되길 바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테니스 트리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 NA, MU 이렇게 테니스 나무로 고유 한국어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되길 바라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재밌습니다. 이것도 우리 카페인 분들께 이렇게 저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퀴즈를 드렸는데 물론 뭐 중요한 정답은 아닙니다만 근데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답으로 와서 재밌어졌어요. 역시 이 집단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요거는 기다렸다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그리고 북카페 홈페이지에다가 또글 쓰셔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홈페이지 공지 꼭 확인해 주시죠. 이간 카페인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아타락시아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현대문학의 문제적 작가 미셸 우엘벡의 소설 세로토닌의 주인공은 매일 아침 작고 하얀 알약 하나를 삼킵니다. 캡토릭스라는 이름의 이 가상의 항우울제는 체내의 세로토닌 수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파편화되고 절망적인 현대사회에서 그가 간신히 숨을 쉬고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이 약은 주인공에게 짜릿한 환희나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밑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려는 감정의 멱살을 쥐고

그를 덤덤하고 무기력한 생존의 상태로 끌어올려 줄 뿐이죠. 우에이백이 그려낸 이 풍경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도파민이 선사하는 찌릿한 성취감이나 역동적인 쾌감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세로토닌이 관장하는 행복은 결코 들뜨거나 벅차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안과 우울, 폭력적인 충동을 억제하여 뇌의 신경계가 요동치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평정심에 가깝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쾌락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흔들림이 없는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 수천 년 전에 철학자가 도달하고자 했던 그 궁극의 철학적 경지가 실은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적 목표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도파민의 자극적인 파도에 중독된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기뻐하고 행복해질 것을 강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일상을 권태롭고 뒤처진 상태로 깎아내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맹렬한 자극의 끝에는 반드시 지독한 허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행복하고 들떠야 한다는 팍팍한 강박을 내려놓고 보면 그저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생물학적 기적이자 철학적 성취인지 깨닫게 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아타락시아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 그것은 체내의 화학물질이 돕고 인간의 치열한 이성이 완성해내는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저항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 띄워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벅차오르는 쾌감만을 포함하는 말이 아닙니다. 행복의 그 형태, 모양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게 지금 상승세야? 하락세야? 알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 오늘도 일카통에서 또한번 되새깁니다. 7764 쓰시는 카페인님. 세로토닌 분비 촉진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나누어주면 좋겠어요. 맹렬한 자극뿐 아니라 맹렬한 스트레스 뒤에도 허무와 무기력이 밀려들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 모두가 평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맹렬한 자극뿐 아니라 맹렬한 스트레스 뒤에도 또 붙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좀 순하고 그냥 담백한 감정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영희님은 지금 스마트폰 생긴 이후로 가만히 사색한 게 언제일까 싶을 정도로 도파민이 가득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 분비 후에 지독한 허무함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디톡스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일단은 몸에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딱 붙여놓는 그런 습관, 루틴일 수도 있는 건데, 디지털 디톡스 저는 현대인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만이라도 내려놓자 하는 것을 조금 조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북카페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북카페 그 7주년 예쁜 엽서전 그 수상하신 분들의 명단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이 아니고요. 네, 선물방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사실 이번엔 엽서였기 때문에 그 엽서 바로 그 앞뒷면에다가 주소와 연락처를 잘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꼭꼭꼭꼭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잘 적어주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거기다 명단 확인하시고 꼭 주소 잘안 적은 것 같은데 하시다면 거기에 꼭 댓글로 주소와 그 연락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또 선물 발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보내주신 모든 카페인 분들께 카페인 굿즈는 갑니다. 그 또한 또 주소 연락처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뭐 따로 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러빙 스푼풀의 Did you ever have to make up your mind? 그리고 레니 크라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까지 두 곡입니다.

0: 어?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소연 시인님은 또 2주 만에 우리 이렇게 만납니다. 아, 지난주에 또 우리가 소연 시인님을 또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2: 문보영 시인하고
1: 또 반갑게 맞이하는 마음은 또 별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2: 저녁 때 재방송을
1: 아, 들으셨어요?
2: 네. 운전하면서 들었습니다.
1: 아, 상혁 시인님이 또 자리 비울 때 그 문보영 시인님과 또 이렇게 함께 한 적도 있었고
2: 네.
1: 그렇죠. 가끔 또 이렇게 춤을 하시더라고요.
2: 네, 두 분 다 읽어주시는 시 너무 좋았어요.
1: 그 시의 그 느낌을 여운을 붙잡고 계속 사연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분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소개받은 그 시를 품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살다가 그 다음에 사연으로 일상에서 그 시가 떠올랐다 하시면서 이렇게 툭툭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2: 네. 네. 저도 일요일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네. 어떤 나이 많으신 아주 고운 분이 한 분 다가오셔가지고 카페인입니다 하시고
1: 예. 와.
2: 자기 손주 이름 생일 축하 반말로 해주셨다고 제가
1: 아 제가 예. 아 소연 씨님
2: 제가 예. 같이 껴서 했었나봐요 그걸 기억해내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너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 이렇게 딱 그 얘기 들으시니까 반말 축하 언급까지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2: 예.
1: 네. 자, 우리 카페인 분들께 오늘도 좋은 작품 많이 골라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반기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 산문집 김혜란 소설가의 산문집 그랬다고 적었다에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요거를 아마 이후에도 어쩌면 조금 소개가 될 것 같은 책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부분 혹은 끝까지는 안 읽었겠지라는 생각으로 뒤쪽에서 좀 뒤쪽에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약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또 뒤쪽은 발랄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아이 때 어릴 적 김혜란 작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옷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 듣고 가겠습니다.

새 코트를 사고 사나흘쯤 지나서였을까? 나는 옴맵시와 별개로 자꾸 마음에 걸리는 묘한 불만족의 정체가 뭘까 궁리했다. 그러곤 이내 그 원인을 알아냈다. 그건 내가 서산 로데오 거리의 옷을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었다. 내 코트의 상표는 소매나 목덜미가 아닌 옷 안감에 붙어 있었다. 애초에 옷을 살 때 왜 이 생각을 못한 걸까? 나는 번뇌했다. 그러곤 며칠을 뒤척이다 결국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새 코트를 들고 동문시장 수선 골목으로 들어가 옷을 뜯어 거친 거였다. 소매 길이를 줄이거나 단추를 손본 게 아니라 상표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나는 기억한다. 살다 살다 이런 요구는 처음 받아본다는 듯 황당한 얼굴로 날 쳐다보던 수선집 아주머니의 표정을. 그 앞에서 붉게 달아오른 볼을 느끼며 어서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던 내 마음을. 인근 수산시장에서 풍겨오던 생선 비린내와 수선집 안 그늘 냄새, 실밥 냄새, 재봉틀 돌아가던 소리 같은 것도. 차라리 가품에 진짜 상표를 달아달라 했으면 덜 창피했을까?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면 그저 한 아이의 결핍과 궁여지책으로 이해됐을 텐데 내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과시가 목적이었으니까. 그 뒤 나는 정작 나 자신은 볼 수 없는 표지를 등에 단 채 잔뜩 위축된 자세로 학교에 다녔다. 새 코트만 입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그 코트를 입고 다닐 때마다 볼이 아닌 등이 화끈거렸다. 만에 하나 누군가 저 옷 원래 저기 상표 없는데

가짜인가라고 의심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다. 누군가 나와 같은 옷이라도 입고 등교하는 날이 오면 나는 영락없이 가짜가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건 발가벗고 다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0: 일레인의 페이크 띄워드렸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김애란 산문집 그랬다고 적었다 담긴 글 낭독으로 만나셨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카페인 분들도 좀 겹치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옥현님, 초등학교 시절 새 운동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상표 택을 떼지 않고 자랑하며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네.
1: 근데 요거는 상표택을 뗀 거가 문제가 아니라 떼고 붙이고가 뭐 그냥 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옷 안감에 붙어 있는 상표를 떼서 등에 붙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것을 해주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살다 살다 이런 욕을 처음 받아본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고
0: 네.
1: 욕을 하면서도 아마 작가는 알았던 거죠. 이게 대단히 과시용으로 이걸 내가 하고 있고 그거를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도 기어이 이걸 가서 대단히 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돈을 내고 걸어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걸 고쳐주세요 말하고
0: 그렇죠.
1: 기다리고 이 순간이 약간 보면 충동적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너무 길거든요. 이런 걸
0: 네.
1: 하는 과정이. 근데 충분히 그러니까 번뇌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도 이 결정을 했다는 게 뭔가 너무 중학생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볼이 아니라 등이 화끈거렸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등에 등 부분에 딱나 보세요 하고 그 상표 태그가 붙어 있으니까. 소현 씨님
2: 저는
0: 어떠셨나요?
2: 특히 가운데 부분에서 그 수선집에 맡긴 그 순간

0: 순간에 자기 자신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1: 네.
0: 스스로 깨달아 갈때그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수산시장에 풍겨오던 생선 비린내 냄새, 뭐 그늘 냄새, 실밥 냄새, 뭐 소리 이런 걸 생생히 표현한 게이 어서 빨리 시간이 가서나 여기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의 그 감각 있잖아요.
1: 네.
0: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저도 그 옆에 같이 서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그리고 이제 상상하잖아요. 누가 이제 학교에서 나와 같은 옷이라도 입고 등교하는 날이 되면 나는
0: 진짜 가짜가
1: 영락없이
0: 돼요.
1: 가짜가 되는 거. 나도 진짜였는데
0: 네.
1: 옮겨다는 바람에.
2: 요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게그 서로 가품을 알아보고 그걸 놀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걸 얼마나 지독하게 했냐면 그 상표 택을 뒤집어 보면 거기 도장이 찍혀 있거나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표 택을 뒤집어 봤을 때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1: 네.
2: 검사 필이라는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너 이거 너 가짜지라고 하면서 놀리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왔지. 예를 들어 정식으로 수입된 것은 필이 찍혀 있으니까.
1: 네.
2: 그렇게까지 서로 검사를 하고 상표 택을 뒤집어
1: 아,
2: 봤던
1: 진짜요?
2: 중고등학교 때 시절 생각납니다.
1: 소현 씨님은 이 상표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 떠오르는 어떤
0: 저는 처음 왜 운동화가 브랜드 뭐 어떤 운동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1: 네.
0: 유행하던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1: 네.
0: 정품 아니면 가품을 신었겠죠. 근데
1: 그렇겠죠?
0: 정품 가품도 어느 가품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편이 나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미국파, 뭐 독일파 이런 식으로
1: 내가 추구하는 것이
0: 그쵸,
1: 이제 거기
0: 저,
1: 드러나는 거죠? 취향이라는 것도 그렇고.
2: 저는 그 시절에 그 어떤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고 그 시절에 내가 꼭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브랜드들 들어보면
1: 네.
2: 시대도 되게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쌈땡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었고
1: 네.
2: 땡
1: 맞아요.
2: 찍고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1: 아,
2: 있었어요. 근데
1: 네.
2: 그게 왠지 남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싼 브랜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노려볼 만한 가격대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좀 샀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세이 안에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시절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시선 의식을 많이 하고, 지금이라고 뭐 완전 초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겨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도 이렇게 그냥 기성품 사서 내 개성 표현한다고, 리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1: 근데 리폼의 세계에서 뭐 진짜 가짜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그렇게 응용하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 반듯하고 순진해요.
1: 그러니까요.
2: 리폼을 상표를 등딱지로 달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1: 그런 리폼인 거죠. 나는 왜 아무도 모르게 안쪽으로 있어? 그러니까 내 등을 보시오 하면서 거기 다는 그런 리폼.
2: 근데 요 에피소드가 가난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1: 네. 네.
2: 어떤 느낌이냐면요. 동문시장에만 다닐 때도 너무 그별 세계였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코트를 사기로 한 거예요. 근데
1: 네.
2: 막상 그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김애란 작가가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냥 무난한 걸 짚고 별로 고민도 못 하고 얼른 약간 당황해서 아무
1: 네.
2: 코트나 집어서 나와 버리고 집에서 입어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 그쵸.
2: 이건 아주 오래 입어야 되는 코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인데 요 브랜드에 대한 욕망이 어쨌든 항상 보통은 가난이란 또 소재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들이 또 특별히 있기도 하고요. 음악을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도 혹시 이 이야기 듣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보 아모레 앵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흔하지 않은데요. 아이슬란드에선 육아휴직 사용자의 45%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도 2000년대 초반까진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3%를 45%로 만든 비결, 바로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출산한 부부는 각자 90일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할 것. 그 뒤엔 각자에게 주어진 150일을 상대에게 양도할 수 있음. 그러니까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그러면서도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한 게 아이슬란드의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누구든 당연하게 또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면 아이 낳을 결심,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우리 1부 끝곡 노보 아모르의 앵커로 띄워드렸는데 차미선님이 이 노래를 작년 1월에 북카페에서 들으셨던 기억. 이렇게 또 사연으로 주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하루에 온전히 노래 한 곡을 듣는 사람이 돼야지 요거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한 노래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지난해 1월에 나 이런 사람으로 오래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북카페에서 주고받았던 에세이 시간이었어요. 기억나요?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영국 신사처럼 살겠다고 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영국 신사가 등장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큰 감흥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낯섭니다. 영국 신사처럼 살겠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 어떤 측면만을 얘기한 건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초조하고 이럴 때도 왜 그 의중을 바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영국 신사처럼 그냥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있는 채로 낮고 차분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였는데 너무 낯섭니다.
1: 네, 거의 못 지키셨죠?
0: 네. 맞아요. 저 별명이 그러니까 정말 폴짝폴짝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국 신사 지금 낯섭니다. 지금 이제 그쪽은 안 맞는 걸로 했습니다. 자, 김영하님 오늘 내용 너무 재밌어요. 이 1부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진짜와 가짜 얘기 김혜란 작가의 책에서 시작된 얘기였는데 가품에는 도장이 없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부모님이 진짜 옷을 안 사주셨어요. 형편이 그랬겠죠 하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가품 도장은 찍어주는 데도 있고 안 찍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의 생각으로는 안 찍어주는 거는 뭔가 점원이 나에게 판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병행 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들여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들여오는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근거가 뭐 딱히 명확하다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놀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뒤집어 보면 재밌거든요.
0: 근데 그 뒤집어 보는 것도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1: 그렇죠. 되게 안쪽에 있어요.
0: 맞아요. 그걸 뒤집어서까지. 또 보겠습니다.
2: 네, 최상철님. 저도 어렸을 땐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라 주인공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네요.
0: 그렇죠.
2: 그렇죠. 맞아요.
0: 이 어렸을 때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완전히 초연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 뭔가 물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바뀔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브랜드를 계속 따지고 그걸 또 가치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그게 주기적으로 어떤 생각에 딱 휘말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중심이 딱 있지 않으면 그렇죠. 엄항용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3: 우리 집 아들들은 브랜드나 상표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저렴한 옷이나 가방을 사줘도 잘 입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고3인데 좋은 대학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울음 해주셨어요.
0: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대학 다 한 줄로 딱 두면. 네.
1: 근데 하나를 뭐 좋은 면이 있으니까요.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거니까.
0: 그러네요.
1: 하나 정도는 또 나머지 하나 정도는.
0: 알맹이를 보는 거죠, 그냥.
1: 그렇죠.
0: 실용적인 측면에서 신수아님 물건은 결핍을 가리고 싶은 허구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이런 아버지가 하셨던 말들이 맴돕니다.
1: 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렇죠. 정말 그 어쨌든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근데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요거 살면서 느껴보신 적 있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그렇게 명품이 되고 싶진 않고.
0: 아, 이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도
2: 굳이 명품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묘하게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단어 자체에서.
2: 네.
1: 저는 그냥 좋은 뭐 나쁘지 않은 상품 정도.
0: 나쁘지 않은 상품이요? 소연 시인님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2: 폐가 되지 않는 상품.
1: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0: 아 폐가 되지 않는 상품. 네. 네. 아 최준호님 지금 코트 뒤에다가 영국 신사라고 자수를 두라고. 너무 웃길 것 같은데요. 제 코트 등짝에다가
2: 네, 영국 신사 궁서체로.
0: 궁서체로. 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자, 네, 당장은 아니고 그다음 작품 볼게요. 이번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2: 네. 제가 신간 소개를 못한 채로 이제 시집들이 쫙 쌓여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제가 결석했잖아요. 네. 그때

0: 여행지에 싸들고 간 책인데요. 이기리 시인의 시집 캔버스의 유채라는 시집에 담긴 너무너무 예쁜 시를 한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 예뻐요.
1: 진짜 예쁜 시 궁금합니다.
0: 네.
1: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0: 칭찬나무 이기리. 화창한 초여름 날씨에 나무는 빛 보관소입니다. 저마다 가지 끝에 튀운 초록 이파리에 밝음을 모아두었다가 오늘 가장 고개가 무거운 사람에게 몽땅 다 줍니다. 길을 걷던 사람이 문득 나무를 쳐다봅니다. 흔들림을 숙성시킨 나무, 주저하는 보폭을 기다림이라 배운 나무. 봄의 몰락이 좋습니다. 봄을 끝내면 벚꽃잎을 다 떨어뜨리고 벚지를 터뜨려 온 세상의 바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몇 걸음 못 가 올려다보는 푸른 하늘과 초록 나무가 유유히 제 발로 떠나는 세계를 꿈꿔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다른 나무를 칭찬하는 나무입니다. 숨 막힐 듯 멈췄으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닿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빛을 붙잡아 두는 모임에게 인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공중을 봐. 언젠가 여백 따위는 잃어버려도 좋겠지.

0: 여유와 설빈의 초록 띄워드렸습니다. 문학동네에서 펴낸 이기리 시인의 시집 캔버스의 유채에 담긴 시 칭찬나무 낭독으로 만나셨어요. 와, 지금 이승영님이 어머 소연 시인님 시가 예쁘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시가 예쁘다는 건 이런 거군요. 정말 정말 예뻐서 낭독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계속 듣고 싶었다 이거잖아요. 또 사연 볼까요? 오류고 있으신 카페인님.
1: 시가 따뜻하고 잔잔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네요.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0: 와.
1: 잘 들을게요.
0: 시가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생일
1: 아.
0: 선물처럼 이 시를 딱 이렇게 받으신 것도 좋은데요.
2: 네,
1: 네.
2: 생일
1: 저 생일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전
0: 축하드립니다.
1: 요런 태도 너무 좋아요.
0: 어떤 태도죠?
1: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고 고맙습니다 해 버리는 거예요. 안
0: 아,
1: 해줄 리
0: 먼저.
1: 없어.
0: 아, 진짜 그럴 수
1: 네.
0: 있네요.
1: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그리고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1: 들을게요.
0: 미래의 약속까지 지금
1: 약속까지.
0: 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진짜 초여름 나무
2: 네.
0: 빛 보관소라고요.
2: 예, 나무가 빛 보관소라고 하면서 마치 나무를 소개해 주는 듯이 굴다가 흐름만 얘기 드리자면요.
0: 네.
2: 뒤에 가서는 정말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무를 칭찬하는 나무라고.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무를 칭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번져나갈 때
0: 네.
2: 그 맥락이 되게 좋았고,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몰락에 대한 어떤 마음, 엉망진창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그 뭔가 풍성한 공중 여백을 잃는 것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은지 뭐
0: 그러게요.
2: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서슴없는 기쁨을 드러내는 이런 문장들을 참 오랜만에 봐서 얼마나 나무를 오래 지켜보면 저지경이 될수 있을까 싶으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 정서가.
0: 진짜 어떤 쉽게 닿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 같이
2: 네, 너무
0: 느껴지기도 하고.
2: 명랑하고 네.
0: 맞습니다. 이런 태도도 참 어휘 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봄에 몰락이 좋습니다. 한 다음에, 봄을 끝내면, 그러니까
2: 네.
0: 사실 저는 살면서 제가 봄을 끝낸다고 생각해 본 적이
2: 그쵸.
0: 없잖아요.
2: 그쵸.
0: 봄은
2: 봄은
0: 알아서,
2: 가는 거죠.
0: 가고 오고
2: 네.
0: 알아서 그 흐름이 뭐 끝나고 시작되고 하는 거지, 마치 내가 봄을 끝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태도가 굉장히 낯설고
2: 그쵸.
1: 네.
2: 묘하게, 그냥 자연 현상에 속하는 것들을 묘하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발화하는 게그 명랑함을 더 저는 이렇게 부추기는 느낌이 나고,
0: 네.
2: 아,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어떠셨나요?
1: 저는 우선은 칭찬나무라고 해서,
0: 네.
1: 칭찬 언제 나오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뒤쪽에 너무 예쁘게도 나는 다른 나무를 칭찬하는
2: 칭찬하는
1: 나무다.
2: 나무입니다.
1: 이 부분 너무 좋았고요.
0: 네.
1: 그리고 중간에, 빛, 밝음을 모아둔다라는 이미지도 좋지만, 그게 저에게는 더 구체적으로는 더 멋진 이미지로는 흔들림을 숙성시킨다라는 이 구절이 좋았어요.
2: 맞아요.
1: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것을 그냥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한번 행동하면 그 다음 흔들림하고 관계없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계속 흔들리는데 그래 그걸 모아둔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이 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0: 풍력 에너지 저막 이런 것이 떠오르고
1: 그러니까요.
0: 있는데.
1: 이렇게까지
0: 네.
1: 하니까 아 그럼 공중이 계속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뭇잎으로 풍성한 공중 아 공중이 정말 풍성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풍성한 공중을 봐가 공중 그빈 공간이 풍성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0: 네.
1: 있겠지만 나뭇잎으로 풍성해진 공중도 떠오르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흔들림을 숙성시킨 나무에 김민정 님이 밑줄 그으셨고요.
2: 네.
0: 그리고 주저하는 보폭을 기다림이라 배운 나무. 아,
2: 네.
0: 저도 가끔, 아니, 자주 회사에서 그런 나무가 되고, 회사 밖으로 나가서 나무의 칭찬을 받고 돌아와 다시 일을 합니다.
2: 아, 이 말도 너무
1: 너무
2: 좋네요.
1: 좋네요.
0: 그러네요. 카페님들 사연

0: 사연과 시가 그냥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1: 그러니까 저도
0: 느낌으로.
1: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0: 네.
1: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무가 칭찬해 주네 이런 생각으로 벤치에
0: 네.
1: 앉아 있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 밖에 앉아 계신 분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리의 숲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준호님이 반디 게시판이 칭찬나무 숲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서로의 거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여기서 같이 바라보고 대화하는 칭찬나무 숲처럼 그렇게 쓸 수 있네요.
1: 반디 게시판.

0: 저만 가끔 들어가서 이제 제가 참견도 하고 하는데
1: 참견 아니 너무 귀한 사연들 남겨주시죠.
0: 그 들어가 보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남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1: 아, 그렇죠. 어떤 공간이 특히 이 온라인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공간이 이렇게 침천나무 숲처럼 지켜지는 거, 이 생태계 보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0: 너무 그쵸? 과한 칭찬도 아니고 되게 적당하고 기분 좋은 칭찬이 많이 오가는 곳이어서
1: 맞아요.
0: 너무 좋습니다.
1: 그리고 개그도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 가끔 그 카페인 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진수정님과 지금 권나연님 다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나가신다 하셨고 김인혜님도 지금 밖에 나간다고 하셨고요. 다들 그 숙성되는 흔들림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1976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네, 이쁜 시에 이쁜 마음이 전해져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밝음을 가득 모아둔 초록 나뭇잎이 머리 숙인 누군가에게 비춰준다는 부분에서 위로가 되었는지 운전 중에 울컥울컥 눈물이 났어요.
1: 이렇게 막 감흥해서 눈물도.
2: 네, 그 마음이 더 예쁘네요.
1: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 담아서 이런 표현 되게 상혁 시인님이 상당히
0: 지금 떨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네. 이 흐름을 이어서 이어받아서 그 다음 작품을 네. 보겠다 이런 거.
0: 이어지지 않거든요.
1: 그래도 좋아요. 네. 네. 이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어떻길래.
0: 김영승 네. 시인이 새 시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재밌는데요. 파리 팔휘, 토끼 톡휘, 다리 달휘. 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네. 요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파리는 그냥 윙하는 팔인데 그거를 팔휘라고 발음하면 보석 같아서 예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에. 다른 그 표제작에 해당하는 시예요. 그래서 토끼도 톡휘라고 발음할 때 느낌이 다르고 다리도 달휘라고 발음할 때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요 시집 제목이 이렇게 잡혔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는 오래간만이다 522번이라는 시고요. 이 시인이 어떻게 보면 좀 고층 건물, 높은 건물에서 길가에 쓸쓸하게 놓여있는 마을버스, 정차해 있는 네. 마을버스를 보면서 자기 느낌을 솔직하게 담은 시입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0: 오래간만이다 522번 김영승. 오래간만이다 522번 이 겨울비 내리는 밤 나는 실내에서 밖에 너를 본다. 비 맞는 마을버스를. 오래간만이다 522번 우중 마을버스는 비행기 같고 포장마차 같고 선술집 같고 선실 같다. 17년 전에 처음 타봤지만 이번엔 정말 오래간만이다 522번 마을버스야. 입김에 성에에 착하게만 흘러내리는 네온 간판. 명성치과도 김재준 약국도 안녕. 나는 고공 비행기 객실 같은 실내에 앉아 몇 년 전 어느 벚꽃 만발한 날 벚꽃 사이를 뚫고 달리는 너에게 손짓을 한다. 오래간만이다. 나의 522번 마을버스야.

0: 창비에서 펴낸 김영승 시인의 시집 파리 팔휘 토끼 톡휘 다리 달휘에 담긴 시 오래간만이다 522번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박보람이 부른 해화동 혹은 쌍문동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김미향님 비롯해서 이 김지희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522번 버스에서 이 시를 들었다면 감동해서 눈물 찔끔 웃음 지으면서 더 신나고 힘차게 뿡 하며 달린다. 여기에 이제 한표
1: 아,
0: 드린다라고.
1: 버스가 이 시를 들었다면
0: 네,
1: 나는
0: 지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 많은 다른 카페인 분들도 522번이 뭔가 마음에 훅 들어온다고
1: 네.
0: 얘기를 하셨습니다.
1: 저는 뭐 숫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0: 네.
1: 살던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시 갔을 때딴 거는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그 항상 타던 9번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 마을버스 보니까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라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수유역이라는 되게
0: 네. 지하철역까지.
1: 음식점이 되게 많은 곳, 그리고 지하철역도 있는 곳으로 옮겨주었던 그 마을버스가 거기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으면 세상이 쓱 바뀌듯
0: 네.
1: 그쪽으로 저를 내려주었는데 특히 학생 때다 보니까요. 그냥 너무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번화가, 그러니까 시내라고 할 만한 곳에 날 내려다 줬고

0: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마을버스 타고 수유역에서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선덕고등학교라는 곳까지 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 걸렸는데 그 마을버스 탈 때는 훨씬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감수성이
1: 그쵸.
0: 있어서 이걸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2: 맞아요. 저도 늘 보면은 반가운 버스 번호가 있거든요. 131번, 132번 버스.
1: 131, 132.
2: 네. 망원동에 제가 10대 때 망원동에서 살았는데 131번, 132번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갔었어요. 어디든 다 가요. 그게 광화문도 가고.
1: 그런 버스 있어요.
2: 네.
1: 진짜 길게.
0: 맞아요.
2: 네. 네. 망원동이 종점이고 그리고 저짝 종점이 망우리예요. 근데 망우리가 마치 아르헨티나처럼 느껴져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지구 반대편으로 끌고 갔을 때 느낌. 저에게는 마을 버스로 치면 25번이라는 게
0: 25번.
1: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단편 소설이나 이런 데서 숫자를 그냥 예를 들면 뭐몇층뭐 많잖아요. 뭐 숫자 쓸 일이 저도 모르게 자꾸만 2와 5의 조합을 많이 써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2: 네.
1: 저에게 영향을 끼친 숫자가 25번. 정경희님은 창원 17번. 창원 17번 버스 보고 근래에 든 마음과 똑같다고.
0: 네. 그래서 마을버스도 이제 그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 약간씩 바뀌거든요.
1: 네.
0: 처음에 9번 버스 있다가 거기 9-1이라는 게 붙어서 약간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있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정말 짧아가지고
1: 네.
0: 하나 놓쳐도 전혀 관계가 없는 정도로 5분에 한 대씩 왔기 때문에 더욱 저를 행복하게 했던 버스였습니다.
1: 저 지금 상혁 씨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잠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상혁, 김상혁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상혁-1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같은데 약간만 다른 경로로 가는, 그런 존재가 있어도 재밌겠다.
2: 너무 좋네요.
0: 그러게요. 근데 이제 또 종착지는 비슷해서 어떻게 돌아가도 약간은 또 저와 비슷하게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제 모습으로.
1: 그러네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산책하는 자아인 거죠.
2: 네, 우리
1: 조금 더.
2: 다음 주에는 다시 일로 만날까요?
1: 다시 일로.
2: 셋다.
1: 저 없잖아요.
2: 아,
1: 다음
2: 그럼
1: 주에.
2: 다다음
1: 다다음
2: 주에라도.
1: 주에. 진짜 다시 일로 그러면 다다음 주에 카페인님들도 카페인 다시 일로 다다음 주에 제가 꼭 기억 적어둘 겁니다. 아마 카페인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김선화님,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남다른 느낌을 표현해 주는 시 같다고 하시면서 가끔 저녁에 한강 다리를 건너는 시내버스 투어를 하신대요. 그때마다 너무 좋다, 감동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0: 저는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역을 항상 갔었는데 처음에 차를 타고서 제가 마을버스를 안 타고 제가 운전해서 처음으로 수유역을 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 밤에.
1: 네.
0: 근데 감동이 덜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을버스 타고 갔을 때와 다르게 뭔가 너무 신경도 많이 쓰고 초보라 운전 땀 뻘뻘 흘리며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수유역 그냥 마을버스 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1: 그렇군요. 아마 카페인 분들도 지금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론다 스타케치의 드림 투나잇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준님, 우리 동네 마을버스도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버스 타면 보이는 풍경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버스 번호라든지 그 안에 풍경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1: 예사롭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때 탈 때는 힘든 점도 있었거든요.
0: 네.
1: 돌아보고 이제 안 타고 그 버스가 나 없이 그냥 다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애틋함이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0: 버스가 나 없이
1: 예.
0: 다닌다. 그쵸. 맞아요. 저도 아까 25번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막 항상 지쳤었거든요. 언제 와 25번 이랬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진짜 옛 사랑처럼 이렇게 좀 그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소현 시인님이 골라오신 거 보겠습니다.
2: 네, 아까 그 이기리 시집과 함께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던 산문집이에요. 이리나 그리고래의 상냥한 지옥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문집이긴 한데, 어떤 인류학, 사회학적 어떤 그런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굉장히 진솔하고 깊이 있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되게 웃겨요. 그래서 뭔가 장르를 넘나들고 가로지르는 글쓰기의 한 형태. 요즘 그런 책들이 많이 부상되고 있잖아요. 그런 책이고, 그 뭔가 중의적인 양가성을 가진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특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제목도 상냥한 지옥이고요. 그것들을 탐색하고 직접 만났던 그 자기 스스로 겪어봤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 출신인데 일본에 가서 인류학인가? 하여튼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고 일본에 사기를 받았고 일본어로 쓴
0: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이 상냥한 지옥이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첫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죠.
0: 그렇죠?
2: 저도 되게 무거운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혹은 가족 이야기라거나 뭔가 그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너무너무, 저는 산문집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까부는 건 처음 봤어요.
0: 깊이 있게
2: 네,
0: 까분다.
2: 그래서, 그냥 명랑한 정도가 아니라 까불까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혼자 막 깔깔 웃으면서 만화책 읽을 때처럼 이렇게 읽었습니다.
0: 어쩐지 내공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 보로네츠를 떠난 버스는 몰도바 지방에서 마라무레슈 지방으로 가서 서픈차 마을에 있는 묘지를 방문했다. 그곳은 즐거운 묘지라고 불리는 명소다. 그 묘지의 묘비들은 고인의 그림과 그들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로 장식되어 있다. 이를테면 내 시어머니가 이 무거운 십자가 아래에서 쉬고 있다. 사흘만 더 살았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자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였을 것이고, 이 시도 그가 읊었을 테지. 이 앞을 지나가는 여러분은 그를 깨우지 않도록. 또 무언가 시끄럽게 말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시를 읽고 있는 당신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평화로이 살기를. 향년 82세. 이런 시로 가득한 묘비들을 보면서 내 몸에선 울면서 웃기라는 복잡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느꼈던 삶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실컷 웃겠다고 마음먹었다.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겠노라 정했다. 죽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리스 블랑쇼가 말한 주의상스가 내 속에서 눈뜬 순간이었다.

0: 대해서 좀 새로운 걸 목격하고 싶은 그런
1: 네.
0: 분이라면 정말 권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도 너무 기쁘게 읽었고, 일단 이 묘지를 가보고 싶어요.
2: 네.
0: 저는 가보게 될것 같아요.
1: 제가 가서 묘비를 하나하나
0: 예,
1: 이렇게.
0: 그 거기 쓰여 있는 시에 담긴 위트와
1: 네.
0: 아이러니와 해학을 좀 여행 삼아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러네요, 진짜.
0: 네. 그리고 뭐 그걸 본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일이나 그리고레처럼 주의상스를 딱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기 삶의 궤적이 거의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 춤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와서 실제로 춤을 무대에서 춤을 이제 시연하면서 살아요.
1: 네.
0: 그런 춤과 관련된 삶을 사는데 그큰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소가.
1: 진짜 누구든 이제 가면 거기서 뭔가 내 삶의 어떤 쿵 하는 지점을
0: 네.
1: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쵸.
1: 지금 묘사해
0: 맞아요.
1: 놓은 내용들이
0: 예.
1: 최상철님은 묘지라고 하면 보통 슬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생전 고인의 삶을 그림과 시 등으로 회학적으로 추모해 두는 게 이게 참
0: 예,
1: 재밌다라고
0: 저도
1: 하셨습니다.
0: 이 점이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2: 저는 요 구성이 재밌었는데, 묘비에 고인의 그림과 그들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래. 그림은 고인의 그림인데, 시는 누가 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다음 내용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썼잖아요, 그. 근데 요거 생각보다 예상외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는 한 편이 실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족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리고 최고의 지면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1: 최고의 지면
0: 그러네요.
2: 문예지에 대해서 이거보다 덜 읽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여기는 관광지여서 명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시를 거기서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1: 그렇죠.
2: 웃고 즐기고 함께 공유하는 장소가 될
1: 네,
2: 텐데,
0: 맞아요.
2: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는 부담도 될것 같은데요. 부담. 이거 진짜 거기에 내내 새겨지는 거잖아요.
2: 네. 근데
1: 그래도.
2: 이렇게 재밌게 쓸 자신은 없어요, 이거. 네. 이 부분이, 내 시어머니가 이 무거운 십자가 아래서 쉬고 있다. 근데 그가 사흘만 더 살았더라면 십자가 아래에서 자는 사람은 그가
0: 시어머니가
2: 아니라 나였을 것이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미 어떻게 이런 정도의 이 유머가 가능하지
0: 그러니까요.
1: 싶잖아요.
0: 네.
2: 그리고 마지막에도 너무 솔직하게, 다른 분들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이렇게 바라는 모습이,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쓴 사람도 많은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을 텐데,
1: 네.
2: 이 쓰는 태도조차도 정말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는데, 이런 거 너무 본받고 싶어요.
0: 네, 주변 사람이 안 말리고, 그래, 그걸 묘비에 새기자. 이렇게 말한 것도 너무 좋아요.
2: 네.
1: 그러네요.
0: 예.
2: 그러니까 누군가 반대했을 것 같기도 한데, 고인을 너무 모독하는 거 아니냐.
1: 아니, 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가 쓸
0: 네.
1: 것인가부터 시작하기, 그쵸?
0: 그쵸.
1: 생각하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0: 네.
1: 이 울면서 웃기라는 복잡한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린 사실 다 알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뭐 이런 얘기 어릴
2: 네.
1: 때부터 많이 했던 그 복잡한 현상이죠. 이상한. 그런데 이것을 죽음과 웃음, 라임도 맞잖아요. 이 둘을 딱 나열하면서 연결한 것도 참 흥미롭게 다가오고요.
0: 그렇죠. 사실 죽음과 웃음이 동시에 이렇게 자기 한 몸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정말 주의상스가 아닐까
1: 그렇죠.
0: 싶어요.
1: 네. 해방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0: 맞아요.
1: 쉽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이 글에 녹아 있습니다. 그
0: 네.
1: 굉장히 많은 지금 문장들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2: 저는 요런 기획이 한국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1: 어떤
2: 이런 묘비,
1: 묘비에다가
2: 고인의 그림하고 남이 누가 나에 대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갔을 때. 제 그림은 좀 부끄럽거든요. 제 그림 너무 못 그려가지고. 하지만 그못 그리면 못 그린 대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웃을 것 같고,
0: 맞아요.
2: 정말 엉뚱한 그림 그릴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림도 되고 아니면 노래도 된대요, 노래.
2: 노래는 좀.
1: 그림이냐, 노래. 춤, 셋 중에 선택. 네.
0: 그리고 고인에게 칭송하지 말고, 뭔가 고인의 약점이나 치부를 새겨서 근데 유머러스하게 새기자 이렇게 말하면
1: 고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0: 근데 이건 고인이 동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왠지 또 한국에서 하면 미리 또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2: 검사 받고 미리.
0: 분위기가 미리. 누가 쓸 것인가.
1: 거기 그 묘지에 묻힐래 하는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
1: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를 거기에 가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0: 네.
2: 저는 공모전처럼 한 5명 받아가지고 네. 아 그래 이걸로 하자 이렇게 재밌는
0: 미리?
2: 걸로
0: 네. 미리? 하긴 또 시인의 감각으로 미리 또 이렇게 골라주는 건가요? 우리를 굉장히 많이 말하게 만드는 그런 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민정 님이 3년 전 엄마 장례식 때 너무 슬펐는데 아파 친구 세 분이 오셔서 한 분은 절 하시고 한 분은 천주교 기도하시고 한 분은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는 모습에 빵 터져서 깔깔깔 웃고 말았다고 네.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순간도 또 이렇게 지금 떠올리셨습니다. 이 글 덕분에.
1: 네.
0: 오늘 유영주님은 발칙한데 가려운 곳을 긁는 기막힌 유머로 느끼셨대요. 보통이
1: 네.
0: 아니다.
1: 맞아요.
0: 라고. 네. 우리 계속 오늘에도 여운을 품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테니스 나무 당첨자 오늘 이벤트 하나 했었죠? 당첨자는 5204 쓰시는 카페인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 테니스 공이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같다. 했던 거 그래서 고유 명사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띄어쓰기 없이 테니스 나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테니스 공은 라임처럼 시큼한 맛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그 편집자님은 그 라임을 보셨는데 그 카페에서 그게 테니스 공으로 보이셨대요. 이제 아. 이걸 이제 계속 너무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경지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 너무 좋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두 분이 또 어떤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취자로, 카페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아, 뭐 어떻게 섭섭한 티를 좀 내야 되는데 또 네. 곧바로 돌아오시니까
0: 아, 네.
2: 네, 좋습니다.
0: 네, 그냥 어디서나 듣고 있다.
2: 네, 네.
0: 늘 일상적으로 듣는 그 카페인처럼 생각하시고 모르겠네요. 제가 사연을 남길 수 있다면 남기겠지만 제 사연 보시면 카페인님들도 의심 없이 그 윤머로 시작되는 것이면 저희 확률을 좀 생각해 주시고 네, 저기 사연 막 묻히지 않게 좀 끌어올려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다음 주에는 다시 일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파르나이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Deep in the Rains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을의 발라드라는 타이틀로 서정적인 가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프랑스 가수 프랑스와 펠드만의 노래로 문을 열겠습니다. 마직 블루바드, 마법의 거리.

9월 13일 일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프랑수아 펠드만의 1991년 샹송 마직 블루바드 마법의 거리였습니다. 극장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의 애환을 담은 노래인데요. 같은 영화를 100번도 넘게 보고 가끔은 화면 속 주인공 배우 잉그리드 버그먼이 되기도 하지만 오가는 사람 그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화면에 팽, 끝이라는 자막이 뜨면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세 명의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멜랑콜리안 샹송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계열의 1987년 히트곡 에비드멍, 분명히인데요. 프랑스 계열의 남편 미셸 베르제의 곡이고요. 아프리카에서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이자 절친 다니엘 발라부안을 추모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줄리안 클레르의 2000년 곡 시제텔, 내가 그녀라면입니다. 프랑스의 모델 출신의 가수이자 전 영부인이기도 했던 갤라브루니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자, 두 곡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계열의 에비드멍, 분명히. 이어진 곡 줄리안 클레르의 시제텔, 내가 그녀라면이었습니다.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브라질로 갑니다.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가수들이죠. 그래서 위대한 해석자라는 표현이 따라다니는 두 가수의 노래 각각 준비했습니다. 먼저 엘리세지나의 1972년 목소리로 아트라스타 보르타, 문 뒤에서 골랐는데요. 쉬쿠바르키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한 여자의 절망적인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어진 노래는 가오코스타의 1987년 노래 우벤뚜, 바람인데요. 싱어송라이터 자반이 가오코스타를 위해 작곡하고 헌정한 노래라고 하네요. 이 노래 작사는 또 브라질 유명 작사가 호나우두 바스토스가 했습니다. 부드러운 미풍이 느껴지는 가오코스타의 놀라운 퍼포먼스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라질 여가수들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엘리세지나의 아트라스타 포르타, 문 뒤에서. 이어진 곡 가오코스타의 우벤뚜, 바람이었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그리스로 떠납니다. 신비로운 목소리의 두 가수의 노래인데요. 지난번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시간에도 만났던 가수들 사비나 야나뚜와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또 다른 노래입니다. 사연이 있는 듯한 목소리라서 신화와 전설에도 잘 어울리지만요. 슬픔을 머금은 단아한 노래는 가을에 특히 더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명작곡가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곡 데디케이션, 헌신을 사비나 야나뚜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영화음악 작곡가 엘레니 카라인드로가 작곡한 또 드라고디 디슬림니스, 호수의 노래,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두 곡이었죠. 그리스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사비나 이아나또의 데디케이션, 헌신이었고요. 이어진 곡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또 트라고 디티 슬림니스, 호수의 노래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프랑스어권 샹송 좀더 준비했습니다. 네곡 골랐는데요. 순서대로 아르메니아 혈통의 싱어송라이터 아람 세데피앙의 스모맹 라, 그때는 러시아계 프랑스 가수 엔조가 부서질 것 같은 여린 목소리로 부르는 니 포크트 니 프라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벨기에 가수 빅토르 라즐로의 롱 디스턴스, 로똥 아비엔, 부제가 비엔나의 가을이라는 제목의 노래네요. 그리고 알랑 슈숑의 울트라 모데른 솔리튜드, 초현대식 고독까지 프랑스어권 가을 샹송 4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세계음악여행에서 가을이면 자주 선곡하는 샹송 네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아람세데 휘양의 스모맹 라, 그때는 엔조 엔조의 니 포크트 니 프라질, 강아지도 약하지도 않은 빅토르 라즐로의 롱 디스턴스, 롱똥 아비엔, 비엔나의 가을 그리고 알랑 슈숑의 울트라 모델은 솔리튜드, 초현대식 고독이었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이탈리아 깐소네입니다. 프랑코 시모네가 자신의 노래를 피아노 편곡으로 셀프 리메이크한 앨범 보체 피아노 수록곡인데요. 레스비로 호흡 들려드립니다.

프랑코 시모네 레스피로 호흡이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보다 피아노와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이 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요. 이 보체 피아노 앨범 버전으로 세계음악기행 시간에는 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계음악기행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기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기행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가을 노래는 포르투갈 뮤지션 호드리고 레앙과 파두 가수 까만의 조합으로 듣는 멜랑콜리아 우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이 부르는 시 만약에입니다. 자반의 1992년 발표곡인데요. 브라질에서 이 시절 1990년대에 가장 히트한 곡 중에 하나로 꼽힌다네요. 노랫말의 화자는 연인관계에서 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예스도 노도 아닌 만약에 라고 말을 흐리는 동안 끌탕하는 쪽의 언어는 더 명료해지면서 유머도 늘어갑니다. 마지막 대목의 한탄이 이 노랫말의 백미입니다. 참고로 노랫말에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기독교의 순교 성인이고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용을 물리쳐 영웅이 되었다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왜 그래? 당신 내가 싫지 않다고. 왜 좋다고는 말 못하는 거지? 그럴 땐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잖아. 난 당신만 생각해.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나만 생각한다고? 정말? 그러면 싫다는 말을 버리면 돼. 오락가락하는 마음도 버리고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가. 결정하기 힘들다고. 좋아 아니면 싫어. 이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하지만 당신은 늘 만약에라고만 말하지. 난 진지한데. 당신은 감정을 숨기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나만 헷갈리잖아. 당신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처럼 내게 찬 물을 끼얹고, 당신은 0대0을 고집하고 나는 1대1을 원하고, 이게 뭐니?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따뜻한 마음을 거부해? 참네. 성 게오르기우스에게 용이라도 빌려서 당신의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하나? 당신의 본심을 알아내는 것보다 점자로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이 부르는 아인디아, 그 섬입니다. 자반의 1980년 발표곡인데요. 노래 속 화자는 어느 날 그가 느낀 빛의 아름다움, 이 매혹적인 향기에 근원을 쫓아갑니다. 바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은 소망하면서, 하지만 그 출처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고 적잖이 실망하죠. 그 사람은 그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섬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랍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 이곳의 모든 것을 매혹하며 무한히 반짝이는 별똥별, 그 사랑의 향기가 대기에 번지면 나는 취하고 만다. 그 향기가 네가 아닌 바다에서 온 것이길 바랐는데, 모든 것을 물살처럼 일렁이게 만드는 빗줄기, 길 잃은 밤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세상 모든 것에 오로지 순수한 상태, 그리고 날 혼미하게 만드는 너의 깊은 초록빛 눈동자, 그 빛이 네가 아닌 바다에서 온 것이길 바랐는데, 그건 너의 마음이 외딴 섬이어서야 그 섬은 나는 가다할 수 없는 아득히 먼 곳에 있어서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위스의 스테판 아이어가 부르는 Déjeuner en paix,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입니다. 1991년 발표곡, 노랫말은 프랑스 소설가 필립 장이 썼다네요. 걸프전이 한창이던 시절, 환란뿐인 세상을 개탄하며 썼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을 읽으며 우울해진 남자는 막 잠에서 깨어난 부인 또는 연인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죠. 그녀가 아침 식사 시간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보내고 싶다 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읽은 건지 그녀가 이 위로와 희망의 제안을 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의자에 둔 채 일어선다. 세상 어디건 끔찍한 뉴스뿐이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길 기다린다. 꺼져가는 불씨를 후후 불어 되살린다. 오늘 신문에 실린 참사에 대해선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 대한 내 생각은 내 안에 묻어버리려 한다.

그녀가 했던 말 때문이다. 당신만 괜찮다면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창가로 가서 하늘을 본다. 오늘은 장밋빛으로 물들지도 않았고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한다. 그녀는 내게 반문했다. 정말 모든 게 다 나쁠까? 어딘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결국 인간도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아. 지금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웃는다. 어쩌다 힐끗 쳐다볼 뿐 내 쪽은 쳐다보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라면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괜찮다면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의자에 놓인 신문을 바라본다. 세상 어디건 끔찍한 뉴스뿐이다.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연다. 오늘 눈이 올 것 같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기를 만들까?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민 비올레가 부르는 Les Cerfs Volants, 종이연입니다. 그의 2001년 데뷔 앨범 로즈 케네디 수록곡인데요. 지나간 세월을 헤아리는 화자는 이쯤 많은 기억을 떠올리죠. 숲속 연못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지금의 연인을 만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수많은 연들을 봅니다. 그 행복한 순간을 오래전 이즈음에 이미 누렸던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낭독하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언젠가부터 지나가는 시간을 헤아리게 되었다. 연못의 물결이 원을 그리며 가장자리에 이르는 동안 침엽수림 위로 새벽빛이 드리워지는 광경을 응시한다. 태양은 어김없이 돌아와 비출 것이다. 어둠의 세월에도 광기의 시절에도 영광의 시간에도 시냇가에 놓인 벤치에 가앉아야겠다. 당신이 오면 함께 배를 탈 것이다. 공원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서로의 목에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런 우리 주위를 맴돌듯 종이연들이 허공을 미끄러져 날겠지. 한가로이 산책하는 몇몇 연인들, 부드러운 바람, 점점이 꽂힌 파라솔들, 먼 옛날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풍경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홍콩의 진해안이 부르는 치우서 가을빛입니다. 1980년대 홍콩 칸토팝을 대표하는 가수 진해안이 1988년 발표한 히트곡인데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옛사랑의 기억에 아파하는 마음을 잔잔한 발라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이 거리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평생을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사랑은 변했어도 여전히 그가 돌아오길 바란다. 함께 나눴던 다정한 말, 함께 걷다 몰래 입 맞추던 순간. 가을빛은 짙어가고 오늘 나의 그림자에게 묻는다. 이렇게 아프도록 그리운데 도저히 잊지 못하겠느냐고. 시간은 끝없이 반복되는데 한결같은 나의 마음은 지칠 줄을 모른다. 다시 찾아온 가을밤은 작년의 기억에 가닿는다. 따뜻하고도 차가운 계절이었다. 이토록 오래 너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 밤 유난히 어두운 가로등을

보며 더는 기다리지 말자고 다짐하는 가운데 슬픔이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싱가포르의 Sun Yan Zi가 부르는 Cloudy Day입니다. 소년자라고도 불리죠. 스테파니 선이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아시아의 스타죠. 그의 2000년 데뷔 앨범 얀지 싱글이자 만도팝으로 대만에서 40만 장 가까이 팔렸다고 하네요. 제목 클라우디 데이는 화자가 어릴 적에요 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의 제목이라는데, 어른이 된 후에 먹구름 잔뜩 낀 하늘처럼 우울한 사랑을 하면서 옛날을 슬프게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어린 시절에 난 시끄럽고 제멋대로였다. 할머니는 그런 날 달랠 셈으로 노래를 불러주셨지. 그 여름 오후 할머니의 노래는 날 포근히 안아주었는데, 그 중에 한 노래의 가사가 기억이 나네.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구름 낀 하늘색이 칙칙해요. 어느덧 난 자라서 내 인생을 찾아 나섰어. 새로운 노래, 새로운 생각이 날 채웠지만 충동에 휩싸여 주체 못하던 그 시절에 나는 오래전 좋아했던 노래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어.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구름 낀 하늘색이 칙칙해요. 어느덧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지. 내가 애타게 기다렸던 세상이 마침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앞으로만 내달리는 내게 돌아온 건 오해와 기만뿐이었어. 어른의 세상 뒤에는 늘 아픔만 있는 걸까? 사소하고 단순하지만 행복했던 옛날이 그리워. 사랑은 사람을 울게 만든다. 사랑은 사람을 결핍으로 시들게 한다. 하늘은 넓지만 내 외로운 눈에는 흐리기만 하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웨덴의 무케스퍼스 오케스테르가 부르는 Et fullkomligt kaos, 완벽한 엉망진창입니다. 스웨덴 밴드 무케스퍼스 오케스테르의 2001년 발표곡인데요. 화자는 자신의 삶이 완벽한 엉망진창이라고 말하죠. 조목조목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늘어놓죠. 하지만 그 지경 속에서도 새근새근 잘 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초조하고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해지지 말자. 스스로 다독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나마 남은 것마저 무너지고 있다. 까마귀들만 신이 나서 우리의 불운으로 잔치상을 차린다. 우리가 분수도 모르고 섣불리 달려든 탓이다. 마룻바닥은 삐걱거리고 지붕에선 물이 샌다. 이런 지경이니 버티는 게 신기하다. 우리 대문에는 그 흔한 금색 장식 하나 없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물론 우린 그게 뭐건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의 궁전은 완벽한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배들로 빽빽하고 방마다 저들만 아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뭐?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시간과 돈을 들여 저들의 집을 공들여 꾸민다. 그들의 최신식 주방에서는 표백제 냄새가 난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질릴 만큼 세련되고 근사한 방식 말이지. 우리의 궁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말이지. 우리의 어린 딸은 잘 자고 잘 크고 있다. 그래, 여기서 뭘 더 바라냐. 우리의 궁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지만 말이지.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독일의 라인하르트 메이가 부르는 In Meinem Garten, 나의 정원에서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의 한 명이죠. 정년된 포크스타일과 독일어 노랫말 그리고 철학적인 메시지로 유명한 아티스트. 1970년에 발표한 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한 외톨이가 사랑을 만나 세상과 화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화사가 되고 만단 이야기, 동화처럼 들려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Und sie nahm Platz in meinem Leben, Platz in meinem engen Leben. 나의 정원에, 나의 정원에 파란색 참 제비꽃갈 꽃이 피었다. 내 정원에 무성한 잡초 사이에서, 내 정원에 깨진 돌 조각들 사이에서 다른 꽃들은 시들어가는데, 나의 지붕 위에, 나의 지붕 위에 갈가마귀 한 마리가 둥지를 틀었다. 나의 낡은 지붕 밑에, 나의 무너져 내리는 지붕 밑에 대들보 사이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나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길을 잘못 든 그녀가 나의 인생에 들어왔다. 나의 인생에 그녀가 자리를 잡았다. 내 비좁은 삶의 한자리를 차지한 그녀가 날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아량을, 나의 영혼을 그녀에게 주었다. 하느님의 용서를 구한다. 더 이상 내줄 것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길. 나의 정원에서, 나의 정원에서 피어난 참제비 고깔 꽃에 물을 주었다. 나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았다. 갈퀴로 열심히 흙을 일구었다. 하지만 꽃은 분노로 시들어버렸다. 나의 지붕 위에 둥지를 튼 갈가마귀를 위해서 나는 기왓장을 한 장 한 장 놓았다. 지붕의 구멍마다 기왓장을 덮었다. 하지만 지붕 아래 둥지로 갈가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갈가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0: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빨리빨리! 여기 새로 생긴 맛집이라 지금 바로 줄 서야 돼요. 허리업!
3: 네, 잠시만요. Please give me some time. I'll take a look at these pretty flowers. And since the sky is so clear today, I'll stop for a moment before moving on.
2: 아니, 지금 아리아씨 완전 슬로우 모션이잖아요. 아, 이러다 웨이팅 마감돼서 밥 못 먹는다니까요. Whoa.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3: Whoa, whoa, whoa. Calm down. 세상에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Sometimes beauty reveals itself only when you take your time.
2: 네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 빨리 걸어가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 너무 배고파서 어지럽단 말이에요.
3: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함께 걸으면서 여유를 즐겨볼까요? Let's go!
4: Hello, I'm Isha from EXIN. Who wants to run the fastest to meet you? 항공이들!
5: Hello, I'm Arya from EXIN and I enjoy the beauty of slowing down.

0: 둘, 셋.
1: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 거 스페셜 DJ 액션의 이샤.
1: 액션의 아리아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아이유의 느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1: 저 모르겠어요. 근데 와. 처음 들었는데 되게 좋네요.
0: 저 이 노래 옛날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1: 아, 나왔을 때.
0: 근데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아리아 씨.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느림의 미학, 느림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1: 네.
0: 평소에는 뭐든지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느긋하고 좀 여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1: 저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오. 뭔가 어떤 일은 빨리빨리 안 하면 약간 성격 약간 급해지고 약간 짜증나는데 근데 가끔씩 또 제가 제 I wanna take my time 뭔지 아세요? 약간 느리게 여유 있게 다 즐기면서 하는 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딱 하나를 고르기 힘들고 제가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샤디는요?
0: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냥 느긋하고 여유로운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뭔가 이제 해야 될 게 생기거나 뭘 막 정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그걸 미뤄두면 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럴 땐 좀 아 빨리빨리 약간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아리아 씨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런 걸 느낀 적 있었어요?
1: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별로 안 치고 바로 다음날 출근한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에? 나 그때 어제 왔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출근하자마자 전날에 갑자기 저한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시키고 저 노래 못하는데요? 그냥 해봐! 나 모르겠는데? 해봐!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틀 안에 두 곡을 춤을

0: 다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너 중격 먹은 기억이 있어요.
1: 빨리빨리의 액션이었네요.
0: 네네.
1: 저는 최근에 그때 느꼈어요. 저희가 그때 해외에 이제 나가서 해외 공항이었는데
0: 네.
1: 좀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항에는 무빙워크들이 있잖아요. 무빙워크에 무빙워크 위를 걸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 한국 분들이에요. 외국인 분들은 무빙워크 위에 서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도
0: 맞아요.
1: 함께 걸어가면서 역시 여기를 걸어가는 거는 한국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0: 근데
1: 있네요.
0: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여기 지금 거의 4년 가깝게 살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급해져요, 성격이. 그래서
1: 진짜?
0: 인도 갔을 때마다 제가 항상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안 돼, 안 돼. 하면서
1: 답답해요, 이제?
0: 아, 좀, 너무 느린데? 하면서 멤버들한테 자꾸 컴플레인 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1: 그렇다면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큼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100% 음미한다 하는 나만의 힐링 시간이 있다면?
0: 이번에 우리 샤디부터 드릴게요. 샤디는요?
1: 저는요, 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딜 몇 시까지 가야 돼 이렇게 걸을 때는 좀 신경 써서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길을 걸을 때 내가 왜 굳이 또이 시간마저 서둘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현대인들 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그래서
0: 그쵸, 그쵸.
1: 그 속에서 그나마 여유를 느끼려고 걸어 다닐 때는 좀 여유롭게 걸어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0: 저도 그냥 별로 바쁜 일 아니면 좀 여유롭게 걸어서 즐기는 편인데, 그리고 리차지도 저는 산책인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좀
1: 맞아.
0: 리차지 하는 것 같아요. 네.
1: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하루 중에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잠깐 시간을 멈추고 싶다, 혹은 얍! 슬로우 모션을 걸고 싶다 하는 아쉬운 순간을 딱 하나 꼽자면?
0: 이거 저는 정확히 있어요.
1: 뭐죠?
0: 저는 일요일마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요일만 되면 시간이 약간 누베새로 빨리빨리 돌아가. 그래서 나 지금 눈 떴는데 다시 나 내일 지금 출근해야 된다는 거야? 하면서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네, 일요일 좀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1: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인들과의 시간을 천천히 즐기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0: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필릭스의 Slow It Down.

0: 네, 오늘의 한국어 배워볼 표현은 발견하다입니다.
1: 발견하다 means to find something or a fact that was not yet noticed or is not yet known. In English, it's similar to discover.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할게요.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원님, 어서오세요.
2: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한 주만이네요. 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3: 잘 지냈습니다.
0: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3: 지난주는 SNS 참 많이 했습니다.
2: 오. 네,
3: 이유가 있는데요.
2: 네. 뭔데요?
3: 제가 새로운 책을 냈거든요.
0: 아, 맞아. 그때도 말씀 주셨는데.
2: 네.
3: 네. 새로운 책 내고 별다른 변화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알아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2: 네.
3: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들 새 네. 책을 구매하시면 그 책을 찍어서 저를 태그해서 올리시더라고요.
0: 오, 귀엽다.
3: 근데 제가 태그되면 알림이 뜨잖아요.
2: 그렇죠. 네.
3: 네, 그래서 계속 SNS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2: 아. 네.
3: 괜히 들어갔다가 한 시간 동안 못 빠져나오고 좀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2: 아, 그랬군요.
0: 약간 네. 인기를 실감하시는 일주일이었네요.
3: 아니, 그렇다고 막 알림이 엄청 많이 오진 않아요. 근데 계속 불규칙적으로 뭐가 이렇게 오니까
2: 네.
3: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고
2: 네,
3: 자꾸 집착하게 되고 왜 안 오지? 뭐 이런 것들. 그랬습니다.
0: 네,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발견하다를 알려드렸어요.
3: 네.
0: 혹시 두 분은 최근에 일상에서 발견한 나만의 소소한 행복거리가 있다면?
2: 저는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에그타르트 맛집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서 진짜 I want a gatekeep. 그 베이커리 그냥 저만 알고 싶어요.
0: 이 아레아의 행복감을 옆에서 맨날 소리로 듣거든요, 저는. 시키기 전부터, 시킨 다음부터 이제 와서 한 입을 먹는 순간까지 저는 생생하게 옆에서 라이브로 듣기 때문에.
3: 아, 소리로 좀 표현하시나 봐요.
0: 네. 또 표현력이 큰 친구예요. 그래서 네.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지금 행복하구나. 그래, 네가 좋다면 좋다.
2: 네.
0: 혹시 그때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 한번 재현해 줄 수 있어요?
2: 얘들아, 나 시켰다!
0: 똑같아, 딱 이렇게.
2: 네, 그랬습니다.
0: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경복궁 쪽에 약간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저는 카페를 저만의 선정 기준은 일단 사람이 없어야 되고 대형 카페면 안 되고 약간 길 골목에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아이고. 약간 감성이 있는데 약간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2: 카페 자리는 거 낫겠네요.
0: 그래서 그런 카페를 한 몇 달 전에 발견해서 오. 즐겨 찾는 카페가 있는데 어딘지는 비밀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야 되니까 비밀이고.
2: 그쵸.
0: 네. 혹시 대현님은 있으실까요?
3: 저는 같이 사는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요.
2: 귀엽겠다.
3: 한 마리가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좀 덜 친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친한지 제가 침대에 누우면 항상 같이 옵니다.
2: 아이고. 네.
0: 고양이가 오기 쉽지 않지 않아요?
2: 그쵸, 그쵸.
3: 네. 근데 제가 누워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좋았나 봐요.
0: 아, 귀여워.
3: 네,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날 만지라는 듯이 이렇게 딱 쳐다보거든요.
2: 아, 귀엽다.
3: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만져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0: 저도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 와서 폭 앵기는 그 기분 네. 너무 잘 알죠.
3: 너무 행복하죠.
0: 맞아요. 또 저희 대현님과 두 번째 만남인데 서로에게 새롭게 발견한 매력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3: 저번에는 처음이라 네, 익숙해지느라 좀 바빴던 것 같은데 두 분 가만히 보니까 언어 천재인 것 같아요.
2: 아닙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와, 어떻게 아리아

0: 씨는 몇 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1: 저는 지금 4개 하고요.
0: 4개. 와,
2: 아련 언어 진짜
0: 대단하다.
2: 잘해요.
0: 한국말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게좀 놀랍습니다.
1: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 하는 사람 진짜 없었거든요.
0: 네.
1: 저희 외국인 멤버 빼고. 그래서 아, 여기 살아남으려면 내가 무조건 한국어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진짜 열심히 영어를 아예 안 쓰고 멤버들이랑 PD님이랑 이렇게 회사 직원분들이랑 한국어를 대화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2: 그래서 누구 덕분에 이렇게 한국어 잘하게 됐죠?
1: 내 덕분이지.
2: 아, 이게 아닌데. 휴. 그렇다면 또 대화님의 매력은 어떤 것 같으세요?
1: 저 그때도 봤는데 대화님은 눈웃음 있으세요. 저는 또 눈웃음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는 없고요. 근데 저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눈웃음 있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저희 멤버들 중에도 샤디도 눈웃음이 좀 있는 편인데 대화님도 눈웃음이 되게 귀여우세요.
0: 네, 제가 그래서 주름이 되게 많아요. 저는
1: 아니에요.
0: 이렇게 눈으로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2: 행복의 상징.
1: 맞아요. 엄청 귀여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없으니까 진짜 있는 사람도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0: 감사합니다.
2: 아, 저는 저번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느낀 게 뭔가 말씀하시는 말투가 되게 신뢰 가는
1: 맞아요.
2: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0: 신뢰,
2: 네, 뭔가 이렇게
1: 맞아요.
2: 조곤조곤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신뢰감 있는 느낌이어서
1: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2: 너무
1: 같은데.
2: 저런 지적인 매력 탐난다 생각했습니다.
0: 아,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아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2: 그렇다면 이제 칭찬 알레르기가 있는 매력의 소유자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0: 발견!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2: 네, 대화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음악을 가져오셨나요?
0: 제가 그 제작진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두 분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장르
1: 네.
0: 여쭤봤더니 R&B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R&B를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2: 오!
0: 있고 이렇게 선곡을 하다 보니까 해외 R&B 음악들 좋긴 한데
1: 네.
0: 가사들이 네, 우리가
1: 아,
0: 여기서 같이 공유하기엔 좀 힘든 것들이
1: 그쵸.
0: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R&B 명곡
1: 오,
0: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1: 좋습니다.
0: 만들어 봤습니다.
2: 오,
0: 네.
2: 너무 기대되는데요. 한국인들을 위해서 R&B 장르가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R&B는요, 이렇게 리듬앤 블루스의 줄임말인데 사실 정확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 그쵸.
0: 네, 그게 참 어려운 장르인데
1: 맞아요.
2: 네.
0: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R&B 하면 발라드 스타일,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신나는 것도 R&B였습니다.
1: 그쵸.
0: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래는 블루스에서 출발한 건데요.
2: 네.
0: 블루스는 정말 대중음악의 기초예요. 미국 흑인들의 음악이었죠?
1: 맞아요.
0: 근데 미국 현대사에서 Great Migration이라고 해서 미국 남부에 있던 흑인들이 북부의 도시들로 쫙 퍼지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이 블루스 음악이 조금 더 모던하게 변해요. 그걸 리듬 앤 블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신나는 곡도 있고 좀 이렇게 편안한 곡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아울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쩐지 리듬 앤 블루스라고 하면 뭐 휘트니 휴스턴이나 아니면 뭐 머라이어 캐리가 부르는 그런 발라드 스타일의 흑인 창법이 가득 들어간 그런 음악을 뜻하게 됐죠. 근데 원래 정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B의 세계는 옛날로 뿌리로 돌아갈수록 그리고 원류로 돌아갈수록 좀 정의가 복잡해집니다.
2: 아, 오히려.
0: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는 것이 지금은
1: 오.
0: 좋다.
1: 좋다.
2: 오, 되게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던 것
1: 그쵸.
2: 같은데요. 우리 랑디, 아리아 씨도 R&B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1: 맞아요.
2: 아리아 씨가 좋아하는 그 R&B의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1: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제가 음악에 관심 생겼을 때 제가 R&B 좋아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냥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별 누르고 플레이리스트 추가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그 콩동점을 보니까 다 장르가 R&B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이 장르를 좋아하나 봐 하면서 보는데 그 아티스트 분들도 다 메인 장르가 R&B

0: 네.
1: 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스타일 음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R&B를 하시는 분들이 톤이 특이하신 분이 많다고 느꼈던 것
1: 맞아요,
2: 같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좀 저는 좋아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매력적인 R&B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된 걸까요?
0: 20세기 중반이죠. 네, 1940년대, 50년대 그쯤에서 막 퍼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1970년대 그리고 60년대 그쯤에 이제 R&B 소울 열풍이 확 불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그때는 소울이 아니라 소울. 네, 소울 열풍이라고 네, 많이 불렀는데 1960년대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던 장르는 트로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장이시죠. 뭐 이미자 씨. 네, 이런 분의 음악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그런 트로트 스타일이 아니라 좀 모던한 소울 음악들이 인기가 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뭐 젊은 세대의 취향 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본격적인 R&B 열풍이 시작된 건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이따가 이야기해 볼 명곡들이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1: 알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살짝 이야기 나눠보니 오늘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슬슬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만나볼게요.
0: 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듣고 계십니다. 지금 기준으로 들으면 옛날 음악 느낌이 나죠. 물론
1: 맞아요, 맞아요.
0: 나는데요. 1995년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로 돌아가 보면, 야, 정말 이렇게 트렌디하고 앞선 음악이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도 잘 살펴보면, 이전의 한국의 R&B 음악은 뭔가, 실제 이런 단어도 썼어요. 약간 김치 냄새가 난다.
1: 약간
0: 그런데,
1: 한국스러웠다?
0: 이 노래는 뭔가 본토의 향이 느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분명 한국화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덜 한국적으로 느껴졌던 좀더 본토 R&B의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엄청나게 크게 사랑을 받았고요. 솔리드도 대단한 스타가 됐죠. 이 음악이 히트했을 때 가요계 관계자들이 아, 이제 이런 식의 R&B가 한국에서도 통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R&B 히트곡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보이스투맨이다. 네, 이렇게 불렸었고 아마도 보이스투맨이라는 199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인기 정말 많았던 그 R&B 보컬 그룹. 그 열풍이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차차 이렇게 대중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2: 뭔가 저는 제가 이 시대를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
0: 네.
2: 그냥 이 전주가 딱 나오는 순간 와, 그 시대의 감성.
0: 아,
2: 약간 이런
0: 90년대.
2: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이때 제가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2: 네.
0: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아, 90년대 티가 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그냥 미래의 음악처럼 아주 세련되게만 느껴지잖아요. 한
1: 맞아요.
0: 30년 지나잖아요. 아, 2020년대 같다. 이제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참
1: 네.
0: 신기한 것 같습니다.
1: 그쵸,
0: 그게.
1: 그쵸.
2: 맞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2: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이 곡도 정말 명곡입니다. 박정현 씨의 나의 하루 준비를 했고요. 한국 R&B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 1990년대 후반입니다. 이때 뭐 공식적인 이런 명명을 쓰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세 명의 박 씨가 있었어요. 네, 박정현 씨.
2: 네.
0: 그리고 나중엔 화요비로 활동합니다만 박화요비. 그리고
2: 맞죠.
0: 박효신 씨도 비슷한 시기에 인기가 많았거든요. 세 사람이 들려줬던 그 절창, 특히 그 당시에는 약간 바이브레이션이 많은,
2: 맞아요.
0: 막 떨리고 화려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보컬을 들려주면 뭔가 R&B적이다 그러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보컬들이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박정현 씨가 있었고요.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씨는 이제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 잘 못해서 무대 인사할 때 이렇게 쪽지에 적기도 했대요. 네, 되게 귀엽죠. 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R&B나 힙합 같은

0: 는 1990년대에는 아직은 한국에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대중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주로 교포, 유학생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한국의 힙합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던 드렁큰 타이거,
1: 아~ 네,
0: 드렁큰 타이거를 스타로 만들었던 뭐 어떤 신화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LA에서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막 거기에서 랩을 하면서 같이 배틀을 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저 친구는 본토에서도 먹어주는 사람인가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네, 박정현 씨도 어렸을 때 미국 교회 같은 데서 노래를 했었고. 심지어 CCM 앨범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 본토의 느낌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왔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으로 네, 받아들여졌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그 작은 체구의 폭발적인 가창력, 그냥 무대에서 보면 바로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2: 대박.
1: 뭔가 한국 분들이 들었을 때는 또 이런 발라드 같은 느낌들만 듣다가
0: 네.
1: 이런 류의 R&B를 들으면 완전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2: 그쵸, 그쵸. 네.
0: 그때 제 선배인 그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이 요 당시에 보컬을 유리창 보컬이라고 했거든요.
1: 유리창? 진짜요?
0: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유리창 닦듯이. 하여튼 무대를 보면 화려하게 움직였어요.
1: 그때. 아. 네.
3: 저희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유리창 창법?
1: 네,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왕곡으로 노래 들어볼게요. 대화님,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0: 박정현 씨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리드도 결정적이었지만 90년대 후반에 그 3박, 네, 박씨 3명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정현의 네. 나의 하루 듣겠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소울 충만한 DJ 이샤와
1: R&B를 엄청 엄청 사랑하는 DJ 아리아 and
2: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은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한국의 R&B 명곡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2: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네, 이 음악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지만 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곡이라 가져와 봤는데 일단 브라운 아이즈는 그 나얼 씨와 윤건 씨의 2인조입니다. 이 중에서 나얼 씨가 나중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활동을 하면서 네,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그룹입니다. 네, 또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기도 했는데 네, 이 당시에 2001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놀라운 건 두 사람, 그러니까 나얼 씨도 이전에 다른 그룹에 있었고 윤건 씨도 다른 그룹에 있었고 브라운 아이즈로 데뷔하진 않았습니다만 둘 다 사실 거의 무명에 가까웠거든요. 심지어 2001년에 이 곡 히트하고 있을 때 방송 출연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름 없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는 신인들이 가요계를 완전히 휩쓸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01년이면 부끄러운 일인데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열심히 푸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하루 종일 매장에 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DJ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거의 모든 DJ가 그날 계속 이 음악을 틀더라고요. 와, 정말 이 노래가 인기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던 곡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운 아이즈의 이 음악 스타일을 흔히 미드템포 R&B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R&B 하면 박효신 씨나 박정현 씨가 부르는 그런 발라드를 의미를 했는데 얼핏 그렇지만 이렇게 비트가 있는 좀 끄덕거릴 수 있는 그루브가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거를 좀 따로 떼어서 미드템포 R&B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스타일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후에 뭐 SG 워너비 그리고 시아도 초반에 이런 음악 했었고 뭐 김종국 씨도 했었고 2000년대 초반에 그냥 가요계가 이걸로 완전 통일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을 이 윤건 씨가 만들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곡입니다.
1: 대박이에요.
0: 와,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2: 네.
0: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저희는 인터넷 소설이 엄청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2: 귀현이.
0: 와, 저 진짜 너무 팬이어서 네. 그 책도 있거든요. 실물 네. 책도. 그 정도로 인터넷 소설 진짜 많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던 인터넷 소설에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남자 주인공이 노래방에 가서 여자 주인공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냥 텍스트로 써있어요. 벌써 1년 이렇게 써있는데 그 소설을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노래도 궁금한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이제 노래를 찾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인터넷 소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내가 안쓰러워 보여
2: 인사하는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함께 부른 그냥 듣고 계신데요. 2015년에 발표가 됐고요. 당시 최고의 스타들이죠.

0: 물론 지금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음악을 준비한 이유는 역시 약간 역사적인 그리고 R&B의 계보 같은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브라운 아이즈의 나얼 씨 보컬만 하더라도 절창입니다. 고음으로 올라가서 화려한 기교를 들려주고 시원함과 뜨거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제 그런 보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R&B 쪽으로 갔었고 이제 그런 발라드 스타일의 음악이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2010년대쯤 되면 그런 보컬보다는 심플하고 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그런 느낌의 R&B 음악들이 많아집니다.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 이후로는 R&B 트렌드가 다시 박정현 씨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인 게 1990년대에 엄청난 보컬리스트들 예를 들어 머라이어 캐리의 스타일 막 진짜 화려하죠.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맞아요. 바이브레이션을 화려하게 하는데 음정들이 저렇게 멋있고 놀라면서 들었는데 지금 R&B를 주도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좀 몽롱하고요.
1: 맞아요.
0: 전자음 많이 쓰고.
1: 맞아요.
0: 예를 들어 프랭크 오션이라는 진짜 멋진
2: 맞아요.
0: R&B 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 음악에 뭐 절창 이런 거 없거든요. 편안하게 부르죠.
2: 맞아요.
0: R&B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가 R&B라는 장르를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다가 이 두 분의 음악을 통해서 아 이런 게 R&B구나를 저도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제 나름의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이하고 좋은 음악이 있을 수가 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제 친구,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죠. 제 친구는 솔리드나 네. 아니면 이런 박효신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런 보컬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창법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서 다들 편안하게 부르니까 자기가 적응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2: 그렇죠. 요즘은 뭐 화려하게 음정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목소리 톤으로
0: 맞아요
2: 트렌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0: 네, R&B뿐만 아니라 폴킴 씨의 음악을 들어봐도 편안하게 부르잖아요.
1: 맞아요.
0: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요즘엔 좀 듣기 좋은 노래가 최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R&B 이렇게 한국 R&B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0: 네.
2: 네. 그럼 대화님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자이언티와 크러쉬의 그 뒤를 잇는 요즘 R&B 스타는 누굴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존재는 수민 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민과 슬로미 같이 한 왜라는 곡을 준비를 했고요. 이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앤 소울 노래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민 씨의 특징은 뭐 이전 세대와 딱히 구분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좀 감각적이고 전자음도 많이 쓰고 편안하게 부르고 트렌디하고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고 수민 씨의 진짜 대단한 점은 곡을 잘 쓰고 프로듀싱, 사운드 다 만지는 이런 사람들이 노래까지 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반면에 막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프로듀싱을 또 엄청 잘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2: 코러스도 잘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네. 좀 놀랐어요. 네.
0: 그래서 수민 씨는 양쪽을 다 잘해서 정말 놀랍다. 그리고 K-POP 작곡과 프로듀싱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두 분과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2: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확실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냥 들을 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약간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느낌 좋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류의 R&B들이 맞아요. 요즘 많이 듣는 스타일이 된 것 같기도 해요.
0: 이제는 세련되고 좋은 느낌의 표준이 R&B로 굳어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R&B적인 좀 약간 도시적이랄까 혹은 세련된 그런 느낌이 아니면 오히려 세련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다들 약간 느낌이 좋아서 듣는 약간 재즈풍의 로파이 음악들
1: 네.
0: 이런 것도 잘 들어보면 그 재즈적인 코드 진행이 사실 R&B 음악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그렇게 다 공유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저희도 요즘에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컴백 준비를 하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서 최근에 좀 느낀 건데 아무래도 저희는 노래만 하잖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프로듀싱이라던가 작사 작곡 같은 영역도 같이 해보면 같이 네. 같이 하고 배우면 좀 더 저희가 노래를 할 때에도 네. 더 이해를 하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1: 많이
0: 들어서
1: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하다 네. 보니까
0: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이렇게 수미님처럼 모든 걸 다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겠네요. 네, 이렇게 세 곡 더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요?
2: 저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네, 제 세대에 어울리는 곡을 고르겠습니다.
0: 너무 좋아요. 네.
1: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장항동 정산소로 들어올게요.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 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항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청산소.
1: 창항동 청산소 i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2: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보내주세요. 아이돌 한국어 SNS EBS FM Korean에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심판은

0: 바로 저 아리아입니다. 이샤님과 대하님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1: 제가 또 열심히 명곡을 추천해
0: 아,
1: 보겠습니다.
0: 그래요? 기대해도 되나요?
1: 그럼요,

0: 칼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 New semester started and I'm nervous but already missing my old friends so much.
2: 새 학기가 시작되어 너무 긴장돼요. 벌써 작년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새 학기. 와우. 저는 학교를 다닌 지가 좀 오래돼서.
1: 저는 약간 공감돼요. 저도 여기 약간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 했던 시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 샤디는요?
0: 저도 약간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팬분들도 네. 학생 레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MZ 친구들은 이제 새학기가 되면 그 젤리나 이런 조그만한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주면서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약간 이렇게 되짚어 본다면 두 분만의 뭔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꿀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1: 꿀팁? 솔직히 저는 적응할 때 꿀팁 같은 거 없었고 그냥 힘들면 힘들고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 해야 될 거 해야죠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일에 포커스를 붙이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2: 아 꿀팁이라 일단 나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탐색해야겠죠.
1: 아 맞아요.
0: 너무 중요해요.
1: 그렇긴 해요. 네.
2: 여러 사람한테 다 잘 보이기보단 뭔가 저 친구가 코드가 맞는다 한 명 정해놓고 일단 조금씩 가까워지다 이제 여러 명하고 친해지는 네,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1: 오 스트래티지가 있는군요.
2: 아, 다른 사람한테 말 걸기가 좀 어려우니까.
1: 아 그렇죠 맞아요. 네.
2: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겹쳐요. 저 사람이 봐도 서글서글해 보이고 내가 봐도 서글서글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 모이게 돼 있더라고요 또.
0: 아 맞아요. 약간 저 사람하고는 좀 친해지기 편하겠다 하는 네. 사람들 이렇게 딱 보이긴 하죠.
2: 맞아요.
0: 네. 와 근데 약간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늘 3월 2일에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첫날 가면은 반도 바뀌어 있고 뭐 학교가 바뀔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긴장감이 사실 그 시절에는 뭔가 최고의 긴장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2: 그 긴장감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잖아요. 네. 왜냐면 대학 때부터는 뭐 교실에 들어가도 이 사람하고 뭐 4년을 같이 보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고등학생 때는 일단 반에 들어가면 아, 1년을 함께 할 친구들이구나. 이게 완전 정해진
0: 맞아요,
2: 거니까.
0: 맞아요.
2: 그 긴장감이 좀 그립기도 하네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1: 네. 네. 그래서 두 분 노래 정하셨을까요? 누구부터 하고 싶어요?
0: 먼저 발표해 주시죠.
2: 아, 제가 할까요?
0: 네.
1: 오.
2: 저는 혁오와 그 선셋 롤러코스터가 합작한 앨범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영맨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1: 네.
2: 왜냐하면 그 앨범 제목이 AAA입니다.
1: AAA.
2: 네, 새 학기에도 AAA. 네, 모든 학점 A 받으시라고.
1: 오, 제가 저 건전지부터 생각났어요.
2: 아 생각해보니 그게 먼저 떠오르겠구나.
1: 저 그래서 아 배터리랑 약간 건전지 그런 컨셉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2: 네 오늘 제가 패배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더 말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2: 제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서 떠오르질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이사님한테 공을 넘겨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샤디
0: 생각나는 노래가 진짜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사위리와 그 도자케 씨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노래.
1: I'm my best friend. Yeah. Got all money.
0: 뭔가 사연에서 작년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또 그렇게 함께 진짜 다 터놓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로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다시 사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되게 당당하고 약간 뭔가 애티튜드 가득한 노래니까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골라봤습니다.
1: 오케이.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어필도 항상 환영하니까.
0: 어필이요? 저희 베스트 프렌드지 않습니까, 랑디?
1: 좀 생각은 좀 해볼게요.
0: 엄마? 서운해?
1: 대화님은요?
2: 어필이요? 예전에 빌리분들하고 할 때 제가 반칙을 쓴 적이 있어요.
1: 반칙이요?
2: 네. 예를 들어 혁오가 두 분보다 그 대선배 아닙니까? 그 음악인으로서. 네, 그래서

0: 그 해외의 선배들 챙기기보다는 이제 국내 선배들을
1: 반칙이다.
0: 챙길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반칙 한번 써봅니다.
1: 혹시 몰라, 도자켓이 그 같이 콜라보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야.
2: 와, 여기 게슬라이팅. 와. 저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2: 이렇게 둘이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 조금 더 공감이 되고, 조금 더, 아, 이 노래 들으면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든 노래.
1: 나다.
2: 이렇게 해서 오늘 선곡 요정은 바로,
0: 네,
1: 대박. 어,
0: 인정합니다.
1: 뭐야? 감사합니다.
2: She my best friend.
1: 팝송의 특이죠. 가사는 몰라요.
2: 그쵸.
0: 아, 저는 새 학기에 집중해서
1: 네.
0: 시험이 바로 떠올랐는데,
1: 아.
0: 네, 거기에서 건전지를
2: 아,
0: 떠올리실
2: 저는
0: 거라고는.
2: 그래서 건전지 반 생각 못 해가지고.
1: 아, 다음
0: 네,
1: 주에는 조금 더
0: 패착이었습니다.
1: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2: 파이팅입니다.
0: 사실 저번에도 제가 승리했지만, 사실 제가 잘해서 해준 것 같진 않고,
1: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성공.
0: 네. 이제 그 처음 만난 긴장은 풀렸다고
2: 아, 그래요?
0: 생각하겠습니다. 네.
1: 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대화님,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오늘 지고 보니까, 네, 좀더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어, 좋은
2: 그럼 좋네요.
0: 네, 다음 주에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와,
2: 네,
1: 기대돼요.
2: 저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RM을 진짜 좋아하지만 제가 모르는 거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설명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국
0: 네.
2: RM도 진짜 몰랐는데 많은 거 알게 돼서 오늘 되게 좋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0: 아,
2: 너무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뿌듯합니다.
1: 저도 오늘 이렇게 시대별로 또 변화와 함께 들어보니까 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빅나티의 노스텔지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클래식.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제법 선선하죠. 가을이네요. 엘리베이터 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어머니. 엘리베이터 내리고 나서 엄마 아는 사람이야? 여쭤보면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엄마들의 이런 스몰토크가 최고의 정신건강 비법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주변 낯선 사람과의 짧은 교류만으로도 외로움을 덜고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강한 연결만큼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약한 연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A simple hello can make a huge difference. 오늘 오며 가며 만나는 누군가와 눈도 맞추고 가볍게 인사 건네보세요. 기분 좀 좋아질지도 모르죠.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abrina Carpenter. Tomorrow starts today.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9월 11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길 가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에이! 이렇게 가벼운 인사를 좀 하죠. 저도 원래 항상 그랬는데 한국 와서 그랬더니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해져서 아, 나도 그냥 인사 끊어야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이제 부부하고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해서 아, 바로 이거구나. 왜냐면 하루가 진짜 기분이 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거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웃음 전도하는 기분입니다. 자, 너무 좋은 경험이라 이지 라이딩에도 사실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분, 이분에게 왠지 엘베에서 헬로 한마디 해다가는 인생 이야기로 엘베에서 3시간 40분 정도는 잡혀있을 것 같은 일산 수다쟁이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Sam, you know surprising? Is that I'm not 수다쟁이.
0: You're not?
1: No! Oh. You know, it's so funny, like, you hear about actors, yeah. and they're like, oh, I'm very, like, mm-hmm. an introvert.
0: Introverted, right.
1: Right, and I understand that because uh-huh. I am an extrovert when uh-huh. I need to be, yeah. but with strangers, I'm very quiet.
0: Really?
1: Yeah!
0: 아니, 왜냐면 저랑 쌤이랑 대화하면요, 한 5시간 50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 with us.
0: 그러니까 strangers들이랑 oh. 말하기가 조금...
1: A little bit, a little
0: 의외입니다.
1: bit.
0: 의외입니다.
1: Right, right. But you know, of course, I am 수다쟁이 with mm-hmm. our staff and right. with you and everybody uh-huh. that I'm close to, but right. not to strangers.
0: 혹시 길에서 크리스틴 쌤 마주치면요, 여러분들 혹시 말이 없으셔도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1: right.
0: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투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The tides are turning off Korea's east coast. Squids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 With marine life undergoing a dramatic shift, the industry must now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adjust catch quotas to stay afloat.
0: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참치가 채우면서 어족 자원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어항에 맞춰 어획 쿼터를 조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 South Korea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 reach 41% by 2060, taking the top spot from Japan as the world's oldest nation.
0: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전 세계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60년 노인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As high inflation widens the divide in consumer spending, the ultra-low-cost fashion market is expanding rapidly.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and accessories starting at just 1,000 won,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a new mainstay in retail.
0: 고물가 속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초저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0원대 액세서리부터 5,000원대 의류까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매장들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reasure trove of Viking artifacts, estimated to have been buried in the 10th century, has been uncovered in the backyard of a Danish home.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and monetary culture.
1: 덴마크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10세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보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랍 지역의 주화까지 함께 출토돼 당시 바이킹 사회의 활발한 교역과 화폐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0: The tides are turning off Korea's east coast. Squids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 With marine life undergoing a dramatic shift, the industry must now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adjust catch quotas to stay afloat.
1: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참치가 채우면서 어족 자원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어항에 맞춰 어획 쿼터를 조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제 동해안에 가면 오징어를 찾기가 힘들고 아니 때 아닌 참치가 또 엄청 잡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징어도 좋아하고 참치도 좋아하는데
0: Which do you like better? Come on, you have to choose because one is going away.
1: 엄마냐 아빠냐 이거잖아요.
0: 사실. Oh, really?
1: Right. 아, 저는 I'm gonna have to go with 오징어.
0: 오징어. Yeah. I'm sorry. They're
1: Squid가
0: going.
1: 좋아요.
0: Well, they're going up north, further north
1: oh,
0: because it's
1: no.
0: getting too warm. Off the East Coast.
1: 결국에는 그 이유군요. 너무나 이제 동해안 쪽이 물이 그렇죠.
0: Yeah.
1: 뜨거워지면서 점점, right?
0: And we've talked about how because of climate change, animals, marine life, they're moving around. You know, depending on what is it warmer? Do they like colder temperatures?
1: 원래는 이쪽은 이게 많이 나고 저쪽은 저게 많이 나고
0: Not anymore.
1: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심지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난류성 어종인 참치가 북상을 하고요. 그리고 cold water 어종에 좀 가까운 오징어 어장은 더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진짜 어디서 이제 뭐가 잡히는지 엄청 헷갈릴 것 같네요.
0: Yeah, and so I think because of that, prices are going to really change. You know, probably squid. Like squid was very affordable.
1: Yeah.
0: But now it seems like it's going to get very expensive.
1: 아, 이제 오징어 튀김 먹는 거 힘들겠어요. 벌써 튀김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네.
0: Yeah. Here's the problem though. Now we have more tuna, bluefin tuna, but
1: isn't that good news though?
0: That's good. However, there are strict tuna quotas, meaning fishermen can only catch so many tunas per season or per month or what have you. And there is not enough cold storage facilities.
1: 아, 그러니까 많이 잡혀도 문제네요. 그렇죠?
0: Yes.
1: 이게 아무래도 얼만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을 거고 그리고 냉동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자체도 또 부족하니까요.
0: That's right.
1: 아, 그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The tides are turning off Korea's east coast. Squids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
1: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참치가 채우면서 어족 자원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The tides are turning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세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squids, 오징어들이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라고 했어요.
0: I'm sorry.
1: 눈물이 나려고.
0: I'm sorry, Mayu-san.
1: 오징어 튀김.
0: 오징어 튀김.
1: vanish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단어잖아요, 사실은요. Right?
0: Yeah, that's right. So, you know, vanishing has two things. First of all, it just disappears without any trace, no hint of something disappearing.
1: Right, right.
0: So if it vanishes in the night, it's like it's just gone. And nobody knows even where.
1: Just like that.
0: Just like that. Yeah. Also, it means like a gradual disappearance.
1: Right.
0: Like it's gradually fading, as we say.
1: 그러니까 마법 같은 마술 같은 데서 보면
0: That's right.
1: vanish 한다는 말, 물론 이제 disappear도 쓰지만 vanish 한다는

0: 다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Yeah.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를 it's vanish. Like, poof, 그래서
1: and 뭐, it's gone.
0: Vanish into thin air. 막 이러면서 yes, yes.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disappear랑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정말 보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1: And can I just say yeah. that I really love this song by Mariah Carey. Yeah. And it is vanishing. The title is vanishing.
0: 사라지는 거군요.
1: So her love, her the person uh-huh. that she loves is slowly fading away.
0: 아 그런 것을 또 강조하려고 yeah. 그랬군요. Mm-hmm. 자 그리고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자리를 여기 지금 보면은 their place라고 돼 있거든요. Mm-hmm. place를 take하려고 move in 들어가며 참치가 그쵸?라고 했습니다. To take their place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t simply is to replace. Mm-hmm. To replace a person's job or to replace a person's role. Mm-hmm. So instead of so the squid was there, they're gone. So mm-hmm. It's replaced by bluefin tuna.
0: 아, 절대로 replace 될 수 없는데 말이죠. Yeah. 자, 근데 그러면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직장에서 누군가가 right. 내 자리를 내 place를 take 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he took my place.
1: Yeah.
0: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1: So basically two things. Mm-hmm. It could be that you were promoted mm-hmm. and that 아, position is empty. So he
0: 있겠네요.
1: took your place.
0: Right.
1: Or maybe you were fired.
0: Oh, no.
1: And someone took your place.
0: And I got replaced, yeah. basically.
1: So I was thinking, Mayu, mm-hmm. no one can ever replace you or take your place 눈물... at Evening Special.
0: 그,
1: I'm sorry.
0: 저희 오징어 튀김 때문에 우울했는데요. 기분 좋아졌습니다.
1: You okay, made my day. Better?
0: Thank
1: yeah.
0: you.
1: Okay.
0: okay. So 만약에 이런 직장에서 남이 나의 place를 take 한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승진을 해서 mm-hmm. 내가 원래 하던 것을 mm-hmm. 뭐 maybe he or she took over my work. 뭐 이런
1: yeah.
0: 게 될 수도
1: That's
0: 있고
1: right. mm-hmm.
0: or maybe you know I was dismissed. 뭐 이런 식의 해고가 될 수도 있다가 mm-hmm. 되겠네요. 여기서는 bluefin tuna가 지금 오징어의 place를 take 한 겁니다. 자리를 mm-hmm. 차지하고 대신한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With marine life undergoing a dramatic shift, the industry must now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adjust catch quotas to stay afloat.
0: 달라진 어항에 맞춰 어획 쿼터를 조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아무래도 바다에 사는 그런 생물들이 엄청난 그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온도 때문에
1: sure.
0: 아무래도 메인리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는 그렇죠. 이 산업 자체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투자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and adjust catch quotas라고 돼 있습니다. catch quotas라고 하는 게 얼만큼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limit이라고 볼 수 있겠죠. Mm-hmm. to stay afloat 하기 위해 이게 결국에 목적이잖아요.
1: Yeah. So this is specifically talking about your livelihood. Mm-hmm. You know, a business staying afloat mm-hmm. is that they are just barely managing mm-hmm. and if for some reason something happens, mm-hmm. they go under.
0: Ah.
1: So the idea of a float right. means to float on the
0: 떠
1: water.
0: 떠 있는 거죠.
1: Yeah, that's
0: 물에.
1: Right. Uh-huh. But if it gets a little too heavy, too much pressure right. or financial problems, you can go under. And that expression to go under for a business means that you go bankrupt or you close down.
0: 뭐 무슨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싱크하지 않을 정도,
1: yes.
0: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stay afloat,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뭔가 상황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겨우 버티거나 살아남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1: 버티다.
0: Right,
1: that's
0: 버티다.
1: Right. That's what it is. Right. That's what it is. So it could be mentally, financially, physically, emotionally.
0: Right.
1: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n all of those contexts.
0: Okay. So 뭐 이런 감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사업 관련해서 될 수도 있고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남다. 가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tides are turning off Korea's east coast. Squids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 With marine life undergoing a dramatic shift, the industry must now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adjust catch quotas to stay afloat.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the Pussycat Dolls with Sway.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 South Korea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 reach 41% by 2060, taking the top spot from Japan as the world's oldest nation.
0: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전 세계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60년 노인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에서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다라고 지금 미국 인구 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1: Oh yeah.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reached 852 million, which is about 10.5%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children aged 5 and under, it was under 10%. Like, you know.
0: Yeah.
1: You know, 0.5% more older people.
0: 아, 그러니까 지금 노령 인구, 그러니까 65세 전 세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약 10.5% 정도. 그런데 지금 5세 이하의 영유아 수가 그보다 낮은 10% 미만으로 이제 이게 최초로 벌어진 일인 거죠.
1: So here's the thing. The average, so a couple needs to have 2.1 children
0: okay.
1: to keep the population stable.
0: Mm.
1: So when you think of that, so every couple should have at least two children.
0: Every couple.
1: Every couple. So, but what's interesting

0: interesting is that not only Korea, but China, India, Mexico, they've all dropped below that 2.1.
1: 와, 이거 엄청 심각한 거네요. 사실 부부 두 사람이 평생 아이를 평균 2.1명을 낳아야 그나마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건데 인구가 줄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을 밑도는 나라가 엄청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쪽도 뭐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주요국 출산율도 2.1명 미만으로 하락을 했다. 진짜 심각하네요, 그렇죠?
0: And you know, we often hear about Japan being an elderly, you know, you know this elderly problem because there's too many old people. But in South Korea, by the year 2060, we are planning to overtake Japan. And we are going to become the world's oldest nation.
1: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원래 가장 많다라고 하면 이제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0: Just you know, it's so it's been like that for so long.
1: 와, 근데 2060년이면 오히려 한국이 더 나아가게 된다. 어, 그렇군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
1: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전 세계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이래 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구나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65세 혹은 뭐 그것을 넘어가는 전 세계 노령 인구가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utnumber 지금 number 앞에 그냥 out을 붙였어요.
0: Yeah. So the pattern is out something. In this case, it's outnumbered, which means that if you have A outnumbers B, it means that there's more of A than B. So one group has more in number than the other group.
1: Okay. So 뭐 예를 들어서 그 노령 인구가 만약에 it outnumbered, you know, little childr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children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0: That
1: 것이다.
0: Is correct. That is correct.
1: Okay, 그래서 여기서는 under 5 있는 아이들을 더 넘어섰다. 그래서 number 자체를 앞에 out만 붙여서 뭐뭐보다 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ah.
1: 그럼 쌤 이거는 그냥 than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0: Yeah, it just outnumber. And also in a very competitive or like in a battle, we often hear.
1: Right.
0: And I thought of this, you know, the famous battle of Myeongnyang, Isunshin.
1: Right.
0: So basically, there were 13 ships. Korea had 13 ships. Japanese had 133 ships.
1: Right.
0: In this case, we say we were outnumbered. And Korea basically was basically outnumbered 10 to 1.
1: 아, 그러면은,
0: so we use it in this context.
1: 그러면은 우리가 outnumber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가 훨씬 적은 거네요. 그렇죠?
0: Absolutely.
1: 오, okay. So 실제로 out을 앞에 쓰고 그냥 verb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능가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Right? Outdo, outpace, outperform.
0: Outsmart.
1: Yeah. Okay, 연결해 볼게요.
0: South Korea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 reach 41% by 2060, taking the top spot from Japan as the world's oldest nation.
1: 우리나라는 2060년 노인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 projected가 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South Korea가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population 앞에 지금 elderly가 붙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old가 있고 elderly가 있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1: Right.
0: So sometimes, I mean, of course, you can say the dog is old or someone is old,
1: right.
0: but when you say that to a person and they really are old, it's it can be a little too blunt.
1: Right.
0: It could be a little too direct. So elderly is a more gentle and respectful word for someone who's older.
1: 약간 우리말로 치면 그냥 단순하게 나이든 하는 것보다 연세 많으신 뭐 이 정도의 respect 어르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동물한테 뭐 respect를 준다고 elderly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0: No, we don't. For dogs, we just say he's really old.
1: Yeah. Okay, so elderly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인구, 뭐 고령 인구인데 조금 더 respect를 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이 지금 elderly population이

0: rapidly.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and accessories starting at just 1,000 won,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a new mainstay in retail.
1: 고물가 속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초저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0원대 액세서리부터 5,000원대 의류까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매장들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초저렴한 옷 쇼핑 하면 저도 좀 알거든요, 많이.
2: Yeah.
1: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중국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가능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초저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요.
0: Oh yeah, because of the inflation and they're able to cut the middleman so they can offer better prices.
1: Right.
0: And so it says that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is sort of like this one fashion brand, they jumped 140% their sal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 Mm-hmm.
0: So people are looking for
1: these
0: ultra low cost fashion.
1: 아, 그러니까 이곳이 사실은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에요.
0: 아.
1: 이것저것 다 파는데
0: 예, you know this place.
1: 그 미국에서 왜 그런 거 있죠? 달러 스토어 같은데
0: oh, yeah.
1: 아시죠?
0: Sure.
1: 그런 데인데 그 중에 요즘에는 패션도 있는 거예요.
0: Really?
1: 양말도 있고 진짜 셔츠도 있고 이런 거 팔아요. 실제로.
0: Oh, oh my
1: 예전에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0: Yeah, absolutely.
1: 무슨 뭐 학용품만 팔고 장난감만 팔고 했는데 이제 막 옷도 팔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잘 알죠. 초저가.
0: You know what? I'm sitting here going, "Oh, really?" 네. I'm learning something new.
1: 감사합니다.
0: Now, usually we think of 동대문
1: right.
0: as that sort of kind of affordable shopping place.
1: 그렇죠.
0: But Myeongdong and Seongsu, they're also offering very low-cost shopping.
1: Wow, 거기도 어떤 데 들어가면 굉장히 비싼 게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동대문 뭐 그 등 도매 원래는 거기가 도매 기반 매장들인데
0: right.
1: 명동이나 성수 등 이제 메인 상권에도 진출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유통 거품을 빼가지고 소매가 대비 대폭 낮춘 구조라서 이게 가능한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저도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습니다.
0: Yeah.
1: 여러분들 제가 바지 예를 들어 샀는데요.
0: Uh-huh. What happened?
1: 그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열쇠가 발목에서 나왔어요. You know what that means? 흘러서 주머니가 구멍이 났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Already, okay.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s high inflation widens the divide in consumer spending, the ultra-low-cost fashion market is expanding rapidly.
1: 고물가 속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초저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widens the divide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In consumer spending. 이 divide라고 하는 것을 widen, 점점 넓혀간다.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를 심화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inflation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and accessories starting at just 1,000 won,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a new mainstay in retail.
1: 1,000원대 액세서리부터 5,000원대 의류까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매장들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얼마 가격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priced가 됐다. 가격이 매겨졌다라고 하는데 이 at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쓰게 되네요. 가격 앞에.
0: Yeah. If something is priced at something, you can expect a very specific price.
1: 아, 딱 정확한 거네요.
0: The exact cost of something. So the you know, the shirt is priced at $20. A house can be priced at $1 million, $1.5 million.
1: 그거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딱 그 가격이군요.
0: 딱.
1: 아, 그 영어가 보면은 at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앞에도 우리가 at을 쓰잖아요.
0: Right.
1: 지금 어디 보자. 대여섯시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딱
0: yeah.
1: 다섯시면 다섯시, 여섯시면 여섯시듯이 at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확성을 나타내준다. So, priced at around 5,000 won 이렇게 하면 5,000원 정도로 딱 가격이 책정된 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 treasure trove of Viking artifacts, estimated to have been buried in the 10th century, has been uncovered in the backyard of a Danish home.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and monetary culture.
0: 덴마크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10세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보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랍 지역의 주화까지 함께 출토돼 당시 바이킹 사회의 활발한 교역과 화폐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와, 이 자기 집 마당에서 만약에 보물을 발견했다. 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은으로 된 보물이 우르르 막 쏟아졌대요, 지금.
2: It is just 700 silver artifacts.
0: Wow.
2: 18.5 kilograms.
0: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거의 긁은 수준이네요.
2: I mean, this is incredible. Sometimes I wish I had a house. Yeah. With a backyard.
0: 그래서 진짜 미국 살게 되면 yeah. 그런 집을 사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garage sale 같은 거 있잖아요.
2: Yeah.
0: 저 거기 가끔 가거든요.
2: Oh, I love garage sales.
0: 혹시 갔다가 뭔가 찾지 않을까.
2: You know, and people do. Especially the best garage sale, Sam, are the elderly couple. They've got treasures.
0: 팁 감사합니다. 네,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2: Right. 네. So what's interesting, not only is this incredible, it's historical, right. you know, the silver and all that, but what's interesting, what they found was that they found Arab coins. Not only, you know, the Scandinavian or the Viking coins, but Arab. So it shows that they were trading with the Middle East.
0: 아,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어디에서 나온 무언가를 발견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역사적인 것도 다 보여주는 또 그게 되겠네요.
2: Totally.
0: 와,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 유물 감정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요. 발견자에게는 보상금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 treasure trove of Viking artifacts, estimated to have been buried in the 10th century, has been uncovered in the backyard of a Danish home.
0: 덴마크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10세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보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는 건 하나 나왔어요. A treasure trove.
2: Oh,
0: yes.
2: A treasure trove. T-R-O-V-E.
0: Right.
2: The word treasure actually just means a collection of valuable things.
0: Right.
2: That, and then you add treasure there, and it's like, wow. Like, really? These valuable things are like treasure.
0: Right. Mm-hmm. 이미 trove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발견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treasure까지 붙여버리니까
2: Makes
0: 이게 진짜 거의 보물이 우르르 들어가 있는 것을
2: so
0: 얘기를
2: valuable.
0: 하겠네요.
2: 그래서
0: treasure trov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물 창고, 뭐 매장물,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거기에 10세기에 buried there is 왔다. 그때부터 이렇게 묻혀 있어 왔던 겁니다. And has been uncovered 됐다는 건 발견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2: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and monetary culture.
0: 잉글랜드와 아랍 지역의 주화까지 함께 출토돼 당시 바이킹 사회의 활발한 교역과 화폐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So 거기 그 지금 잉글랜드와 아랍 세계 쪽에서의 coins들을 특징으로 삼으며 featuring하며 the hoard offers

0: A rare glimpse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H-O-A-R-D, hoard라고 돼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Well, a hoard is basically, it's kind of a large stored quantity of something that is usually

0: in or mm-hmm. private.
1: Right.
0: And you get to peek a little bit
1: mm-hmm.
0: into this world.
1: 계속 보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yeah. 살짝이라도 볼 수 있는 거.
0: Yeah. It's almost like a secret and uh-huh. you can kind of see the secret for uh-huh. a little bit.
1: Okay. So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watch라든가 이런 거랑은 다르겠네요. 그렇죠?
0: It is.
1: Right. So glimpse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짝 아주 잠깐 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rare한 glimpse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0: Right.
1: 볼 수 있겠네요.
0: So it's like we cannot see everything. We've heard stories, but this gives you kind of a little small uh-huh. look into their life.
1: Right.
0: Into their trading.
1: 그거 아주 rare한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또 이어가요. Into the seafaring Norseman's extensive trade networks.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0: We've heard a lot about Vikings.
1: Right.
0: We know Vikings. Mm-hmm. But also they're also known as Norsemen.
1: Mm-hmm.
0: Norsemen are people who come from, you know, the modern Scandinavia, like right. Norway, Sweden, Denmark.
1: Mm-hmm.
0: That's basically the Vikings.
1: Right, right. Mm-hmm.
0: And seafaring has to do with sea travel and, you know, voyaging mm-hmm. and sea tradition. And we know that the Vikings are absolutely famous mm-hmm. for their ships.
1: Right.
0: And, you know, trading uh-huh. and their They were incredible, you know, fishermen and they dominated the sea.
1: Right.
0: Mm-hmm.
1: 바다를 완전히 거의 가지고 노는 수준의 사람들이 바이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oh, yeah.
1: Seafaring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건데 바다를 돌아다니는 거.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다를 누비는 뭐 항해하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Fun fact, Sam. Did you know that these Norsemen reached North America centuries before Columbus?
1: Wow.
0: We think Columbus, Christopher Columbus
1: first,
0: discovered
1: yeah.
0: America. No, no,
1: 알고
0: no.
1: 보니, 알고 보니까 Norsemen이었어요.
0: Yes.
1: 네. So, 이 그 Norsemen들의 굉장히 그런 trade networks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monetary culture, 뭐 이런 돈과 관련돼 있는 화폐 문화가 있을 건데요.
0: Yeah.
1: 그것을 잠깐이나마 rare하게 싹 보여주는 게 되겠네요.
0: Yeah, it okay. really is. I really didn't know they traded with the Middle East.
1: Right.
0: That is something really new.
1: 아, 특히나 약간 이런 거 관심 있으시지 않아요, 그렇죠?
0: I love it.
1: 뭔가 굉장히 right.
0: It's so interesting.
1: Yes.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 treasure trove of Viking artifacts, estimated to have been buried in the 10th century, has been uncovered in the backyard of a Danish home.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and monetary culture.
1: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들, 좀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new mainstay라고 했는데 정말 가운데 stay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축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주축이겠습니다.
0: Protein drinks have become a new mainstay in my diet.
1: 단백질 음료가 내 식단의 새로운 주축이 됐어. 그러니까 프로틴 위주로 좀 많이 먹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0: Yeah.
1: 아, 요즘에 프로틴 지겨워요. 네. 자, 그리고 outnumber 한다는 거. Outnumber 누구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누구보다 수가 많다.
0: In our class, girls outnumber boys 2-1.
1: 우리 반은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보다 두 배 많아. 자, 다음은요. Budget friendly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뭐 가성비 좋은, 어떻게 보면 affordable과 비슷하죠.
0: Mm-hmm. I need a budget friendly gift for my friend.
1: 친구한테 선물할 적당한 선물이 필요해. 그거는 내 예산에 들어와야 해. 라는 느낌이겠죠. Mm-hmm. 그렇죠? 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treasure trove라고 하는 것은 뭐 보물 상자, 보물 창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0: Grandma's attic was a real treasure trove.
1: 할머니네 다락방은 진짜 보물 상자 그 자체였어. 아, 이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진들, 물건들.
0: Oh, yes.
1: right? 올라가서 재미있겠죠. 네. 자, vanish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disappear보다 훨씬 더 싹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다, 자취를 완전 감추다.
0: My keys always seem to vanish when I'm late.
1: 지각할 때만 되면 항상 열쇠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 이 정도는 다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0: I tell you, when you're late, everything vanishes.
1: 그러니까 늦을 때 꼭 없어져요. Yeah.

0: 그렇죠. 자, 그리고 stay afloat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버티거나 파산을 면한다는 느낌.
1: I need a part-time job to stay afloat this month.
0: 이번 달 버티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해. 버티려면 정도의 느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표현 리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The Fray. It's Never Say Never.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날지는 못하지만 수영은 하는 새, 바로 펭귄 이야기입니다. 이 펭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누구라고요? 아, 펭수요. 네,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펭귄 하면 남극이 자동으로 연상되는데요. 그런데 펭귄이 남극에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남미, 남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남반구 여러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적도 바로 근처에 갈라파고스 제도에도 펭귄이 산대요. 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자, 아무튼 오늘 기사는 남미 페루에 서식하는 훔볼트 펭귄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샘은 펭귄을 직접 본 적이 당연히 있겠죠. 아~ 이거를 물어본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1: 오케이. Yeah. I've never seen wild penguins.
0: Okay.
1: Of course, you see them at the zoo.
0: 당연히 wild penguin은 누가 볼 수 있겠어요.
1: Yeah, that is true. Right. Because you have to go to a very specific location.
0: Yes.
1: But I have read about penguins. Mm-hmm. I have watched the famous documentary about the emperor penguins that, you know, are like in this cold region. Mm-hmm. And they're just incredible.
0: Mm.
1: Yeah. But I've never seen a wild penguin.
0: 아, 야생에서 보려면 또 어디 가실 수도 있겠어요. 본다고 언젠가.
1: I think I could.
0: Oh my.
1: I think I could, but I have other places to go. So I will put that on my list.
0: 아니, 저는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펭귄은 추운 데서만 사는 거야?
1: Yes.
0: 이게 어렸을 때부터 워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가는데 일본에서 어떤 동물원 같은 데를 갔는데 분명히 더운 곳인데 펭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해놨겠죠. 선선하게는 해놨겠지만 제가 생각한 펭귄은 얼음 정도는 주위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1: But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ou know, I read a lot of books to my son.
0: Right.
1: And we read about penguins.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in different locations.
0: 아,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1: That's really fascinating.
0: Alright,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Inside one of Peru's most vulnerable penguin colonies.
0: 위기에 처한 페루 훔볼트 펭귄 서식지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Vulnerable, 이렇게 하면 뭔가에 취약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olony는 서식지, 뭐 군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훔볼트 펭귄은 이 남극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훔볼트 해류 덕분에 이 페루처럼 비교적 따뜻한 남미 해안에서도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펭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훔볼트 펭귄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며 버텨온 특별한 녀석들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들의 보금자리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간 한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펭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훔볼트 펭귄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들어볼게요.
1: Humboldt penguins are hardier than other species. Named for the plankton-filled Humboldt current that flows up from Antarctica to South America, they've adapted over centuries

0: t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 driven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El Niño. The climate phenomenon brings warm water from the west every 2 to 7 years, driving away the cold water fish that the penguins rely on.
1: 훔볼트 펭귄은 다른 종보다 생존력이 강합니다. 남극에서 남미로 흐르는 플랑크톤 풍부한 훔볼트 해류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들은 엘니뇨 주기에 따라 풍요와 기근이 반복되는 환경에 수세기에 걸쳐 적응해 왔습니다. 엘니뇨는 2년에서 7년마다 서쪽에서 따뜻한 바닷물을 몰고 와 펭귄의 주식인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를 쫓아내곤 합니다. 네, 참고로요, 이 훔볼트 펭귄이 주로 페루 해안에 차가운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이 페루하고 그리고 칠레 해안을 따라서 분포하는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극에서 올라온 펭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남극에 사는 펭귄은 뭐 황제 펭귄이라든가 아니면 아델리 펭귄 이런 게 남극에서 올라온 거래요.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해볼게요.
0: Humboldt penguins are hardier than other species.
1: 네, 훔볼트 펭귄은 다른 펭귄들보다 생존력이 더 강한 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Other species라고 하는 건 다른 종, 여기서는 다른 종의 뭐 이런 펭귄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친구들보다 hardier 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harder도 아니라 hardier는 뭘까요?
0: Okay, it comes from the word hardy, H-A-R-D-Y.
1: Right.
0: You do see the word hard there.
1: Yes.
0: Okay, now, this means that they are tough, they're able to survive very difficult conditions. That's what we mean by hardy.
1: Right. 그러네요. 사실 harder 이러면은 뭐 얘네들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인가? 더 단단하다는 얘기인가? 좀 말이 안 되는데.
0: Yes.
1: Hardier, 이거 기본형은 hardy라고
0: hardy.
1: 하셨죠?
0: That's right.
1: 그게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인데 심지어 더 강하대요. 그렇죠?
0: That's right.
1: 다른 종보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Named for the plankton-filled Humboldt current that flows up from Antarctica to South America, they've adapted over centuries t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 driven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El Niño.
1: 네, 남극에서 남미로 올라오는 플랑크톤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 녀석들은 엘니뇨가 오고 가는 주기에 맞춰 풍요와 기근이 반복되는 환경에 수세기에 걸쳐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네요, 그렇죠?
0: Yeah.
1: Like over centuries, right?
0: Yeah.
1: They've adapted over centuries t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수세기에 걸쳐서 adapt한다는 거. 이거 약간 adopt랑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You have to be very careful with the pronunciation.
1: Right.
0: You have to say adapt.
1: Adapt.
0: Yeah.
1: A-D-A-P-T. 스펠링도 다르죠.
0: Yeah. Adopt. Adapt. If you adapt, basically you change according to your new conditions or your environment. You adjust. And, you know, we also adapt to new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and environments. But specifically when we're talking about animals adapting over centuries, it means for hundreds of years, even though it's been difficult, even though there's been challenges, they survive.
1: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abundance, right? 이거는 풍요잖아요. 그렇죠?
0: Yeah.
1: 이런 것들의 사이클을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적응을 했다. So, adapt는 적응하다인데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adapt to something이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에 적응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tw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라고 했어요. Abundance는 뭔가가 막 남아도는 거잖아요. 풍요로움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hardship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0: Yeah, well, hardship mean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there are struggles.
1: Right.
0: Yeah. Yeah. And you know, we also go through hardship.
1: Right. 사람도 그러는데요. 뭐.
0: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problem. When you're going through a hardship, it's much more serious.
1: Okay. 이거는 굉장한 고난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동물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력이 강한 것 같아요.
0: Oh, sure. 그쵸? I mean, but humans too.
1: Right?
0: Yeah. Everyone has hardships.
1: Hardship. So 여기서 hardship은 뭐 기근, 시련,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좋았던 것들, 뭐가 넘쳐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0: adapt를 해왔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climate phenomenon brings warm water from the west every 2 to 7 years, driving away the cold water fish that the penguins rely on.
0: 엘니뇨는 2년에서 7년마다 서쪽에서 따뜻한 바닷물을 몰고 와서 펭귄들이 먹이로 삼는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쫓아내곤 합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원래 차가운 물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다 쫓아낸 거예요. 지금 엘니뇨가.
1: They drove them away.
0: 왜 그랬어요? 그렇죠?
1: Oh, why?
0: So drive away the cold water fis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That's right. If you drive something away, it means you're forcing something or someone to leave. And usually you don't want to leave. But you have no choice.
0: Drive away.
1: Yeah.
0: 몰아내는 거네요, 진짜.
1: Yes.
0: Oh.
1: And so also true, we say sometimes that if a restaurant provides bad service, they drive away customers.
0: 아, yeah. 그 너무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손님들을 어떻게 보면 몰고 밀어버리는 거,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손님이 안 오게끔 자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Right?
1: Of course, they're not doing it on purpose, right? but it happens.
0: Yes. So, drive away something 한다는 것이 뭔가를 몰아내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the cold water fish라고 하는 거, 찬물에 사는 물고기를 drive away 한다라고 했네요. 근데 문제는 펭귄들이 그거에 의존하는 건데.
1: Oh, 그렇죠? no.
0: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Humboldt penguins are hardier than other species. Named for the plankton-filled Humboldt current that flows up from Antarctica to South America, they've adapted over centuries t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 driven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El Niño. The climate phenomenon brings warm water from the west every 2 to 7 years, driving away the cold water fish that the penguins rely on.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Christina Aguilera singing Reflection.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Inside one of Peru's most vulnerable penguin colonies
1: 위기에 처한 페루 훔볼트 펭귄 서식지 현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페루 해안에서는 힘든 일이 계속됐습니다. 2022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면서 수천 마리의 새들이 목숨을 잃었고 바로 다음 해에는 바닷물 온도까지 크게 올랐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슈퍼 엘니뇨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루 남부 해안의 푼타 산후안이라는 펭귄 서식지에서는 연구원들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먹이를 구하러 나간 부모 펭귄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둥지에 남아있던 다른 부모 펭귄도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알과 새끼를 남겨둔 채 둥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새끼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그 뒤를 졸졸 쫓아가는데 어른 펭귄이 새끼를 두고 떠나버리더랍니다. 아, 이 가슴이 아프죠. 그럼 이렇게 떠난 펭귄들은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들어볼게요.
2: Often the adults don't return, choosing instead to resettle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 The abandonment of nearly an entire colony and the loss of a generation of penguins can happen in just a few weeks, as it has in Punta San Juan. Cardenas is not expecting to see the colony's numbers rise again until well after the El Niño has ended.
1: 이렇게 떠난 성체 펭귄들은 돌아오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바다 근처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푼타 산후안처럼 서식지 전체가 비어버리고 한 세대가 사라지는 데는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개체수가 회복되려면 엘니뇨가 끝난 뒤에도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0: Look at me. Look at me.
2: Oh, look at me. Goodness.
0: 아, 지금 벌써 너무 이게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죠?
2: Well, when you had mentioned that it was even hard for these people to look at all those little penguins, baby penguins.
0: Imagine how the parents
2: You see, this is why I could not do that kind of work.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가버리니까, 그렇죠? 펭귄들 엄마 아빠가 막 가고 있고 어린이 펭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고 더 슬픈 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2: Yeah,
0: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 더 이상 슬퍼지기 전에 한 문장씩
2: 배워볼게요. All right, let's do it. Okay.
0: All right.
2: Often the adults don't return, choosing instead to resettle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
1: 이렇게 떠난 성체 펭귄들은 돌아오지 않고 대신 먹이가 더 풍부한 바다 근처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dults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성체 펭귄들을 얘기를 하겠죠. And they don't return. You know, choosing instead to resettle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resettle 한다는 거는 settle 앞에 re가 들어갔네요. 그쵸?
2: So basically, they are relocating. Mm-hmm. They are moving to a new place to live because in this area, it is unlivable.
0: Right.
2: So it's like when I see this, it is very sad, but it is that sort of, you know, survival of the fittest.
0: Right.
2: You know, it is that mechanism, like surviving mechanism in these animals. They automatically know, okay, I have to live. I'm sorry, baby penguins, but because, you know, penguins are very maternal or fraternal.
0: Right.
2: They really take care of those baby chicks.
0: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게 굉장히 강하나요?
2: Oh, when you see the emperor penguins, I mean, they are like, really. So it just goes to show.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So settle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자리를 잡다. 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RE가 들어가니까 다시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다시 자리를 잡다, 뭐 이주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0: 더 어느 쪽에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So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라고 했네요.
1: Yeah. So if there is abundance, there is plentiful. There's mm-hmm. a lot of things. So abundant water means that it is waters that has a lot of fish, mm-hmm. it has a lot of minerals, plant life. There's just a lot of everything.
0: Mm-hmm. 그러니까 abundant라고 하는 건 진짜 널리고 널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먹이가 널려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abundant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Abundant waters, so 먹이가 풍부한 바다, 뭐 자원이 풍부한 해역 이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Mm-hmm. 슬프지만.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abandonment of nearly an entire colony and the loss of a generation of penguins can happen in just a few weeks, as it has in Punta San Juan.
0: 푼타 산후안처럼 서식지 전체가 비어버리고 한 세대가 사라지는 데는 단 몇 주밖에 걸리지 않죠.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an entire colony. 예, 그렇죠. Abandonment. Abandon 한다는 게 여러분들 뭔가를 버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슬프게도 abandoned dogs라고 하면 유기견들이라고 mm-hmm. 하기도 하는데 mm-hmm. 그런데 이게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몇 주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
1: Yeah.
0: 아예 싹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게. 자, 여기서 그냥 colony가 아니라 entire colon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So usually the word colonies is used to describe a certain group of animals.
0: Yeah.
1: So we say like penguin colony, ant colony, a seal colony. So basically an entire colony is like an entire group of like baby penguins or eggs that just disappear. Mm-hmm. Like they just leave them behind.
0: 아, 그러면 어떤 펭귄들이 우르르 모여서 사는 그런 서식지를 얘기를
1: yes.
0: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룹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 이게 얼마 걸리지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entire 쓰면 진짜 전체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1: Right. That's right.
0: So entire colony, 서식지 전체, 한 군락 전체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Cardenas is not expecting to see the colony's numbers rise again until well after the El Niño has ended.
0: 연구원 카르데나스 씨는 엘니뇨가 완전히 끝나고도 한참 뒤에야 개체 수가 겨우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Often the adults don't return, choosing instead to resettle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 The abandonment of nearly an entire colony and the loss of a generation of penguins can happen in just a few weeks, as it has in Punta San Juan. Cardenas is not expecting to see the colony's numbers rise again until well after the El Niño has ended.
0: 네, 노래 듣고 오죠.
1: Here's Phil Dell with Storm Song.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Inside one of Peru's most vulnerable penguin colonies.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요. 비단 이 작은 해안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에 엄청난 슈퍼 엘니뇨가 찾아왔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해요. 그때는 매일 아침 해변으로 떠밀려온 동물 사체를 세느라 연구원들이 해변을 뛰어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터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연구원들은 엘니뇨가 심해짐에 따라 페루 해안가에 뼈만 남거나 죽은 펭귄들이 떠내려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When you see the carcasses of penguins on beaches, that is an indication that the El Niño is really, really strong, Zabalaga said. Some research suggests that El Niños are becoming more intense as climate change warms the ocean's waters. Extremely powerful super El Niños like this year's are still rare, but it can take years for ecosystems to recover from their effects.
0: 해변에서 펭귄 사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건 강한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엘니뇨의 위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슈퍼 엘니뇨는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한번 지나가면 생태계가 회복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무슨 뭐 원타임 thing도 아니라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건데.
1: Sure.
0: 그렇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When you see the carcasses of penguins on beaches, that is an indication that the El Niño is really, really strong, Zabalaga said.
0: 자발라 교수는 해변에서 펭귄 사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엘니뇨의 기세가 정말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해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펭귄들의 사체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Mm-hmm.
0: So when you see the carcasses of penguins라고 돼 있는데요.
1: Yeah.
0: 자,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얘기를 한다라고 mm-hmm. 얘기를 하면 우리가 the bod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Sure.
0: 그렇죠? Mm-hmm. 그런데 동물은 좀 다른가 봐요.
1: Yeah, that's right. It's spelled C-A-R-C-A-S-S-E-S. Carcasses or mm-hmm. carcass, right?
0: Right.
1: And this is a dead animal's body.
0: Mm-hmm.
1: And so oftentimes, you know, it was so interesting. I got to see vultures in Africa. Mm-hmm. And vultures are known to eat carcasses.
0: Ah.
1: That's what they eat.
0: 사체를, 그러니까 동물들 사체를 먹고 한다고.
1: Vultures do.
0: Right.
1: These birds, these big birds.
0: 무섭습니다.
1: It was scary.
0: 살아남을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사실 carcass라고 하는 거 예전에 제가 헤비메탈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1: Yeah.
0: 거기 그 헤비메탈 밴드 이름 중에 carcass가 있어요.
1: Are you serious?
0: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carcass인가 보다 했는데 원래 헤비메탈 밴드들은 희한한 이름 많이 있잖아요.
1: It's so interesting that you
0: right?
1: like heavy metal.
0: 저 좋아했어.
1: It is so ironic.
0: 네.
1: Oh, look, see, we don't know Mayusam's well, inside.
0: All right,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 Some research suggests that El Niños are becoming more intense as climate change warms the ocean's waters.
0: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엘니뇨의 위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El Niños are becoming more intense라고 했는데요. Intense하다는 것은 강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그게 강렬해지고 강해지고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Extremely powerful super El Niños like this year's are still rare, but it can take years for ecosystems to recover from their effects.
0: 올해와 같은 극심한 슈퍼 엘니뇨는 여전히 흔치 않은 일이지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엘니뇨가 이렇게 크게 오는 것은 여전히 rare하다, 그렇죠?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한 번 히트하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So,
0: yeah. but it can take years for ecosystems to recover 이라고 했습니다. Yeah. 일단 ecosystems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Well, just basically an ecosystem is like all the living things and their environment. Mm-hmm. How they all interact with each other, how mm-hmm. they live together. Mm-hmm. It's that whole system of animals and plants and everything that is alive.
0: Mm-hmm. 그러면 이건 단순히 동물만도 아니라 식물만도 아니라 뭐 물, 토양 기후 모든 것까지 진짜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Right. So it's not uh-huh. just alive but like you said, you know, water, soil, all of those things is right. part of the ecosystem.
0: 그럼 그런 어떻게 보면 생태계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mm-hmm. 것 같은데 이 ecosystems가 recover 회복하는데 지금 it can take years라고 나왔네요.
1: Yeah.
0: 근데 이거는 뭐 3 years, 5 years도 아니라 그냥 years라고 표현을 했네요.
1: That's very interesting. Mm-hmm. Because when we see it takes years, mm-hmm. it takes weeks, or it takes days,
0: right.
1: a certain time period, we don't know exactly mm-hmm. the amount of years.
0: Right.
1: But there is the sense mm-hmm. that it's going to be a long time.
0: Ah.
1: Okay? Right. So you can say it's going to take days. Mm-hmm. If you say it takes days, actually, days is not that long,
0: mm-hmm.
1: but it is taking longer than it's supposed to.
0: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거 한 시간이면 돼. 그런데
1: it takes hours.
0: It takes hours. Days 하면 그 기준에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되는
1: That's
0: 거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1: so
0: 기준을
1: depending
0: 어떻게...
1: On, yes, depending on the context.
0: 아, 오케이. Okay. 그래서 yeah. so 문맥에 따라 기준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mm-hmm. 중요한 것 같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평소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는
1: yes.
0: 게 들어가네요. Mm-hmm.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When you see the carcasses of penguins on beaches, that is an indication that the El Nino is really, really strong, Zavalaga said. Some research suggests that El Niños are becoming more intense as climate change warms the ocean's waters. Extremely powerful super El Niños like this year's are still rare, but it can take years for ecosystems to recover from their effect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Oh, here's Beyoncé singing Listen.

0: Deep Dive Daily, Inside One of Peru's Most Vulnerable Penguin Colonies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오면 이 펭귄이 타격을 입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연구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최대한 시련을 줄여줄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펭귄들의 주식인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지 못하도록 해양 보호 구역을 넓히고 둥지의 재료가 되는 새똥, 즉 구아노를 함부로 채취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거나 하는 거죠. 그래야 바다가 다시 찬물로 돌아왔을 때 펭귄들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와 보금자리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페루의 정치 상황이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보호 정책을 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의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네요. 펭귄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희망을 담은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게요.
1: The penguin populations can recover. Humboldt penguins can dive deep, nearly 500 feet, for food, migrate long distances at a pace of 20 miles per hour to look for more favorable conditions, and even breed a second time during the year if their first nest didn't make it. But it takes time, making years like this one feel like limbo for conservationists.
0: 물론 펭귄 개체 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훔볼트 펭귄은 먹이를 찾기 위해 150m까지 깊이 다이빙도 하고 시속 32km의 속도로 멀리 이동할 수도 있으며 같은 해에 두 번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합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환경 활동가들에게 올해 같은 해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지겠죠. 펭귄들도 딥다이브하네요.
1: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아니요?
1: Yeah, they really do. It's 500 feet.
0: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같은 우리랑 같은 라인이에요.
1: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penguin populations can recover.
0: 물론 펭귄 개체 수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an을 쓴 거 보니까 진짜 가능성이 꽤나 살아있다는 느낌이 살아있어요. Right?
1: 네.
0: 자, 연결해 볼게요.
1: Humboldt penguins can dive deep, nearly 500 feet, for food, migrate long distances at a pace of 20 miles per hour to look for more favorable conditions, and even breed a second time during the year.

0: year if their first nest didn't make it.
1: 훔볼트 펭귄은 먹이를 찾기 위해 수심 150m까지 깊이 다이빙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시속 32km의 속도로 멀리 이동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둥지를 잃더라도 같은 해에 다시 알을 낳아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합니다. 오, 강력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렇죠? So,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they can dive deep, right? So yeah. 500 feet까지 거의 이제 할 수 있다.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migrate long distances at a pace of 20 miles per hour. Ooh.
0: Yeah.
1: Okay.
0: 20 miles. That's pretty fast.
1: 아니, 잠깐만요. 저는 궁금한 게 얘네 달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0: They're swimming.
1: Wow. That's
0: Yeah.
1: That's
0: They're
1: amazing.
0: Excellent swimmers. Yeah.
1: 와, 거의 자동차 천천히 가는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른 거네요. 그죠?
0: Yeah,
1: wow.
0: Yeah, okay. I know. So, okay, migrate long distances. Migrate is really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1: Okay.
0: Okay. And usually when we talk about animals migrating, mm-hmm. they're doing it for a reason. Mm-hmm. Whether they want to go lay their eggs or they want to go find more food, mm-hmm. you know, have better conditions.
1: Right.
0: That's why they migrate.
1: 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Migrate 같은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동한다, move라든가 뭐 travel 같은 거 쓰면 mm-hmm.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옮기는 건데요. 근데 migrate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쵸?
0: Oh, absolutely.
1: Right?
0: So even like it's so interesting when I lived in Hadong, because Hadong is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1: right.
0: and the temperature, the winters are not so harsh, mm-hmm. not so cold. So every winter, these ducks would come. Because there was a little river
1: right,
0: by
1: right.
0: our place,
1: okay.
0: our hanok.
1: Migrate 한 거군요.
0: And they would migrate every winter.
1: 뭔가 목적이 있어서.
0: Because it's too cold.
1: Yeah.
0: So they go to somewhere warmer.
1: 이유가 있으니까 단순 yeah. travel 아닙니다.
0: That's right.
1: So migrate long distances 하면 장거리 이동하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Migrate 자체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to look for more favorable conditions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컨디션일까요? 어떤 상황, 환경일까요?
0: It's an interesting word, favorable. conditions. Mm-hmm. Things that you favor, mm-hmm. meaning you favor it because it's beneficial, it's mm-hmm. advantageous. Mm-hmm. So they're looking for conditions that are going to be good for them, mm-hmm. that they can benefit from.
1: 아, 그러면 something is favorable이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우리가 왜 favorite이라는 단어에 좀 그래도 익숙하니까 mm-hmm. favorite 하면 아, 싫어하는 건 아닌구나, 반대의 뜻이겠구나라고 짐작은 될 것 같아요.
0: Yeah.
1: 그래서 어떤 상황 자체가 favorable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뭔가 좋은 걸 가져다 줄 것 같고
0: yeah. So when yeah. you have a contract, when mm-hmm. you sign a contract,
1: right.
0: or when you get a job, mm-hmm. and those are favorable, they have favorable conditions,
1: right.
0: that's good for you.
1: 아, 조건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Yeah. So favorable conditions를 찾아,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더 그런 곳을 찾아서 막 장거리를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even breed a second time during the year. 한 해에 지금 두 번이나 그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를 하면 뭔가 다시 알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요. If their first nest didn't make it 이라고 yeah. 했습니다. 첫 번 nest가 둥지잖아요. Mm-hmm. 첫 번째 둥지가 Make it이라는 게 원래 해낸다라는 느낌 아닌가요?
0: That is 그렇죠? true. But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 they didn't survive.
1: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make it은 survive라는 뜻으로 쓴
0: That's
1: 거군요.
0: That's what it is. So sometimes even too, even with people, Sam, when you have surgery, like a very like high-risk surgery,
1: right.
0: and the doctor comes out, I'm sorry, he didn't make it.
1: Right.
0: means he died.
1: Uh-huh.
0: Yeah.
1: 그게 너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한마디에 다들 무너지잖아요.
0: That's right.
1: He didn't make it. 이 얘기는 해내지 못했다는 거는 살아남지 못했다.
0: That's right. It's, you, they don't say like he died.
1: Right.
0: They say he didn't make it.
1: 너무 direct하니까.
0: Yes,
1: he died보다는 right. I'm sorry, he didn't make it.
0: He didn't make it.
1: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it takes time, making years like this one feel like limbo for conservationists.
1: 하지만 이렇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환경 활동가들에게 올해 같은 해가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림보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림보는 우리가 딱 하면 막대기 이렇게 딱 있어서 춤을 추면서 그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설마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뭔가 림보의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기다림이죠. 근데 언제 뭐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을

0: 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well, I mean, it's that stage right. where you just don't have any, like, it's, you're kind of like floating.
0: Right.
1: And it's, you're just... Yeah, you're just kind of like wandering around without any direction.
0: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So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it takes time 합니다라고 했어요. It takes time.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도 많이 쓰잖아요. It takes time.
1: It
0: 이러면서,
1: takes time.
0: Right?
1: Learning English takes time.
0: Takes
1: it takes time.
0: Time. 그러니까 yeah. 이거는 굳이 뭐 a long time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yeah.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1: That's right. So it takes time, meaning that you need a little patience. Mm-hmm. Things don't happen overnight.
0: Right.
1: And it's just you just gotta wait.
0: Right. 그래서 보통 쌤 그러면 it takes tim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짧게 걸립니다라는 뜻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1: No.
0: Okay.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The penguin populations can recover. Humboldt penguins can dive deep, nearly 500 feet for food, migrate long distances at a pace of 20 miles per hour to look for more favorable conditions, and even breed a second time during the year if their first nest didn't make it. But it takes time, making years like this one feel like limbo for conservationists.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Randy Newman with The Time of Your Life.

0: 하루의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아, 배고픈 펭귄들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둥지까지 버리고 있대.
0: 들었어. 슈퍼 엘니뇨로 따뜻해진 바닷물이 이 펭귄들이 먹이로 삼는 물고기를 몰아내고 있다네.
1: 아, 진짜 가슴 아프다. 에휴. 자기들이 일으킨 것도 아닌 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0: 자기들이 일으킨 것도 아닌 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 와, 이 엄청난 문장인데요.
1: Oh, it's really, oh, it's a good one. They're paying the price for a crisis they didn't create.
0: 그들이 create하지 않은 a crisis, 위기에 대해서 pay the price를 했다. 잠깐만요. Yeah. 돈을 낸다라는 게 지금 나왔네요. Pay the price for 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What does it mean exactly?
1: Well, it's not actual money, but it's like they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something.
0: Okay.
1: So if you pay the price for something, it could be that you did something bad and you pay the price for it.
0: Right.
1: Or it could be that it was not something that you caused and you paid the price for it.
0: Pay the price 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for something 하면 뭔가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건데 물론 내가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겠지만 남이 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게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1: That's right.
0: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 So I always tell, and this is actually an expression that I use with my son when I'm talking about like, if you don't, if you don't do this, you're going to pay the price later.
0: Sam, 잠깐, hold on. What kind of mom says that? I mean...
1: Well, because, say for example, like, if you don't study or if you don't prepare for something, you know, they think it's automatically going to happen.
0: Right.
1: It's not going to happen. And then later they're going to regret. So you're going to pay the price later. So do it now.
0: 그 paying the price 한다는 게 여기서는 regret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1: yes.
0: 돼요. 오, 오케이.
1: That's
0: 알겠습니다.
1: Right.
0: 오, 강력해요.
1: No, okay.
0: 오케이. 자,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둥지까지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뭐 하려고라고 하면 그냥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데요. 단지 뭐뭐 하려고만 해서 뭐 했대라고 하면 뭘 붙이면 좋을까요?
1: The word that you want to use is just.
0: Just.
1: This is a great word. Just to survive.
0: Just to do something.
1: I was just in time. I tell you, this word is very helpful.
0: Okay.
1: Very useful in many contexts.
0: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좀 뭐랄까 I starved just to lose some weight.
1: Oh, just to,
0: 다른 것도 아니라 살 쪽 살이라도 조금 그저 살 빼려 보려고 좀 굶었다.
1: No, 뭐 okay, 네. okay. I arrived just in time.
0: 아, 딱 시간 맞춰서 도착했다. 지금 눈 아래가 떨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마유가 있잖아요. 아우 말도 마라. 나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러면서 이제 반기 스토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도 마라. 이거 영어로 don't say it은 아닐 것 같아요.
1: No, right. That's right. What you want to say is tell me about it.
0: Tell me about it.
1: And the way you want to say it is tell me about it. A little dramatic. Yeah. Tell me about it.
0: Tell me about it. 그 이 얘기는 결국에는 격하게 공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미
1: agree.
0: 알고 있어, 나도.
1: Yeah, right. tell me something new. Tell me about
0: tell me about it. Because yeah. I know everything about it. Yeah.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 It is.
0: Okay.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1: Some hungry penguins are abandoning their nest just to survive.
2: Yeah, I heard. The warmer water caused by Super El Nino is driving away the fish they depend on.
1: Oh, that's heartbreaking. They're paying the price for a crisis they didn't create.
2: Tell me about it. I once got kicked out of the office for a fart that wasn't even mine.
1: Oh, that was me.
2: It was you?
1: Sorry.
2: It was
1: Sorry.
2: terrible.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Yes, thanks for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week.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and the week with a song by Westlife. It is I Want to Grow Old With You.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4: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5: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4: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5: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4: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5: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4: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5: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4: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5: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디오 어땡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악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맥주나 와인 같은 거 이렇게 마시면 좀 취하지 않습니까? 취한다는 건 뭐 get drunk 하잖아요. get drunk.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술을 마시고 술에서 깨야 되는데 그 깬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자, 바로 이 정신 차리다에 해당하는 동사 sober에다가 up을 붙여서 sober up이라고 합니다. sober up. 이렇게 붙여서 구동사를 만들어 쓰는데 이게 이제 알코올의 영향 때문에 흐려졌던 의식이 다시 또렷해지는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 깬다는 얘기인데요. 이 sober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제정신 상태인 혹은 뭐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이런 형용사들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쓴 거고 up을 붙여서 구동사화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술 깨다에 주로 가장 많이 쓰고 언제도 많이 쓰냐면요. 저는 이거 아침에 커피 마실 때 항상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 예문으로 제가 외워서 그런지 몰라도 나 아침에 좀 이제 일 좀 하려고 집중하려면 커피 한 잔 마셔야 돼. 즉 정신 차리다의 의미로 sober up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술과 커피를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께도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sober up 같은 경우는 단지 그 뒤에 목적어가 오진 않아요. 자동사로 많이 씁니다. 자, 예문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른 이제 타동사 형태의 그 구동사들도 많고 얘는 자동사처럼 그냥 술이 깨다.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 예문은 나 좀 술 좀 깨려고 샤워했다 라고 하면 I took a shower to sober up. I took a shower to sober up. 부정사 붙여서 그냥 곧장 뒤에 목적어 없죠. 저 술 좀 깨려고 샤워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술 마시고 다음 날 하루 종일 숙취 때문에 고생했어. 그럴 때 It took me all day to sober up. 하루 종일 술이 깨느라 힘들었다. 그 얘기가 되겠죠? It took me all day to sober up.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술 깨는 약 같은 거 누구한테 주면서 이거 드세요. 이거 저 술 깨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This will help you sober up. This will help you sober up.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술을 마신 당일날도 일단 쓸 수 있겠지만 술 깨라고 그 다음날 그 숙취 해소하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쓸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알코올 성분이 몸에서 다 분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so This will help you sober up. 다음 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커피 마시고 이제 정신 차린다 의미를 한번 써볼게요. I need some coffee in the morning to sober up. 이때는 정신 차리다죠. 뭐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언급이 앞뒤 없었다면 아침에 그냥 정신 차리려면 나 커피 한 잔 마셔야 돼. I need some coffee in the morning to sober up. 이렇게. 저도 아침에 항상 커피를 마시는 좀 습관이 있어서 이 문장 많이 쓰거든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PDF 교환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노란색으로 칠해드렸어요. I took a shower to sober up. 구동사는 항상 뒤에 강세 줍니다. 부사인 경우에는 sober up. 이렇게. I took a shower to sober up. I took a shower to

자, 그 다음에 It took me all day, 끌어주세요. All day to sober up. To sober up. It took me all day to sober up. Mm-hmm. This will help you sober up. This will help you sober up. 마지막으로, I need some coffee in the morning to sober up. I need some coffee in the morning to sober up. 이렇게. 자, 제가 우리말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영작 연습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나는 술을 깨려고 샤워를 했다. 가세요. Mm-hmm. Very good. I took a shower to sober up. Okay. 그 다음, 술이 깨는데 와, 하루 종일 걸렸다. 영어로 해볼게요. Okay. It took me all day to sober up. 이거 술 깨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로 This will help you sober up. 오케이? 그 다음에 커피 얘기. 아침에 정신을 차리려면 나는 커피가 필요하다. I need some coffee in the morning to sober up.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지금 아침 시간에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Maybe you should go get some coffee to sober up everyon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odbye everyone. Kok kok 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말썽을 좀 부린다는 그런 말이나 문제를 유발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영어로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stir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동사를 쓰는데요. stir는 이제 원래는 사전적 뜻은 뭐냐면 수프나 국 같은 거나 찌개 끓일 때 이렇게 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젓는 걸 stir 한다고 그래요. stir. stir the soup while cooking it. 그러면 이제 수프 같은 걸 이렇게 저으면서 조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 stir가 이렇게 젓는다는 얘기인데 뭘 휘저으면 문제가 좀 생긴다거나 뭐 갈등이나 논란 같은 것이 유발된다. 이렇게 연관 지으면 이해도 빠르고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사 up만 붙여주면 돼요. stir up. stir up. 이렇게. 그래서 뭔가 논란을 유발한다. 갈등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분노나 슬픔, 뭐 혼란 이런 걸 야기하는 뉘앙스에 많이 쓰는데 뒤에 어떤 그 목적어들이 붙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딱 느낌 오실 것 같아요. controversy, 논란이라든가 뭐 trouble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문 보세요.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한다면 The policy stirred up a lot of controversy 가 되는 거예요. stir up a lot of controversy 이렇게. 자, 과거 시제로 다시 한번 그 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뭐 문제의 소지가 좀 있었다. 여러 사람이 반대했다. 이런 어감으로 The policy stirred up a lot of controversy. 목적어가 controversy, 논란이고 그 다음에 trouble, 말썽을 목적으로 넣어볼게요. Is he stirring up trouble again? Is he stirring up trouble again? 이라고 하면 그 친구 또 말썽 부리고 있는 거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So stir up troubl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문문으로 다시 한번 Is he stirring up trouble again?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This video stirs up old memories. 이러면은 뭐 갈등 유발이라는 어감보다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는 얘기죠. 뭔가 자극한다는 어감으로 휘젓다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영상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 나네. 맞아. 아, 우리 옛날에 여기 갔었지. So this video stirs up some old memories. 이렇게 쓰면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는 없어요. 그냥 중성화됩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네. 이거 보니까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So this video stirs up some old memories 얘기를 해도 되겠죠. 혹은 옛날에 정말

0: 20, 3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어, 그 친구 이름이 나오니까 옛날 생각나고 막 그런다. 그러면 뭐 his name stirs up some old memories.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So stir up하고 memories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고. 자, things를 중간에 넣어볼게요. Don't stir things up. 야, 지금 별 문제 없는데 괜히 분란 일으키고 그러지 마. 어? 괜히 문제 일으키고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럴 때 don't stir things up. things는 여기서 이것저것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는 말씀을 앞서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었었죠. 그러면 don't stir things up. 괜히 막 휘젓고 다니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이런 어감입니다. 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여러분 PDF 교환에 강세 포인트 해드렸습니다. The policy 힘주고 stirred up a lot of controversy. 구동사니까 뒤에 힘주고 stirred up a lot of controversy. 앞에 힘주고 controversy. 그 다음에 is he stirring up trouble again? 걔 또 말썽 부리니? Is he stirring up trouble again? Okay. 그 다음에 this 힘주고 this video stirs up some old memories. This video stirs up some old memories. Okay. 마지막으로 don't 힘주고요. Don't stir things up. Don't stir things up. Stir things up. Stir things u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시죠. 음? The policy stirred up a lot of controversy. Bingo. 그 다음에 그 친구 또 말썽 일으키고 있니? Is he stirring up trouble again? Okay. 그 다음. 이 영상은 옛날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This video stirs up some old memories. 좋은 문장이죠? 마지막으로, 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Don't stir things up. Don't stir things 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stir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우리가 잘 배워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다음 시간에 뵐게요.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여러분.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웃긴 상황에 대해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웃다라는 말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laugh 동사 쓰기에는 조금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crack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뿌리였던 동사에다가 up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crack up 하면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빵 터지다와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만들어집니다. 뭐 어떤 영상이나 누구의 농담, 어떤 말투, 표정 이런 걸 보고 정말 폭소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밝고 유쾌한 그런 분위기 묘사에 주로 사용이 되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 언제 써야 되는지 금방 느낌이 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 같은 건 재밌는 거 보고 빵 터졌다 해볼게요. I cracked up when I saw the video. I cracked up. 자, 과거형으로 I cracked up when I saw the video. 야, 나 진짜 그 영상 보고 배꼽 잡았잖아.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I cracked up when I saw the vide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 친구가 한 말을 듣고 우리 다 정말 빵 터졌어. 그럴 때 We all cracked up when he said that. We all 하면 우리 모두가 되겠죠? 여기다가 cracked up 붙이고 걔가 그런 말 했을 때 when he said that. 한 번 더. We all cracked up when he said tha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농담 자체가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That joke really cracked me up. 누군가 한마디 했는데 정말 기발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할 때 그 농담 한마디에 정말 다들 자지러지게 웃었다. 그럴 때 That joke really cracked me up. Me 같은 그 대명사가 만약에 여기 올 거면 중간에 넣어야 되죠. Cracked up me. 이 어순은 안 된다는 거 이미 많이 앞에 구동사 공부나 예문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cracked me up이 맞겠죠. 여보세요. Cracked me up. Cracked me up. That joke really cracked me up.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항상 빵 터지게 된다. You always crack me up with your stories. 그쵸? 뭐 이야기 같은 거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야, 네가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재밌게 들리니? 항상 크게 웃게 된다. 야. You always crack me up with your stories. You always crack me up with your stories. 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동사는 부사인 경우에는 전부 뒤에 강세를 주기 때문에 업에 힘을 주는데 연음을 해야겠죠? I cracked up, cracked up, 과거 시제. When I saw the video, when I saw the video. 뭔데요? I cracked up when I saw the video. 이렇게 힘주시고, 그 다음, we all, 자, all이 나오면 여기 힘을 주면서 끌어주세요. We all cracked up, we all cracked up when he said that. We all cracked up, 업에 힘 주고, we all cracked up when he said that. 자, 그 다음, that joke, 지시 형용사 힘 주시고, that joke really cracked me up. Really cracked me u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ou always crack me up, 부사 힘 주시고, you always crack me up with your stories. With your stories. 거기 힘 주시고. 한번 더요. You always crack me up with your stories. 오케이? 강세 가이드 해드렸습니다. 자, 이 참고하셔서 이 억양을 좀 살려서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여러분이 보지 않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배꼽 잡고 웃었다. 갈게요. Mm-hmm. I cracked up when I saw the video. 좋네요.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을 듣고 전부 다 빵 터졌다. 저 바로 다음에 We all cracked up when he said that. 오케이. 다음 그 농담 진짜 웃겨서 빵 터졌다. That joke really cracked me up.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배꼽 잡고 웃게 된다. You always crack me up with your stories.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crack up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우리를 웃게 해주는 그런 구동사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표현은요. 뭐뭐 일 것 같지 않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나는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I don't think it will rain. I don't think it will rain. 네, 하늘을 보니까 맑아서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비 올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영어로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래전에 이걸 영어로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rain no 이렇게 말한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 그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또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rain 이라고 말이죠. 알아두면은 훨씬 쉬운데요. 자, 물론 나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을 영어로 옮겨봅시다 라고 할 때 나는 생각해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I think it will not rain. I think it will not rai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한 건 아닌데 좀 부자연스럽다고 하게 돼요. 자, 이때는요.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이 not이라고 하는 거, 비가 안 온다. 혹은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문을 만드는 요소를 문장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it will not rain에다가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 I think에다가 not을 붙여서 I don't think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에 비가 올 거라고는 it will rain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사 think, 생각하다, 여긴다 라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해야 하는 문장에서 think 부분, 즉 앞에 오는 부분을 부정으로 만드는 게 더 자연스럽고 흔하다고 봅니다. 즉 I think 한 다음에 뒤를 부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부정으로 말해놓고 뒤를 긍정으로 말해야 자연스럽다는 거죠.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 이런 경우 어떨까요? 나는 그 사람이 안 갈 것 같아. 거기 안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I think he will not go. 라고 할 것 같잖아요.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말을 할게, 말하기를 할 때 I think 라고 말하는 것이 입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I think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자연스럽게 하자면 I don't think부터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바꿔서 나는 그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갈 거라고, he will go. 자, I don't think he'll go. I don't think he'll go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또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상대방도 존중하고 내 생각도 얘기하는 차원에서 I don't think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I don't think he'll go.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I don't think he'll go 라고 말이죠. 또 우리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라고 할 때 We think he doesn't like her. We think he doesn't like her. 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라고 바꿔서 We don't think he likes her. We don't think he likes her.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낫을 끌어와서 문장을 만드는 경우를 보셨습니다.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비가 안 올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it will rain. I don't think it'll rain. 네, 많이 연습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표현은요, 이중부정이라는 거예요. 즉, 뭐뭐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빙빙 돌려 말하고 있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의 도전 문장입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I couldn't not respond. 이렇게 말합니다. I couldn't not respond. 자, couldn't, C-O-U-L-D-N, 그 다음에 apostrophe T로 쓰게 되면 couldn't, couldn't, 혹은 couldn't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I can't 하면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이고 I couldn't 하면 난 할 수 없었어요. But I can now.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I couldn't 하면 난 그 당시에 그걸 할 수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I couldn't respond. Respond는 뭔가 대답을 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I couldn't respond.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respond 앞에다가 not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I couldn't not respond가 되겠죠. I couldn't not respond. 에이? 그러면 나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I had to respond. 대답을 꼭 해야만 했다라는 뜻이 되죠. I had to respond.

respond. 그래서 had to, 뭐뭐를 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couldn't not로 풀어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ot 그리고 또 다른 not이 붙어 이어져 말할 때는 결국은 긍정의 뜻이 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나는 사실 그를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라고 할 때 빙빙 돌려 말하지만 사실 좋아했다 라는 말을 억지로 힘들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인정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그때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I didn't, 난 하지 않았다. I didn't, 무엇을? Not like him,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하, I didn't not like him 하면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하지 않았다. 즉, I liked him. Okay, I will admit. 알았어, 내가 인정할게. I liked him. 난 그를 좋아했었어. 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명령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don't 하면은 하지 마 이런 말이죠. Don't go, 가지 마 라는 말이 되는데 don't not go 하면은 가지 않는 걸 하지 마 이 말이 됩니다. 즉 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경우 있죠. 나 때문에 가지 않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나 때문에 안 가기로 결정해선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don't not go because of m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이 되죠. Don't not go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안 가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렇게 not, not, 심지어 명령문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 재밌죠? 자, 알고 보면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뭐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알아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I couldn't not respond 였습니다. Okay, I'll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영어의 뼈대, 이번에 단단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 말이죠. 도대체 어디까지 부정이 될까요? 부정의 범위를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문장을 준비해봤거든요.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톰이 우리 아버지를 자기가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Tom didn't say that he knew my father. Tom didn't say that he knew my father. 톰이 우리 아버지를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먼저 톰이 말하지 않았다. Tom didn't say. Didn't 라는 말은 did not을 짧게 줄인 표현이거든요. Did not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되죠. Didn't 하면 안 했다 라는 뜻이 되는데 Tom didn't say. Tom은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He knew my father. 그가 나의 아버지를 알았다고 라는 말이 됩니다. I know your father. 그러면 나 너네 아버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라는 말이 돼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거죠. I know your father.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Tom didn't say he knew my father. 자, knew 라는 것은 K-N-E-W, 즉 I don't know 혹은 I know 라고 할 때 그 알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됩니다. He knew my father.

father, 그는 나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요, 문장 전체가 부정의 뜻이 됩니다. He didn't say he knew my father. 근데 이건 어떨까요? Tom said, Tom이 말했어요. That he didn't know my father. 그는 나의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았다고 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탐이 무슨 말을 하긴 했어요. 탐이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은 했습니다. 뭐라고? 난 너의 아버지 몰라 라고 말이죠. Tom said that he did not know my father. 자, 이때는 not이 뒤에 가서 붙게 되죠. 즉, 종속절 부분만 부정한 문장이 됩니다. 즉, 그가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이 부분만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Tom said, Tom은 말했다. 이 부분은 긍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떨까요? Tom이 창문을 깼어요. Tom broke the window 라고 하죠. Tom은 창문을 깨지는 않았어요. Tom did not break the window 가 됩니다. broke 하면은 깼다. did not break, 깨지 않았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부러, 고의로 라는 뜻의 deliberately, deliberately 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Tom didn't break the window deliberately 라고 하면 Tom이 창문을 깨긴 깼는데 일부러 깬 건 아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어디까지 부정인지 아시겠죠? 오늘의 리뷰 타임! 탐이 우리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Tom didn't say that he knew my father. 좀 복잡한가요?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표현은요. 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부분적으로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들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Not all of his ideas were good.
1: Not all of his ideas were good.
0: 네, 이렇게 말하면 그의 아이디어들이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뭐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all, every, many, much 같은 말들 앞에 not이 붙어서 not all, not every, not many, not much, 뭐뭐 라고 하면 그 숨겨진 의미는 일부의 뭐뭐만 또 한정적으로 뭐뭐만 이란 뜻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다 그런 건 아니다. Not all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아이디어들의 전부가 아닌 것이 조금 억지스럽지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즉 not all of his ideas 이렇게 되거든요. 그의 아이디어들의 전부가 아닌 것이 not all of his ideas 좋았다.
1: were good
0: 이렇게 되는 거죠. not all of his ideas were good. 자, 이때 not이 문장의 이렇게 앞에 붙어서 다 그런 건 아니었다. 이지만 다 그런 게 아닌 것이 뭐뭐였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영어는 그렇다는 거죠. 즉 이건 무슨 뜻일까요? Only some of his ideas were good. 이런 말이 됩니다. 오로지 그의 아이디어의 일부분만이 좋았다. 라고 할 때 Only some of his ideas were good.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바꿔서 Not all of his ideas were good 이라고 할까요? 네, 듣는 사람이 훨씬 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었다. Not all of his ideas were good 이라고 말하는 게 좀 돌려 말하면서 듣는 사람이 듣기에 덜 부담스럽다라고 여기는 거죠. 즉, 다 좋았던 건 아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인 것은 아닌 것이 라고 할 때 Not every person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every라는 말 다음에 오는 명사는 단수형이 오거든요. 매일매일 every day라고 하지 every days라고 하진 않는 것처럼 not every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중요하게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is born rich 이렇게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데 아니다에 해당하는 말 즉 not를 맨 앞으로 돌려서 not every person is born rich 즉 some people are born rich 일부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의 아이디어들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Not all of his ideas were good. Ok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1: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real reaction of the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Oh, come on. Oh, come on. Oh, come on. 과연 무슨 뜻일까요? Oh, come on. 여러분들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come on 이라는 표현 참 다양하게 쓰이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Come on. Hey, come on, let's go. 자, 다들 얘들 가자, 가자. Let's go, come on, everyone, come on. 이런 표현도 있지만 정말 답답할 때 이번에는 frustration number two. Come on 하면 come on. 이 intonation, 이 톤이 정말 중요해요. 이 억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oh, come on, come on, come on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답답할 때 아, 좀 아, 정말 왜 그래? 아, 진짜 답답하고 짜증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Oh, come on, 그냥 come on 해도 되고 앞에 그 감탄사 oh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Oh, come on, oh, come on. 기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또 기차가 지연이 됐네. The train is delayed again. The flight is delayed again. 뭐, the bus is delayed again. 그런 상황에서 Oh, come on. This always happens. 이건 맨날이래. 맨날 지연되고 맨날 늦고 What is wrong with the train system? Oh, come on. Oh, come on. 네, 느껴지시죠? Oh, come on. 답답하고 짜증내는 표현입니다. When you're really frustrated. 거절당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m sorry, but you cannot refund these jeans without a receipt. I'm sorry, but you can't refund these jeans without a receipt. I'm sorry, 죄송하지만 영수증 없이는, receipt 없이는 이 청바지를 환불할 수 없어요. Refund 할 수 없습니다. Oh, come on, I just bought them today. Oh, come on. I just bought them today. 아, 정말 이거 오늘 산 건데요. 그냥 저 기억하시잖아요. You remember me? Remember my face? Oh, come on. I just bought them here today. Like 10 minutes ago. I just bought them here. Oh, come on. Give me a brea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거절당하니까 답답하죠. Excuse 하면 핑계인데요. 네, 다양한 핑계를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I couldn't finish the report because I was too busy. I'm sorry. I could not finish the report because I was too busy. 이걸 핑계라고 왜 말도 안 되는 핑계네요. 너무 바빠서 제 보고서를 끝내지 못했어요. 라는 상황이죠. 네, 상사로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Oh, come on. You had plenty of time. Oh, come on. 좀 엄숙하게. Oh, come on. 아, 진짜. 아, 정말. 시간이 충분했잖아. 내가 한 달이나 줬는데. I gave you plenty of time. You had plenty. Plenty means many. You had so much time. You had plenty of time.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왜 못 끝냈어? 라는 상황이에요. Oh, come on. You had plenty of time.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Somebody waited a long time. You're frustrated. It will be another 30 minutes before the food is ready.

Real reaction. For crying out loud. Oh, for crying out loud. Oh, for crying out loud.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For crying out loud. 나는 크게 울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Crying 하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Cry 하면 우는 것도 cry고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라도 cry라는 표현을 씁니다. Cry. 두 번째 뜻은 아셨죠? 네. When you're crying, you're giving a loud speech. You're giving some kind of a declaration. Cry, to cry. For crying out loud. 주로 짜증이 나거나 불만이 있거나 실망스럽거나 답답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네, frustrating 한 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frustration 관련된 표현인데요. 정말 왜 이래? For crying out loud. 아, 참 진짜 왜 저러는 거야? For crying out loud. 제발 좀 세상에. For crying out loud. For crying out loud.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The computer froze. Froze again. 이거 뭐야? 안 돼. Computer froze. 아, 화면도 얼고 다 얼어버렸어요. Again, while I was working. The computer froze again while I was working. 컴퓨터가 또 멈췄어, 얼어버렸어. 일하는 중에. 아, 진짜. For crying out loud. For crying out loud. This happens every time. 이거 맨날 이러는 거야. Let's get a new laptop. New computer. Let's buy one. For crying out loud, this happens all the time. This happens every time. 자꾸 반복돼서 문제가 생기면 this happens every tim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For crying out loud, this happens every time.

mean? 과연 무슨 뜻일까요? Give me a break. 나한테 휴식을 좀 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지만 Could you give me a break? 그럼 나 좀 봐줘. Oh, give me a break. 그런데 답답한 상황에서도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4: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5: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4: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5: 홍상욱과
4: 왕도와 함께
5: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꼭 거창한 고백을 들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냉장고에 어떤 재료를 늘 두는지, 빵은 얼마나 굽는지, 양파의 아린 맛을 얼마나 빼는지, 올리브유를 어느 정도 둘러야 맛있다고 느끼는지,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지도가 되었다. 나는 원지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 지도를 조금씩 읽었다. 가본 적 없는 도시의 이름보다 그곳에서 혼자 차려 먹었을 아침의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후무스는 낯선 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닿는 부드러운 길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후무스를 먹을 때마다 원지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든다. 봉태규 작가의 책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나오미 앤 고로가 부른 세우 앵카뚜 당신의 매력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세미콜론에서 펴낸 책입니다. 배우 봉태규 씨의 에세이예요.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배우 봉태규 씨는 책을 꽤 내셨습니다. 산문집이 좀 있고요. 이번 책도 너무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콩을 주제로 이 세미콜론의 이 띵푸드 시리즈는 어떤 좋아하는 음식 혹은 할 말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 그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그런 시리즈잖아요. 봉태규 씨에게는 그것이 바로 콩이었던 것입니다. 콩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후무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무스라고 하는 것을 낯선 나라의 음식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닿는 부드러운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 가끔 진짜 후무스 먹을 때 보면 흙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잘 좀 담아내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카페인님들은 만약에 이런 시리즈 내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음식에 대해서 할 말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9110 쓰시는 최선아님. 고은 작가님, 저는 북카페를 듣고 또 듣고 외울 것처럼 듣는 성실한 카페인 최선아입니다. 내일이 생일인데요. 내일은 또 알맞게 숙성 중이니 금요일 방송 숙성 방송인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찐 카페인이시네요. 하긴 북카페를 듣고 또 듣고 외우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그래서 생방송에 반말 축하 신청합니다. 저랑 동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쓰면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반말 축하 실제로 받으면 어떨지 두근두근 하셨는데 와 동갑 내기 친구네요. 그쵸? 선아야 생일 축하해. 내일이 생일이구나. 진짜 이게 나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정겹게 느껴지고 카페인과 카페지기 이런 관계 외에 또 80년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원숭이의 우리 재간둥이들이잖아. 그 느낌의 어떤 동료 의식 같은 것도 좀 생기고 하는데 우리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선아야 우리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북카페에 자주자주 놀러오고 그리고 매일 듣고 외운다고 하는데 진짜 언젠가 직접 만나서 선아가 어떻게 북카페 듣고 있는지 나에게 직접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랄게. 그리고 오늘도 테니스나무 이벤트 갑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 제가 최근에 낸 장편소설입니다. 신간소설 테니스나무 받으실 수 있는 그 이벤트 방법을 올려뒀습니다. 게시판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살펴보시고요. 오늘 생방 중에는 이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테니스 코트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정했거든요. 그 나무의 모양을 제대로 보고 뭐 관찰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이 탄생하게 됐는지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확히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 나무 밑에 테니스 공들이 막 떨어져 있었던 것인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 하다가 이게 제목이 나온 거라서 테니스 나무 최근에도 그 나무를 제가 찍어가지고 AI에게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 정확히 한 그루도 아니에요. 몇 그루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일대를 좀 찍어서 올렸는데 이 AI 답변도 뭐 언제는 회화나무라고 했다가 언제는 아카시나무라고 했다가 언제는 느티나무라고 했다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전히 약간 게으른 그 호기심을 품은 채 저것은 테니스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페인님들 최근에 관심 갖고 보신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둔 나무가 있다면 아끼지 말고 지금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 테니스 나무라고 하셔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포함하셔서 지금 보내주시죠. 어떤 나무인지 이름도 아신다면 혹은 이름 붙여주셨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페인님들의 테니스 나무 꼭 테니스 나무 아니어도 되죠? 나만의 나무 사진 기다립니다. 노라 존스의 도즈 스윗 월츠 그리고 톰 앤 조이의 메디테이션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바게트 PD님의 FW 컬렉션. 오늘은 또 움직이는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보이는 라디오는 저는 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라디오는 듣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보이는 라디오 화면이 이 움직이는데 너무 눈길을 사로잡아가지고, 아, 이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어떤 기회로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머리를 헤드뱅잉을 계속하면서 저로 추정되는 북카페 DJ가 저기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영상을 딱 보고서 우리 PD님께 어우 요물이네요 라고 했거든요. 진짜 요물 같아요.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막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오늘은 좀 에너지가 좀 약간 소진된 듯한 느낌인데, 오늘 요즘에 너무 하루를 쪼개고 살고 있어가지고 소진된 느낌인데, 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기운이 채워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님들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화면 확인하시고요. 한효이님, 멕시코에서 와이프랑 항상 생방을 들어요. 후무스 자주 사서 먹는데 방송에서 나와서 깜놀했네요. 여보, 멕시코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오늘 봉태규 작가의 에세이, 그 콩에 관한 에세이, 후무스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또 그것으로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효이님, 네, 아내분과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죠. 그리고 권나연님, 반갑다 친구 고은아, 나도 팔공이야.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동네 팔공 친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친구였다니, 하하하 하고 계십니다. 아, 동갑이라고 하는 게 주는 그 편안함이라는 게 좀 있죠, 아무래도. 4519 쓰시는 카페인님은 지금 오늘 테니스 나무 증정 이벤트는 오늘은 암호가 나무 사진을 찍어서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로 보내는 것이죠. 개수나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솜사탕 나무라고 하시면서 나무 아래 지날 때 나는 달콤한 향기가 솜사탕 같아서 솜사탕 나무라고 불러요. 잎사귀는 하트 모양으로 얼마나 사랑스럽게요. 늘 다니는 산책로에 있어줘서 참 고맙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솜사탕 나무도 좋네요. 진짜 생각하면 솜사탕 나무가 딱 있어서 그냥 산책하다가 손 뻗어가지고 열매 따먹듯이 그렇게 솜사탕을 그냥 그립감 좋게 한 움큼씩만 이렇게 똑 떼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진짜 그 나무 인기 폭발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103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나라 전남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왕자귀나무, 이렇게 지금 왕자귀나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함께 주신 거죠? 지금 사진이 좀 따로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사진 첨부해서 지금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 꼭 주소도 잊지 말고 테니스나무 말머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표는 오늘 1부 끝에 하겠습니다.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출산과 수유, 모성 애착 형성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모성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연민,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상대와 눈을 마주칠 때,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신체 접촉을 할 때는 물론 사랑하는 존재를 떠올리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지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던 어떤 것을 옥시토신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은 이거였죠. 개와 고양이 중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 2016년 영국 BBC에서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고양이 대 개에서 실제로 실험 하나가 소개됩니다. 표본이 좀 작긴 한데요. 10마리의 개와 고양이의 타액을 채취한 후 주인과 10분간 놀게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타액을 채취해 옥시토신의 수치를 비교해 본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와 고양이 모두 주인과 놀고 난 후 옥시토신의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는 57%나 증가했고요. 고양이는 12% 정도였죠.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개가 고양이보다 주인을 5배는 더 사랑하는 셈이고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할 때 옥시토신이 40%에서 60% 증가한다고 하니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실험을 진행한 미국의 신경학자 폴 제크 박사의 인터뷰는 다른 포인트의 방점을 찍습니다. 들어볼까요? 개가 이렇게 높은 수치의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고양이가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것도 놀라운 발견이다. 최소한 고양이도 주인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요. 고양이가 자신을 키우는 주인을 집사나 켄따개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감을 느끼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고양이 집사 여러분, 고양이가 보여주는 옥시토신 상승률 12% 정도의 애정,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선우정아 아이유가 부른 고양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옥시토신 수치 증가를 통해서 개와 고양이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수치만으로 보면 57%가 증가한 개의 사랑, 정말 부인할 수가 없죠.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읽으면서 고양이는 12% 정도였구나. 너무 적은 수치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이폴 제크 박사의 얘기, 고양이가 이렇게 지금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감동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지희님은 그런데 12%로는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고양이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그쵸. 개양이들도 있고, 고양이들마다 사랑을 좀 표현하는 스타일들도 있죠. 그리고 좀 묵묵하게 뚝배기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고양이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고양이의 그 호르몬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상철님, 애견인이시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건 부모님과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모님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개. 그리고 사실 고양이도, 네, 모든 것은 다 소통하면 뭔가 호르몬 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테니스 나무 이벤트 근처에 있는 나무 사진 혹은 마음에 들어온 나무 사진 찍어서 주소와 함께 샵 104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테니스 나무입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이름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다 모아보면 뭐 감나무, 느티나무, 농나무, 둥글레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흔한 나무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1116 쓰시는 카페인님은 도토리 나무. 최애 장소인 동네 뒷산에 도토리 나무 보내주셨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0515 쓰시는 카페인님은 자작나무가 나의 나무입니다. 강원도 원대리 갔을 때 담아왔어요. 고급진 회색빛. 하셨는데 원대리에 맞아요. 이 자작나무 숲이 좀 유명하죠. 카페인님들 나무 사진 궁금합니다. 라이너스의 담요의 Don't Call It Puppy Love 듣고 가시죠.

0: 뜨거운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샤오만의 에세이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낯선 대도시 선전에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의 낡아가는 몸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저자인 딸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엄마의 동료 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란 아주머니라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바로 만나보시죠.

어느 목요일 오후 미화원들의 2시 회의까지 10여 분이 남아있을 때였다. 68살의 무란 아주머니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 넘치고 힘있는 노랫소리로 혁명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란 아주머니는 엄마가 속한 미화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미화원이었다. 두 사람은 올곧은 성격에 일처리가 야무진 데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해 금세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무란 아주머니는 자기 나름의 진리를 하나 터득하고 있었다. 뭘 하든 한 가지에 전념해서 빠르게 잘 해내면 그게 가치 있는 거야. 무조건 잘해야 해. 아주머니는 미화원 일에서도 그 신념을 실천하며 입사한 뒤로 한 번도 휴가를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꺼이 대타로 나섰다. 사실 청소 일을 하기 전 무란 아주머니는 아들 집 근처 새집에 살며 어린 손녀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를 돌보며 아들과 며느리의 살림까지 돕다 보니 여섯 식구가 좁은 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무란 아주머니가 잠깐 거실로 나간 사이 두 살짜리 작은 손녀가 안에서 주방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다행히 아이가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문을 열어 무사히 가스불을 껐지만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들은 놀란 어머니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랐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2년 넘게 애를 봐줬으니 이제 그만하련다며 폭탄 선언을 했다. 온 가족이 상의한 끝에 무란 아주머니 부부는 따로 나가 살기로 했다. 따로 나와 살게 된 뒤 아주머니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의 구도를 깨기로 했다. 남편이 주차장 청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손녀를 돌보고

자신은 밖에 나가 미화원으로 일하기로 한 것이다. 아주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다. 효율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장 실속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갈등을 풀어 양쪽 모두 자유를 얻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미화원 일을 그만두었던 무란 아주머니를 어느 주말 우연히 다시 만났다. 아주머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공원 서비스 표시가 붙은 연두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겠다는 예전 말과 달리 또 공원에서 청소 일을 구한 모양이었다. 아주머니는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향했다. 아주머니의 새집은 낡은 주택 1층에 있는 전체 면적이 10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좁고 어두컴컴한 단칸방이었다. 엄마는 이렇게 작은 집이 월세 1600위안이나 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같은 선전에 새들어 사는 남동생이 왜 자신의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는지 문득 깨달았다. 엄마는 무란 아주머니가 불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열정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엄마는 늘 그렇게 불같이 사는 사람 또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사실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왔습니다. 장 샤오만의 책,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허유영 번역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 무란 아주머니가 들려준 얘기 들으시면서 남일 같지 않다고 사연 보내주시는 카페인 분들 계시네요. 지금 박주영님은 엄마가 큰아이 키워줄 때 엄마한테 잔소리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낯이 뜨거워져요. 왜제 아이만 본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아마 주영님도 그 큰아이, 첫째 아이 처음 이제 아이 엄마가 되셨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을 다 고려하실 정도의 여유가 없었겠죠. 다 엄마도 처음이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배워나가셨던 것이 아닐까 싶고, 오늘도 들려드리는 이 얘기 듣고 바로 그대를 떠올리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책을 읽는, 그리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미숙님, 애 볼래? 아니면 반멜래? 이렇게 질문 받으면 반멜래요 하셨습니다.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한 말이 새삼 실감나네요 하셨는데요. 네, 무란 아주머니가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잘 상의를 해서 그 상황을 잘 정리해서 다행입니다. 그쵸? 무란 아주머니의 얘기도 참 인상적인데, 이번에는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이 엄마잖아요. 이 제목에도 등장하지만 엄마의 진짜 목소리를 바로 들으면 어떨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엄마의 바로 글, 그 육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나는 2020년에 선전에 왔다. 처음에 딸이 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오지 않으려 했지만 딸은 한번 와서 구경만이라도 해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큰 도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선전은 춥지 않고 공기가 좋으며 겨울도 꼭 봄 같다. 선전에는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으니 우리처럼 농촌에서 온 미화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는가. 선전에 와서 나와 비슷한 또래 여자를 많이 만났다. 모두 나처럼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나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다. 선전에 와서야 알았다. 선전의 노인들은 모두 연금을 받지만 농촌 사람들은 평생 집에서 농사를 지어도 노후에 돈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미화원 일을 하는 것은 노후에 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서다. 나와 함께 일하는 한 동료는 선전에서 학원 수업 하나가 한 시간에 350위안이나 한다며 손수를 학교에 보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오로지 학교만 다녔다. 어려서부터 다 클 때까지 우리 부부에게 학부모 회의에 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고비마다 힘든 시기를 겪었다. 7~8살에 7~8리씩 산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고 11~12살에는 20리 떨어진 학교에, 나중에는 수천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다녔다. 아이들이 그런

이렇게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서 밖으로 나간 덕분에 나를 선전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선전에 오는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젊었을 때는 가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어디에도 가지 못했다. 쉰이 넘어서야 선전에 왔으니 그제야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난 셈이었다. 돈은 차가워도 자식이 있어 마음은 따뜻했다. 딸을 따라 선전에 와서 내 고향과 다른 것을 많이 봤으니 이만하면 꿈을 이룬 셈이다. 가끔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선전에 와서 대도시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선전은 늘 돈이 모자라는 곳이다. 집값은 금값이고 물가도 너무 비싸다.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만 번돈 대부분을 다시 쓰게 되어 돈이 물에 빠진 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나는 돈 버는 일이 좋았다. 열몇 살 때부터 엄마를 따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 팔았다. 내가 학교를 그만둔 뒤로 엄마는 산비탈 어디를 가든 나를 데리고 다녔다. 내 자식이 생긴 뒤로는 그저 내 자식을 아끼고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나는 지금도 돈 버는 일이 좋다. 딸은 내게 휴대전화를 좀 덜 보고 책을 읽고 글씨를 쓰라고 말한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반듯하게 쓸 수 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엄마가 미화원으로 일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려 해 라고 말했다. 내가 장난치지 마.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하자 딸은 정말이야. 엄마 인생을 책 한 권에 담아내고 싶어 라고 했다. 딸은 소파를 책상 삼고 바닥을 의자 삼아 엎드려 글을 쓴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우리 고향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가 먼저 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스테이시 켄트의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샤오만의 에세이죠.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엄마가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말 안에 그 엄마가 느끼는 그 한평생의 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이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책으로 묶였고 그리고 지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어제 오늘 이틀간 읽어드렸는데 이 들으시고 많은 카페인님들이 너무 눈물 난다고 하면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의 이야기가 장샤오만 작가 엄마 얘기가 나를 톡 건드려서 또내 주변에 있던 기억들을 깨우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세상에 정말 그 어떤 위인전보다도 더 뜨거운 인생 그 에너지가 이책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많이 우시죠? 카페인님들 지금 울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테니스 나무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하겠습니다. 우시다 갑자기 톡 눈물 쏙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4336 쓰시는 한지현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사진 속 나무는 10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킨 청단풍 나무입니다. 지금 보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단풍 나무. 오늘은 어제보다 싱그럽기를. 내일은 오늘보다 더큰 꿈을 꾸기를, 48살의 가을을 스스로 응원해 봅니다. 하는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청단풍 나무 이렇게 사진 띄워주셨는데 덕분에 우리 보라 화면이 아주 싱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가득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무 이벤트, 그 테니스 나무 이벤트를 나무라는 키워드로 해봤는데 재미나네요. 카페님들. 아직 소개 못한 나무가 많아서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언젠가 한번 또 멍석 펴겠습니다. 네, 자리 깔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는요.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미미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은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0: 긴 노동시간, 치열한 입시 경쟁, 24시간 영업과 심야 배송. 우리 사회는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공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과연 괜찮은 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잠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잘 주무셨어요? 어제?
1: 아니요.
0: 왜요? 왜 아니에요?
1: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니까 네. 잠이 안 오던데요?
0: 아, 그럼 뭐 지금 되게 낭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셔가지고.
1: 네, 뭐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오. 확실히 여름밤과는 공기가 달라져서 네. 밤이 아쉽더라고요.
0: 그래서 좀 되게 쾌적한 상태예요, 그러면?
1: 피곤한 상태죠.

0: 그러니까 피곤한데 낭만은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1: 어젯밤은 좋았는데 오늘 아침은 피곤했다.
0: 아침에는. 맞아요. 요즘에는 밤에 저도 좀 잠자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오히려. 여름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날씨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1: 그렇죠.
0: 커피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잠잘 주무시는지 궁금해요.
1: 아, 저는 정말 대중 없이 자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0: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잘잘수 있다. 그런 스타일인가요?
1: 그 이유가 잠을 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0: 그렇죠.
1: 저는 그런 수면 패턴을 갖고 있긴 한데 주로 블랙아웃이죠.
0: 기절하듯이.
1: 네. 그러니까 다 힘을 쓰고 그냥 머리를 대면 잠에 빠지는 이런 유형이라서 한창 워커홀릭으로 살 때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잠들곤 했었거든요.
0: 진짜요?
1: 전철 같은 데서 앉아서 이렇게 제가 말을 걸고 상대가 얘기하는 도중에 저는 잠드는.
0: 와, 얼마나, 너 진짜 그렇게 대화 중에 잠들 정도로?
1: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미미님이 지금 저는 이렇게 블랙아웃이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딱 이렇게 기울였는데, 그게 약간 저에게 무슨 안무의 하나처럼, 한 동작처럼 보여서, 근데 너무 귀여운 춤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나 누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블랙아웃 제목은 그렇게 해가지고,
1: 아, 그이 장면을 가지고.
0: 장면을 가지고 가사화하고 거기에 춤으로 끝은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1: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적인 경험이고요.
0: 네.
1: 그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얘기를 한데 담아낸 책을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0: 네.
1: 바로 문화인류학자 김찬호 교수의 신작이고요. 아, 제목이 좀 덜컹합니다. 무수면 사회입니다.
0: 무수면 사회.
1: 네.
0: 무수면. 무수면 사회라니. 지금 이승현 님이,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무수면 사회 이책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될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1: 그렇죠. 이런 말
0: 그러니까.
1: 중에 좀더 공격적인 말이 있죠.
0: 더요?
1: 잠이 오냐?
0: 잠이 오냐고.
1: 요즘엔 들어본 적이 없지만
0: 네.
1: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쓰던 말이었거든요. 너 지금 뭐 일을 다 마치지 않고 공부를 다 하지 않고 잠이 오냐? 이런 꾸지즘 같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장려하거나 긍정하기보다는 잠을 줄여서 다른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0: 왠지 감히 그냥 추측컨대, 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느낌의 사고 최고 아닐까 싶거든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다가보진 않았지만
0: 네.
1: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사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잘 잤어요?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0: 네.
1: 이게 다른 문화권에도 그렇게 잘 잤는지 묻는 말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 수면의 안부를 일상적인 인사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 사회에서 잠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는 거죠.
0: 그렇다면 잠에 많은 비중을 이렇게 줄 의향이 있어 보이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잠에 대한 안부를 그렇게 물으면서.
1: 그만큼 모두가 충분히 자지 못하니까 그렇게 물을
0: 네.
1: 수도 있는 거겠죠?
0: 그렇군요. 이 저자가, 이 김찬호 교수는 왜이 책을 쓰셨을까요?
1: 자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0: 역시.
1: 본인이 40대에 접어들면서 몇년 동안 지독한 불면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대요. 그런데 본인은 평소에 이런 뭐 돌봄, 호흡, 뭐 명상 이런 것에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본인이 이런 불면증을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대요. 그렇게 자기관리나 또는 뭐 영혼의 안식 같은 것,
0: 네.
1: 평온함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불면증을 겪는 것.
0: 그러네요.
1: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통계적으로도 잠이 부족한 국가이긴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수면 시간 한국이 최하위라고 해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0: 그러네요. 이 영유아 다 포함해서?
1: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통계에 이 오류가 있으니까.

0: 네. 미국은 8시간 48분.
1: 와.
0: 캐나다 8시간 40분. 이 정도니까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거의 1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잠을 자는 통잠만 얘기하는 게 아닐 거니까 불면을 겪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1: 불면, 카페인님들은 어떠실까요? 이 저는 좀 불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실 정도로 잠들고 잠 잘 누리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연으로 좀 많이 주세요.
0: 3323님께서 저는 새벽 4시면 깨요. 그래서 그런지 북카페 듣다가 2부 중간쯤 깜빡 졸더라고요. 가끔 북카페가 제겐 달콤한 자장가일 때도 있어요. 재방송을 챙겨 듣는데 신기한 점은 본방 때 졸던 부분에서 재방 때도 졸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저 공감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졸아서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꼭 같은 데서 졸아요.
1: 아, 그러면 그거는 뭐 꼭 그 나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만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지점이 좀 나에게 잠을 유발한 게 아닐까.
0: 그럴 수 있죠.
1: 우리 북카페 들으시면서 그 지점이 어딘가요? 네. 근데 뭐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0: 그만큼 네. 아, 북카페가 편안하고 네. 안락하고 그쵸. 안전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요. 불안하면 참 못 들거든요.
1: 이거 좋은데요? 네,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신 분들 경험 네, 숨기지 말고 다 알려주시죠. 권수야님은 평소에 서너 시간만 자도 컨디션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잠을 참고 살았더라고요. 회사와 길에서 몇 번 쓰러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제대로 진료를 받고 수면 패턴 고치긴 했으나 잠자는 시간 동안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렇게 오롯이 누리는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어요. 잘 잤어? 이게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안부라서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와, 이게 그냥 막 회사와 길에서도 쓰러지실 정도였으면 되게 심각했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수면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네. 사람들이 권수현님처럼 나는 조금만 자도 피로가 회복되고 일종의 숏 슬리퍼라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몸에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고 네. 언젠가는 그 뇌관이 폭발한다라고 경고합니다.
1: 왜 우리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 뭐 나폴레옹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0: 네네.
1: 되게 잠 조금 잔 사람. 언급하면 막 뭐 과학자도 있고 뭐 문학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조금만 자고도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 가능하면 내가 이제 그런 쪽인가 보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0: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확률상 내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이 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호흡, 뭐 심박, 그쵸. 소화, 내가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잠도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자율신경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이 안 올 때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럼 이미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이 놓인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려운 것이 이 중에 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잠이 자연적으로 안 와서 어려운데 내가 애를 쓸수록 잠이 더 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이완이 돼야 되는데 네.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럴수록 잠은 더 안 오거든요.
1: 그래서 왜 그 뭐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것에 대한 얘기도 막 그 경험담들 보면 재미난 거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 양 세면 아 집중돼서 잠 안 오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는데 양을 세면서 아까 말씀처럼 내가 호흡이나 수면처럼 그 자율신경에 대한 걸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1: 아.
0: 그러면 잠들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자율신경을 내가 신경 쓰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1: 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네, 악뮤의 밤, 끝없는 밤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김찬호 교수의 무수면 사회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와, 카페인님들 잠에 대해서 할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상철님은요. 우리나라의 수면 시간이 7시간 평균이라는 게 아, 저는 평균 시간을 깎아먹고 있었군요. 그렇죠. 7시간 평균으로 딱 봤을 때 난 깎아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네.
1: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3289님께서도 수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는 잠은 참기 어려운 것 같고 반면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것 또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와. 이게 이제 잠의 악마 뭐 이런 의미겠죠.
0: 그렇죠. 진짜 이거 비교의 의미는 없지만 어느 쪽이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 잠이 쏟아지는 걸 참아내야 하는 것과 잠을 분명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운 거. 미미님 생각에는 그냥 둘 다 경험해 보셨어요?
1: 저한테 선택하라면 그래도 잠이 쏟아지는 걸 참는 쪽이
0: 낫다.
1: 낫지 않을까.
0: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카페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느 쪽이든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 겪어보면 이쪽도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1: 그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외 자주 다니실 네. 일이 많잖아요. 출장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시차 같은 것 때문에 수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잠 근데 저도 보통 일상에서는 그냥 블랙아웃 맞는데 저는 베개에 머리 되면 아니면 지하철에 그 창문과 창문 사이에 그 오목하게 튀어나온 네. 부분 있어요. 차체가 있죠. 전동차 차체. 네네. 거기. 그것도 저 베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머리 되면 그 두 구간에서는 확 바로 잠드는데 이게 뭔가 흐름이 바뀌면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뭐 식물성 멜라톤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좀 안 먹다가 한번 먹으면 훅 또 이렇게 효과가 오긴 합니다만
1: 맞아요. 저 장기 네. 복용을 하면 효과가 그렇죠? 낮아지긴 하지만 괴로울 때는 사실 약이 즉각적 효과를 주긴 하죠.
0: 맞아요. 근데 이게 좀

0: 뭐랄까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마 많이 탐구를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김민정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7시 반인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시, 11시거든요. 국가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퇴근 시간을 4시 반, 5시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아예 법적으로.
1: 가능하죠. 대신에 5시에 퇴근하려면 8시에 출근해야 되지 않나요? 저 너무 관리자 같은 말이었나요?
0: 아니, 그 내용보다는 말투가 그랬어요, 갑자기. 아직 우리의 미미님이 아니에요. 누구시죠? 아니, 그런데 이렇다면은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으면 빨리 출근하시는 걸 선호하세요, 미미님은?
1: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일하는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0: 네, 요즘 그런 곳이 좀 있죠.
1: 정말 자유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희 그 본부의 어떤 분께서는 대체로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을 하세요.
0: 와, 아침 6시?
1: 네.
0: 대단하네요.
1: 3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4시니까
0: 네,
1: 저녁 시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보내는 거겠죠.
0: 그러네요. 자, 잠. 이종서님, 치과 치료받다가 잠들기도 하고,
1: 위험하지 않나요?
0: 자느라 기내식 한번못 먹고 해외여행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 잘 시간 지나면 잠이 안 오는 희한한 경험 하고 계신다고.
1: 많은 분들이 잠이 줄어든다고 얘기는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0: 그렇죠. 그런 것 같긴 해요.
1: 왜냐면 잠을, 통잠을 길게 자는 것도 이게 기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끈기, 기력.
1: 중간에 자꾸 깨는 거죠.
0: 네.
1: 뭐 여러 신체적인 작용이 있긴
0: 맞아요.
1: 하겠지만. 김선아님께서 저는 잠순입니다. 소파에 앉아있다가도 잠들고 누우면 5초 내에 잠들고요. 대중교통 이동 중에도 눈만 감으면 잠들어서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잠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대중교통에서 잠드는 것도 뭐 여러 분석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과학적 분석도 알려주고,
0: 네.
1: 그러니까 그 배경의 소음이 반복적이잖아요.
0: 아,
1: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내가 위험하거나 특별한 소리라고 인지하지 않는 거죠.
0: 네.
1: 네, 그리고 이건 전 한국 사회 특성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대중교통이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죠. 마음을
0: 맞아요.
1: 놓고 자도 뭐내 가방이 없어진다든지
0: 맞아요.
1: 이런 일이 드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안전도가 높지 않은 문화권의 전철에 타면 아마 잠못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쵸? 참, 생각하면 아이들은 다 그래도 이 성인들에 비해서 좀잘 자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1: 세상 걱정이 없으니까요.
0: 맞아요.
1: 부럽네요.
0: 우리가 참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을 또 찾을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1: 인간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시간 같은 것을 지금처럼 우리가 세지 않았고,
0: 네.
1: 해가 뜨면 일어나고 종일 이제 몸을 놀려서 일을 해야 되고,
0: 그쵸.
1: 해가 지면 잠이 들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가스등이 생기고 뭐 20세기에 전기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도시라는 공간이 오늘날처럼 24시간 체제로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저자도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근원적으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면 오늘 할 일이 이만큼 있잖아요.
0: 네.
1: 열심히 해요. 그 일이 끝나면 그냥 그날 하루가 끝나는 거죠.
0: 그쵸.
1: 요즘의 생산성이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살다가는.
1: 속된 말로 회사에서 저성과자가 되기 쉬운데,
0: 네.
1: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시계가 귀했으니까
0: 네.
1: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0: 그쵸.
1: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 시간에 이 사람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 알람 시계가 있었대요.
0: 인간 알람 시계?
1: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크한다고 해서 노커업이라고 불렸는데,
0: 네, 노크업.
1: 네, 이런 직업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자에게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0: 네.
1: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와서 막대기 같은 걸로 창문을 막 두들겨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콩알 같은 걸로, 새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창 같은 데 싸가지고 탁탁 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0: 오.
1: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1940년대, 50년대 오면서 전기랑 알람 시계가 보급되면서 이 역할이 사라졌는데, 이런 밤의 시간은 결국 다 노동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저자가 이 책에서 수면 사막이라는

0: 표현을 써요.
1: 수면 사막.
0: 네. 아. 우리 요즘에 그 미국 같은 데서 음식 사막 같은 얘기 하잖아요. 네. 식료품점이 가까이 있지 않고.
1: 맞아요.
0: 이 수면 사막은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직업을 N잡으로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장시간 노동하면서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네. 소음이나 공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주거지역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수면을 충분히 가질 만한 환경에 놓이지 못하니까 네. 그런 지역을 수면 사막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1: 와, 수면 사막 이거 진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도시 외곽에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자, 이 알람 인간 노크업도 너무 재밌고 이제 알람이 없으면 우리 일어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0: 그렇죠. 저는 알람을 한 번만 맞춰 놓습니다.
1: 그러니까 딱 바로 그냥 그 전에 거의 눈 뜨시죠.
0: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침대에서 네. 눈은 뜹니다.
1: 그게 중요한 거죠.
0: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누워서 소위 민기적거린다고 그러죠.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네. 알람이라는 게 뭐 자명종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저 이거를 사전에 찾아본 적이 없는데 네. 저자가 사전에 뜻풀이를 알려주더라고요. 1번이 뭐냐면 놀람, 불안, 공포.
1: 아.
0: 그리고 2번이 경보, 경고고요. 3번에 와서야 자명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알람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1: 네.
0: 우리도 스마트폰에서 하루에 알람이 몇 번씩 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애초에 알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깨우게 해야 되는데 알람이 너무 일상이 되면서 우리가 평온도 잃고 수면도 잃어버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1: 근데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 스마트폰을 끄면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근데 불안하잖아요. 아, 이게 저 어떻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용성님. 졸며 들으며 지하철 타고 이동 중입니다. 오늘 주제랑 딱 맞네요. 진짜 가끔 들으면 내기 하나 싶을 정도의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0: 그러네요.
1: 졸다가 내리려고 지나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0: 알람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것도 알람을 알려주잖아요.
1: 아, 그것도 설정하시는 거예요?
0: 지도에서 내리려... 내가 그 길찾기를 해두면 네. 내가 이동하는 그걸 GPS가 따라오면서 무슨 역인지를 체크해서 다음 역에 내려야 되면 진동을 울려줍니다.
1: 와,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마 많이들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는 알람 설정은 그럴 때는 해봤어요. 그 얘기를 하다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홀랑홀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 알람 울리면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자.
0: 아, 그런 거군요. 한 3시간 떠들고 네. 이따가 또 전화해.
1: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30분으로 알람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뭐야 이거 또 설정하고 이렇게는 해본 적이 있으나 아 참.
0: 네, 최은희님께서도 잠 참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일하다 꾸벅 크헝 내 콧소리에 놀라 깬 적도 있어요. 병일까요? 해주셨는데
1: 아 병을
0: 이게 정말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사실 자야 됩니다.
1: 그럼요.
0: 네, 요즘에 그래서 그런 수면실이 있는 회사들도 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아, 수면실이 있는 회사. 여기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EBS에.
0: 수면실이 있죠. 네. 네.
1: 7906 쓰시는 카페인님. 저도 N년간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데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이거 일단 이걸 의식하는 순간 안 되는 거거든요.
1: 이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방법도 이제 하나하나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네. 이제 그 노동과 잠에 관련된 얘기를 앞서 드렸잖아요. 네. 저자는 나름대로 이런 해법을 제안해요. 이게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도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잖아요. 범죄로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렇듯이 신체를 상품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논리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생계활동도 제한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심야노동이라든지 요즘 계속 그런 것과 관련된 네. 사회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1: 네.
0: 당연히 이제 그 노동에 대한 그 보상이 크기 때문에 생업으로 그걸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1: 그쵸.
0: 그걸 적절한 균형점을 사회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제 장기 매매를 막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한번 상하면 회복되기 네. 굉장히

0: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1: 그쵸.
0: 특히 수면 부족은 갑자기 한 번에 몸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쌓였다가
1: 네.
0: 한 방에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걸 사회가 막아줘야지 왜 그냥 제어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1: 우리 고민해볼 만한 문제가 또 많이 있네요.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책의 본문에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존 덴버의 스윗 서렌더 골라왔습니다.
1: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오늘 김찬호 교수의 책 무수면 사회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도착지 알람 자주 애용합니다 하시는 조현수님. 지하철에서 졸다가 핸드폰보다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졸다가 보다 진짜 스마트폰 보다가 지나치는 경우가 꽤 있겠어요. 영상 같은 거 보다가.
0: 그리고 뭐 다른 생각 잠깐 하다가 놓치기도 하고. 예.
1: 신영아님께서도 알람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잠순이에요. 특히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일찍 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침형 인간이었다면 많은 일을 해냈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거 우리 전에도 미미님과 함께 어떤 책에서 나눴었지만 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종달새형, 올빼미형. 그렇죠? 우리
1: 맞습니다.
0: 그 생체 시계 자체가 그 다른 거니까 사실 뭐 그걸 생각해 봐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1: 다른 삶을 가져볼 수 없죠.
0: 그렇죠. 박민경님. 저도 매번 잠을 잘 못 자고 평균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늘 주변에서 걱정하는데 아는 분이 본인 사촌 언니는 잠을 못 자서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진짜 안 자면 죽는다고 저에게 늘 경고를 했는데 잘 자는 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이 과로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 책에서도 그걸 지적해요. 과로사라는 말이 영어로도 등재돼 있는데 네. 그냥 일본 말을 그대로 등재한 겁니다.
0: 아.
1: 마치 우리말 김치를 등재했듯이 일본하고 한국에 특화된 문화인데
0: 네.
1: 그게 또 미세한 차이가 있대요.
0: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1: 일본에서 과로를 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관계 때문이래요. 옆 사람들도 다 일 열심히 하니까 또는 회사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0: 아.
1: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과로사는 대부분 경쟁 때문이래요.
0: 진짜 다르네요.
1: 그렇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0: 네. 그러네요. 아니 그렇다면은 사실 한국 사회의 과로를 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그렇다면 그 다 같이 그냥 조금 아까도 얘기한 좀 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왠지 또 이제 이게 경쟁 구도로 접근을 하면
1: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높아져도
0: 네.
1: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저자는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상시 대기 상태가 될 것이다. 24시간 언제든 왜냐하면 AI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0: 네.
1: 그때 불려 나가지게 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0: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AI 나오면 원래 그랬잖아요. 인간의 노동을 조금 덜어주고 인간은 이제 자아실현네. 믿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반듯하게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네. 자아실현 얘기를 해주신 김에
0: 네.
1: 어떤 잠에 사회적인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잠이 우리 인간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효용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내 자아가 매일 새로 재구성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0: 아,
1: 네.
0: 공감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가장 솔직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뭐 빛깔, 냄새, 질감 이런 게
0: 네.
1: 다음날 내 감정 상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 어떤 과정이긴
0: 그렇죠.
1: 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할수록 그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누려야 하는 그 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마법 같은 건지를 좀
1: 그렇죠.
0: 생각하게 돼요.
1: 그 잠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세상이 허락한 최소한의 안전지대.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0: 그렇죠.
1: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인류 초기에는 뭐 밤에 동굴이든 밖에서 자야 되는데
0: 네.
1: 그럼 늘 다른 동물들의 공격 때문에 노심초사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방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0: 네.
1: 그런 만큼 반대로 불면은 괴로운 일인 거죠.
0: 그렇죠.

0: 이 불면에 시달리면 저자 경험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냐면 낮에 길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말끔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하, 저 사람 어찌 잘 잤겠지?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소외감을 느낀대요.
1: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나의 모든 관심사 화두가 잠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잠에서 시작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0: 그리고 평소라면 낮에 뭐 길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네.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아니라 내가 불면에 시달릴 때는 그걸 볼 때도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 정도로 네. 이 불면에 시달리면 수면 자체가 내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잠 잘 자는 사람은 무조건 부러운 것.
1: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면이 이게 어떤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문제가 정신적인 이유인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0: 복합적이긴 한데 네. 앞서 이제 노동과 관련된 게 주로 신체적인 이유일 거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렇죠. 몸을 무리하게 써야 되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불면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정서가 자책과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1: 자책과 후회 때문에?
0: 네. 잠 못 드는 게 대부분 오늘 내가 상 받았는데 잠 못 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1: 아, 뭐 그런 거야. 견딜 수 있죠. 그걸 뭐 불면으로 고생한다고 얘기하진 그렇죠. 않잖아요.
0: 대부분 아, 내가 오늘 그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요즘 일이 너무 안 돼.
1: 맞아요.
0: 이럴 때 이제 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고민한다거나 이런 거.
0: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그런 후회로 인한 불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건 잠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와의 화해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1: 네.
0: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나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내가 대화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계속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여유 있게 좀 나를 바라봐주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완의 길에 이르기에 훨씬 적합한 심신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1: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더 호기심이 솟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이게 뚜렷해지면 어떡하지? 네.
0: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잠 안 올 때 생각해 보면 혼잣말을 합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들어요.
1: 네.
0: 그렇잖아요. 혼자 뭐, 아, 나 오늘 왜 그래?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1: 맞아요. 자막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0: 맞아요. 그럴 때도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그 목소리랑 자꾸 대화하거나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잠깐 빠져나와서 관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 아...
0: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어야 그걸 혼자 떠드는 그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럼 그쵸?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잠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거랑 대화를 하면 각성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1: 네.
0: 에너지가 다 소진돼도 무리해서 대화를 계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1: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0: 물론 이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었을 텐데 네. 저자는 스스로 이제 노력하고 시도했던 구체적인 방법도 전해줘요. 뭐 여러 가지 연구자료도 살펴봤겠죠. 수면용 호흡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막 크게 숨 쉬는 게 아니라 느리고 부드럽게. 그래서 1분에 6번 정도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
1: 이거 지키려다가 정신 또렷해지겠는데요.
0: 그리고
1: 1분에 6번?
0: 내쉬는 것에 집중하래요.
1: 아, 내쉬는 것에?
0: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양 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1: 네.
0: 호흡에 내가 이걸 집중하잖아요. 그럼 잠 오는 쪽에 내가 신경을 안 쓰게 되죠.
1: 그렇죠.
0: 그 자율신경이 그럼 회복됩니다. 그러면 잠에 빠지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훈련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불면을 벗어나는데 도움도 되고 저자 경험적으로도 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왠지 그냥 머리 대면 바로 잠들어요 하는 분들도 요거대로 하면 좀 제일 좋은 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대면 바로 잠드는 게 물론 그 못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겠지만 네. 앞서 얘기했던 블랙아웃.
1: 그렇죠.
0: 이것은 우리 아까 왜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잠드는 것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것보다는 또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1: 끝까지 쓴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몸이 쓰러지는 거죠.
1: 맞아요. 최상철님 불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0: 위험하군요.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고통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심하게 겪어본 적은 없거든요.
0: 네,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분에 6번. 네. 내쉴 때 조금 더 집중하자.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순간이 올 것 같아서. 그렇죠. 누구든 잠을 장담할 수 없어요.
1: 불현듯 올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 여주리님께서 돌아가신 울엄니가 젊은 시절 일하실 때 TV에 KO 당한 권투 선수 보고 저 사람 부럽다 하신 생각이 나네요.
0: KO 당한.
1: 아, 그 시절에는 이렇게도 했군요. 잠에 대해서 저도 네. 반성되는 측면이 늘 있는데 훨씬 젊은 시절이죠. 뭐 대학 20대 때
0: 네.
1: 이렇게 친구들이 뭐 아, 나는 잠이 안 와서 이 시간부터 커피 못 마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네. 아, 덜 피곤해서 그렇다고.
0: 관리자 마인드 계속 나오네요.
1: 피곤하면
0: 지금.
1: 커피 마셔도 금방 잠들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 아니 그 시절에 뭘 알고 그렇게 계신 거예요, 미미님은?
1: 두고두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 대화들이.
0: 아마 그 들었던 친구들도 그 말을 기억할까요?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러니까요. 지금
1: 지금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 골라왔습니다.
0: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김찬호 교수의 책 무수면 사회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현자님 불면 고통입니다. 잠잘 드는 방법 1분의 6회 저장 온갖 방법 다 써본 1인이요. 잠잘 자는 축복 받고 싶어요.
1: 네.
0: 축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1: 축복드립니다.
0: 네, 정말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김은지님께서는 30대 후반,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큰 걱정 없는데, 계속 새벽에 뭐 4시, 6시 계속 깨네요. 근데 이거 정말 잠은 되게 복합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좀 웃기지만 현실인 얘기 중에 하나가
0: 네.
1: 뭐냐면, 방광의 탄성이 줄어들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잠에 깬다.
0: 그럴 수
1: 이런
0: 있죠.
1: 얘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진짜 우리 신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그렇죠. 잠을 유지하는 요소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1: 그렇죠.
0: 마음의 어떤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만약에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계속 깨고, 원래 일어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뭐또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뭐한 7시, 8시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4, 5시에 깨는 거면, 저는 저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1: 2시간을 더 살아라.
0: 그쵸. 왜냐면 그 4시 정도에 깨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벽 4시는.
1: 아, 고은 작가님도 만만치
0: 아, 그죠.
1: 않으십니다.
0: 아니, 관리자 마인드 아니라, 저는 저 시간 되게 좋아하는데, 닿기가 약간 힘들어서 저 시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번 누려보세요. 왜냐면은 그게 보통 그 고시간대에 제가 글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그 오롯하게 나 혼자 그 뭔가 영감도 샘솟는 것 같고 하니까 그 시간을 좀 누리고 싶은데,
1: 그렇죠.
0: 저절로 그 시간에 깼다. 그럼 뭐 좋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그 초기에
0: 네.
1: 인류가 밤을 누리게 됐을 때가 바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없을 때는
0: 네.
1: 해가 지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인간의 뇌는 낮에는 되게 즉각적인 행동, 사냥, 여기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0: 네.
1: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밤에 불을 갖게 되면서 불 앞에 놓이니까 그때는 육체를 쓰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
0: 네.
1: 저자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이전에는 인류가 낮은 그냥 살아내는 거고,
0: 맞아요. 생존 진짜.
1: 밤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린 밤도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죠.
1: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예술가들이,
0: 네.
1: 난 밤에 창작, 뭐, 작가님도 아까 새벽 얘기하셨지만,
0: 네.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음악
0: 네.
1: 하시는 분들 뭐 거의 그런 녹음실에는 밤새 한다는 얘기들도,
0: 그렇죠.
1: 아침에 낮에는 소리가 잘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부분 그런 게 있긴 한데, 정말 그렇게 밤낮을 안 가리고 내가 막 창작 열이 온다면
0: 네.
1: 그것은 조증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0: 네.
1: 예술적인 고양과 병적인 흥분은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0: 와.
1: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저자도 글 쓰는 사람이니까 본인도
0: 네.
1: 그런 고민을 한 거죠.
0: 와, 예술과 병을 구분하라. 새기게 됐네요.
1: 실제로 탁월한 발상은
0: 네.
1: 잠자는 동안에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게 많은 연구.

0: 결과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거 한 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에 들면 뇌가 그동안에 이거

0: 잠이라는 게 정말 내밀한 각자의 네. 비사회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부부 말씀하셨잖아요. 잠자리에 갇히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수면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경험해 줄 수도 없고.
1: 진짜 나만의 것이죠.
0: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건 내밀한 일이라는 거죠.
1: 되게 매력적인 건데 이걸 우리가 잘 길들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0: 그 악마의 유혹 같은 거 아닐까요?
1: 그런가요, 진짜. 오늘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또 잠에 대한 어떤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나 중요성을 좀 인지하면서 가실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리고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잘 자려면
1: 네.
0: 우리가 그 잠자는 세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를 잠에 빠지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충분히 한숨 자고 일어나도 그리고 시작해도 큰 문제 없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최고의 수면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그게 최고의 이완이죠, 사실.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드는 거는 나 혼자 자는 거지만
1: 네.
0: 그 편안함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내 옆에 이웃, 가족, 누군가도 비슷한 편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1: 네.
0: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 좋습니다. 자, 5016 쓰신 카페님, 불면을 모르는 사람이라 공감이 어렵지만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생각하고 1분의 6회 호흡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단호해서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미향님, 북카페 재방 반방송 듣고 자면 잠 잘 와요.
0: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1: 네. 미향님이 오늘 끝인사 잘 자요라고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한번 미미님 그렇게.
0: 네, 미향님 잘 자요.
1: 멋있다. 네,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코어스의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Only When I Sleep 띄워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흔하지 않은데요. 아이슬란드에선 육아휴직 사용자의 45%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도 2000년대 초반까진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3%를 45%로 만든 비결, 바로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출산한 부부는 각자 90일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할 것. 그 뒤엔 각자에게 주어진 150일을 상대에게 양도할 수 있음.

그러니까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그러면서도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한 게 아이슬란드의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누구든 당연하게 또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면 아이 낳을 결심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첫 번째 생활 어휘는요.
1: 에타이가 시레나이.
0: 여기서 에타이라고 하는 건 정체라든가 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타이가 시레나이라고 할 때는요, 정체나 실체를 알 수 없다 하는 건데요. 이 시레나이를요, 시라나이와 같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타이가 시라나이라고는 하지 않고 에타이가 시레나이. 시레르, 알려지다, 알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1: 예술의 秋だし 私も 紙粘土で 오브제를 作ってみたの.
0: 예술의 秋だし 예술의 계절인 가을이기도 해서 私も 나도 紙粘土で 이거는 지점토를 말합니다. 紙粘土で 오브제를 作ってみたの. 오브제라고 하는 것은 작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나도 이 지점토로 작품을 만들어 봤어.
1: 何? この得体の知れないものは? もしかして猫のつもり?
0: 뭐야? この得体の知れないものは? 이 정체모를 물건은? もしかして猫のつもり? 설마 고양이라고 만든 거야? 뭔가 紙粘土で 何か オブジェを 作ったんですよ. しかし何を 作ったのか 分からない. 得体の知れないもの. だけど、なんとか猫に見えないこともないっていうことで、 何この得体の知れないものは? 알 수 없는 거, 정체를 모를 물건, 이런 표현으로 쓰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1: 이땐바리.
0: 이땐바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주장 또는 입장만을 계속 고집하는 모양, 고수하는 모양, 일관함,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이땐바리라고 합니다.
1: 시춘기의 息子は 테니 오에나이네.
0: 사춘기 아들은 정말 테니 오에나이. 테니 오에나이.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하기 힘들어.
1: 소소. 나니오 키이테모 시라나이노 이텐바리다시.
0: 맞아. 나니오 키이테모 뭘 물어봐도 시라나이 몰라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1: 신지테 미마모타아게르시카나인다로우케도 소레가 마타 다이헨나노요네.
0: 신지테 미마모타 아게르 믿고 미마모르 지켜봐 줄 수

0: 수밖에 없겠지만, 아, 소래가 마다 다행 나노요네. 그게 또 그리 쉽지 않더라고. 자, 정체, 실체를 알수 없다 할 때는?
1: 에타이가 시레나이.
0: 에타이가 시렌 나이. 한 가지 주장 또는 입장만을 계속 고집하거나 고수하는 것은?
1: 이땐바리.
0: 이땐 말이라고 합니다. 하이, 미나선 다이헨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みなさんこんにちは 9月11日 金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 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
4: セラクトールです
3: 今日のタイトルは月見ランチ食べていこうかな
4: 달맞이ランチを먹고갈까봐요
3: 先生はお月見というと何を連想しますか?
4: そうですね。なんかとりあえずお団子とか月見バーガーとか言いたい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いつも食べ物の話ばかりしてる気がするので、何でしょうね。すすきとかですか?お月見というとすすきにお団子。
3: 結局そうするとお団子になっちゃいますけど、すすきはめるおくせるまらみだ。なんかやっぱりそのすすき夜にね、そういう秋の夜長にすすきってやっぱりすごい秋らしい情緒、なんかそういう感じしますよね。ありますね。
4: 음력 8월 15일에 우리는 뭐 추석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오츠키미, 달맞이를 합니다. 9월 들어서 이 시기가 되면은요, 오츠키미와 관련된 상품, 특히나 먹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오츠키미 바가ですか? 네, 오츠키미 바가 되어있어요. 네, 달맞이 버거라고 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다른 메뉴를 넣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달맞이 버거다 그러면 뭐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들어가요. 맞습니다. 달걀. 그 달걀도요, 동그랗게 뭔가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보름달처럼 보이는 것이. 자, 오늘은요, 이렇게 달맞이 시즌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징검다리입니다.
3: 力を入れる.
4: 힘을 넣다잖아요. 도와주다, 힘을 쓰다.
3: 何々でこそ.
4: 何々でこそ. 이거는 뭐뭐이기에 가능한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3: 添える.
4: 添える는 곁들이다, 더하다.
3: 우라 메뉴.
4: 메뉴. 근데 우라 하면 뒤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뉴판에는 없는 메뉴라든가 또는 비밀 메뉴라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9월이 되면 달맞이 시즌을 앞두고 이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한정 메뉴가 등장을 하는데요. 가을의 정취를 담은 한정 메뉴. 이것은 계절을 대표하는 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노카이와 요코 기대 구다사이.
5: 9월 限定 메뉴も 大人気ですね。高橋さんが
6: SNS でのマーケティングに力を入れてくださったおかげです。いえいえ、素敵なメニューがあってこそですよ。生卵を乗せたり、黄色いマカロンを添えたり、ほんの一手間加えただけなんですけど。その季節

0: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皆さん、 こんにちは。 9月 12日 土曜日、 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ウォン・ミロン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若者に人気手袋グルメ。젊은층에게인기장갑끼고즐기는식사。先生、日本ではですね、和食にはあまりスプーン
3: 使わな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まあ、スプーンで食べる料理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基本的にはお箸ですよね。なので私が韓国に来たばかりの時に初めて日本食レストランに友人と行った時に、その方韓国人の方なんですけれども、お味噌汁をスプーンで飲んでいて、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ね。あ、そうですか。<笑> で逆に今度は私の学生さん、韓国人の方ですけれども、日本旅行で日本人の人がスプーン使わずにお味噌汁飲んでるのを見てびっくりしたっていうんですね。箸でこうやって。そうですか。日本では先生、手で食べるってことはあまりないですか？まあ、たまに。まあでもやっぱりそんな多くはないですよね。あ、手で食べるというのはですね。
2: 자, 피자의 경우도 사실은 어떤 데서는 이거는 손으로 먹어도 괜찮다. 어떤 데서는 아니야, 이거는 칼과 포크, 나이프 이거 써가지고 먹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잖아요. 자, 오늘은요.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 이 장갑을 끼고 즐기는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요 진검다리 함께 보시죠.
3: 대즈까미.
2: 대즈까미. 테데츠카무 해서 손으로 잡는 것을 말하는데요.
3: 피자와 데즈카미데 타베루? それとも フォークとナイフを使って 타베루?
2: 피자는 데즈카미, 손으로 잡아서 먹는다. 즉, 손으로 집어먹고, それとも 아니면은 フォークとナイフを使って 타베루? 포크랑 나이프로 먹어? 선생님, どちらですか?
3: 私、日本でも基本的には手づかみですかね。すごくしっかりとしたレストランじゃない限りは手づかみ。
2: 아, そうですか。私も手づかみですけど、 예, 예. 근데 아마리니모, 고, 우스베라이한테 대대 使うものが すごく難しい時は, 뭐仕方なく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ね。 자, 그 다음 볼까요?
3: 行儀が悪い。
2: 行儀が悪い 하면은 버릇없다, 예의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또 품위가 없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3: 肘をついて食べるのは行儀が悪いと言われますね。
2: 肘をつく 하면 팔꿈치를 이렇게 책상 또는 테이블 같은 데 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식탁에 올리고 먹는 것은 行儀が悪いと言われます。 예의가 없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팔꿈치를

0: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지 말고 딱 내려서 놔야 된다 하는 거고,
1: 하이토크강.
0: 하이토크강이라고 하면은요, 부도덕한 짓을 해서 느끼는 죄책감 또는 금기를 깨는 짜릿함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이토크강, 배덕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 다이어트 중에 食べる 深夜の ラーメンは 背徳感がたまらない.
0: 다이어트 중에 먹는 심야, 야밤에 먹는 이 라면은 하이톡감과 다마라나이. 그대로 보면은요, 배덕감이 정말 최고다, 견딜 수 없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다이어트 중에는 라면을 일단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물며 심야노 라멘. 심야 라면입니다. 열량이 높아서 절대 안 되는데, 또 이런 걸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먹었을 때그또 어떤 짜릿함이 있죠. 이런 것을 하이토쿠깡이라고 합니다. 즉, 양심에 찔리는 그 짜릿함. 이게 정말 최고야. 자, 하이토쿠깡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토픽 함께 보시죠.
1: 最近、フォークやナイフ、箸などを使わずに手袋をはめて。
0: 대부끄로우 하메루 하면 장갑을 끼다라는 뜻인데, 최근 포크나 나이프,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장갑을 끼고, 이 장갑은요, 비닐 장갑을 말합니다. 장갑을 끼고,
1: ハンバーガーやシーフードを手づかみで豪快に食べる手袋グルメが若者を中心に大きなブームとなっています。
0: 햄버거나 씨푸드 해산물을 대즈까미 대 손으로 집어서 아주 고가인이 탑으로 호쾌하게 먹는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먹는 그런 대부끄러 그름에 장갑 끼고 즐기는 식사. 이것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부음을 떠났대이마스. 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これまで手で食べるのは行儀が悪いと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したが、
0: 지금까지는 테데타베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요기가 悪い 품위가 없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1: 手袋をはめることで豪快にかぶりつく楽しさを味わ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0: 가브리츠크라는 거는요 덥석 배움을다 그러니까 입을 탁 벌리고 하고 먹는 것을 가브리츠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손을 써서 이렇게 뭐가 먹는 것은 아유, 그건 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끄로 하메르 고도대, 이 장갑을 착용함으로써 아주 마음껏 가브리츠크 크게 배워무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손으로 햄버거를 꽉 잡고요, 입 안에다가 확 크게 입을 벌려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포크를 썼을 때라든가 이럴 땐잘안 되잖아요.
1: 今の時代、飲食店に求められているのは新たな体験。
0: 今の時代、요즘 이런 시대에서 음식점에 모토메라레테 이르노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라타나 다이켄, 새로운 체험, 즉 새로운 경험.
1: 非日常感, 부가가치 です.
0: 非日常感, 비일상적인 느낌이라든가 부가가치입니다.
1: 手掴みで かぶりつく 食べ方が 若者には 新たな 食体験 として 受け入れられているようです.
0: 대즈까미데 가브리츠크.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덥석 베어 먹는 이런 방식. 이것이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식문화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手袋グルメが 人気を集めている 理由は 豪快さや 背徳感だけではありません.
0: 대부끄러 그름에 장갑을 끼고 즐기는 식사. 이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고가이사, 호쾌하게 먹는 재미, 또는 하이토크깡,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아유, 이 젓가락을 써가지고 조금 예의를 갖춰서 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먹는 것이 재밌다 하는 그런 배덕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묘한 즐거움,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1: 요리를 손에 持つことで 温かさや冷たさ、柔らかさなどを直接感じることができ。
0: 이 음식을 손에 쥐면은 아따따까사, 따뜻함과 차가움 또는 야와라까사, 부드러움 등을 촉세스,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1: 食べる前から料理に対する期待値が高まります。
0: 먹기 전부터 음식에 대한 기대감,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1: また、 子供の頃のように夢中になって食べられることや、
0: 또한 어릴 때처럼 夢中になって食べる

0: 같아요. 모두 즐거워 보였어.
1: 야키토리텐 데모 테부크로 그루메가 인기라시이카라 콘도 이테미요.
0: 야키토리텐, 닭꼬치 집에서도 테부크로 그루메, 장갑 끼고 즐기는 식사, 이게 인기라고 하죠.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万事开头难.
2: 참 많이 쓰여지는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3: 好像我们在学初级汉语的时候学到那个名言的时候以前好像我们的教材常常会有名人名言对对对那个时候就常会有这样的话告诉大家万事开头难万事
2: 그대로 이제 만 가지 일인데 그러니까 모든 일万事 开头 시작이 난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만 하면 되는데 네. 그 시작이 난.
3: 네. 네,
2: 그래서 완시 카이토난 시작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 세 단어 보겠습니다. 만사 모든 일.
3: 완시.
2: 시작하다. 카이토. 헬스클럽.
3: 健身房
2: 그대로 이제 健身 그대로 이제 헬스 운동이 되는 거고요. 방은 그대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健身房 헬스클럽 염려하다 걱정하다
3: 파
2: 추위를 타다
3: 파冷
2: 요거는 사실 지금 이제 염려하다 걱정하다에서 어떻게 보면 뜻이 좀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위를 염려하다 걱정하다인데 이제 그게 추위를 탄다. 그래서 파冷 더위를 탄다라는 의미도 쓸 수 있을까요?
3: 当然了,怕热。怕热,
2: 그러니까 더위를 많이 탄다.
3: 没错, 后面都可以加上具体的,比如说有的人不喜欢空调,就是怕空调。
2: 오, 그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파空调,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지속하다.
3: 坚持,
2: 헛되이, 쓸데없이.
3: 白,
2: 헛되이 쓰다.
3: 白费,
2: 헛걸음하다.
3: 白跑.
2: 돈을 쓰다.
3: 花钱.
2: 그대로 돈을 쓰다. 실패하다.
3: 失败.
2: 실패한 원인.
3: 失败原因.
2: 사흘은 물고기를 잡고 이틀은 그물을 말리다. 하다 말다 하다. 작심 삼일.
3: 三天打鱼,两天晒网.
2: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산티엔 다위 그대로 3일 동안은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산티엔 다위 그런데 량티엔 이틀 동안은 샤이왕. 샤이왕은 말 그대로 이제 그물을 널어서 말리는 거죠. 썼던 네. 그물을 물고기 잡을 썼던 그물을. 근데 이제 이 말이 사실은 그냥 요것만 들으면 사흘은 물고기 잡고 이틀은 그물 말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하다. 에이 나 이거 할 거야 했다가 다음 날 안 하고 또 했다가 다음 날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심삼일 3일밖에 못 간다고 해서 우리말에서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3: 千里之行始于足下
2: 千里之行 그대로 천리길도 始于足下 주下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한 걸음 그래서 한 걸음부터 千里之行始于足下 내려놓다
3: 放下
2: 생각, 의견,

0: 그죠? 시작이 반이다. 또 한 가지는 산텐다위, 량텐샤왕, 또 한 가지 천리之行, 十위주下.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천리之行, 行이라는 말이 이제 진행하다죠. 그러니까 천리의 어떤 그런 가려는 길도 十위주下, 첫발 싹 내딛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十위주下. 放下想法. 에이, 너무 생각 많아요. 想得太多.
1: 干就行了.
0: 그러니까요. 放下想法.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干就行了.
1: 想得多做得少这个是问题.
0: 对, 没错.
1: 不用想直接去做这个最简单.
0: 做行动之前应该好好思考准备准备. 但是一旦你已经下决定了 那开始，没错，不要犹豫，对，不要想的那么多，对，我干的好不好，你不用考虑了，没错，对吧？因为有的时候干的好不好，不是现在自己就能够推测、估计和评价，能够判断的，没错，没错，嗯，그럼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1: 那我再给自己一次机会？哎，对，对，그죠？那我再给自己，나
0: 스스로에게
1: 一次机会？哎，还没开始呢，什么一次机会？
0: 아니까 그 전에 실패한 적이 많으니까요.
1: 네네네네.
0: 짧게 이제 지회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거야. 가자. 지금 바로 회원권 끊으러 가는 거야.
1: 这就对了，走，现在就跟我去办卡。
0: 그러니까 这就对了。 이 표현도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거나 아주 칭찬할 때. 맞아 맞아 그거야 바로 이렇게 할 때.
1: 而且特别是这，这，意思是你这样做，对对对对，就是。
0: 对的，对，这就对了。 상대방이 아주 올바른 행동, 맞는 행동을 했을 때, 这就对了。 맞아,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走, 갑시다. 现在就跟我去办卡。 나랑 같이 가자. 무엇을 하러?
1: 办卡。办卡，这个中国的办卡就是有点类似于刚才您说的韩国的会员券。对，회원권.
0: 회원권. 보통 헬스클럽은 그래서 다 대부분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일하시는 코치님들이 회원님 회원님.
1: 네네네.
0: 소위 办卡的卡.
1: 是的.
0: 회원권.
1: 네.
0: 네. 해설 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坚持不下来. 참 요거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꾸준히 하지 못하다, 계속하지 못하다. 매일 10km씩 뛰는 건 정말 꾸준히 못하겠어.
1: 每天跑10公里,我实在坚持不下来.
0: 每天跑10公里,10公里 그대로 10km죠. 我实在정말로坚持不下来, 꾸준히 못하겠다,坚持不下来. 이 일은 너무 벅차서 나 혼자서는 끝까지 해낼 수 없어.
1: 这个任务太重,我一个人坚持不下来.
0: 这个任务 임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 太重. 무겁다라는 말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벅차다. 이 일이 너무 벅차다.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봐야 되겠죠.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这个任务太重. 이런 표현들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무가 무겁다라는 말로 해서 보통은 일이 벅차다, 일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这个任务太重.我一个人, 나 혼자서 坚持不下来.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요. 상사가 계속 그를 괴롭히는데 분명 더는 버티지 못할걸.
1: 领导一直为难他，他肯定坚持不下来。
0: 그러니까요. 领导, 상사죠. 一直, 계속해서 为难他, 为难, 어렵게 하다, 괴롭게 하다, 무엇을? 그를, 他, 为难他, 他肯定坚持不下来, 꾸준히 버티지 못할 거야. 두 번째는요, by, 헛되이, 쓸데없이. 아이가 돌아오자마자 방을 또 어질러놨어. 오후 내내 힘들게 치웠는데 괜히 했어.
1: 孩子一回来又把房间弄乱了，我辛辛苦苦忙了一整个下午，全白干了。
0: 孩子一回来， 아이가 돌아오자마자 又把房间, 방을 弄乱了，弄乱 그대로 어질러놨다, 弄乱了。我辛辛苦苦忙了一整个下午，整个下午 그대로 오후 내내가 되는 거죠. 辛辛苦苦 힘들게 忙了, 바쁘게 뭐를 했어요. 整个下午全白干了. 괜히 했어. 오늘은 쇼핑하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사고 헛걸음만 했다.
1: 今天的街白逛了，什么都没买。今天的街
0: 그대로 白逛了. 이건 사실은 이제 逛街인데, 逛街가 어쨌건 거리를 보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아니면 또 쇼핑도 하고 이게 逛街죠. 그러니까 今天的街白逛了. 아, 괜히 했어요. 왜? 什么都没买. 오늘 쇼핑은 괜히 헛걸음만 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0: 걔 설득하려고 괜히 애쓰지 마. 충고를 전혀 듣지 않아.
1: 别白费力气劝他了，他根本不会听。
0: 别白费 그대로 뭐죠? 애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 빼지 말아라. 别白费力气劝他了. 어, 그죠? 劝他 그를 설득하다 충고하다. 他根本不会听。 그는 전혀 듣지를 않아요. 35쪽입니다. 신링지탕.
1: 这个世界对你笑的人太多，而真心包容你的人太少。
0: 오, 그렇죠. 당신 앞에서 这个世界 이 세상에 对你笑的人 이 세상에 당신을 보고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 太多 엄청 많습니다. 어, 잘했어요. 엄청 많은데 而真心包容 네가 뭔가 그 잘못하거나 위로를 받아야 될 때 包容你的人 很少很少.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不是说要去健身房吗？开始了吗？没，我怕坚持不下来，白花钱。没开始就怕失败，那怎么能行？哎，
3: 每次都是三天打鱼两天晒网，就是白花钱。千里之行，始于足下，放下想法，干就行了。
2: 那我再给自己一次机会，这就对了。走，现在就跟我去办卡。
0: 怎么说？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36쪽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하지 마.
1: 别想太多，能不能坚持？别想，
0: 뭐뭐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太多，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能不能坚持？ 꾸준히 能不能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무엇을 坚持？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别想太多.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지레 겁먹지 마.
1: 没开始就别先害怕.
0: 没开始, 开始 시작하다죠. 그러니까 시작 안 했는데 没开始就别先 우선 害怕 먼저 지레 해보지도 않고 先害怕 먼저 겁먹지 마. 别先害怕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
1: 什么都别想，先动手做了再说。
0: 그러니까요.
1: 아, 这个最重要。
0: 那这就对了， 그죠? 什么都别想，什么都 아무것도 어떤 것도 别想 생각하지 말고 先动手， 일단 시작을 합니다. 动手 손을 쓰는 거니까 시작하다. 做了再说， 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칩니다. 做了再说， 매일 못한다면 일주일에 세 번은 어때?
1: 不能天天做的话，一周做三次怎么样？也不错，也不错，不错。能只要能坚持。对对，不能天天做的话，不能，뭐뭐할수없다면，못한다면，天天做，매일할수없다면，一周做三次，일주일에세번하는거는怎么样？어때요？
0: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1: 别一开始就指望做的多好。别一开始，一开始
0: 시작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就指望 뭐뭐라 할 거라고 기대하다 바라다 做得多好 얼마나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1: 千里之行始于足下
0: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이제 그래서 공부 또 운동 자기개발, 저축, 외국어 공부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일에서 하는 상황에서 쓰이게 됩니다. 我决定从明天开始每天跑步5公里。
1: 오, 5公里?
0: 5公里?
1: 真的假的?
0: 当然真的啦，我现在就在上网买装备呀。嗯，千里之行始于足下。
1: 여보, 你先下楼去实体店看看装备。
0: 그렇죠, 이게 먼저죠. 예, 먼저 뭐 운동화도 있어야
1: 没错.
0: 되고 또 일부 또 요즘에 운동복도 아, 应该
1: 每次我们在韩国看到很多社团团体，他们做什么运动什么的，哦，那装备啊，很专业。好，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巅峰 시기. 巅峰.
0: 자, 화려했던 전성기.
1: 人生最高处,最高峰.
0: 그렇죠.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시간들.
1: 네.
0: 그래서 巅峰 말 그대로 리츠 시기 시절.
1: 아,
0: 좋습니다. 전성기. 그래서 巅峰 시기. 누구에게나 이런 시절이 다 있죠.
1: 그래서.
0: 예.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리츠 시절 전성기.
1: 巅峰 시기.
0: 巅峰 시기. 열심히 하다. 착실하다.
1: 认真.
0: 认真. 认真. 열심히 공부하다.
1: 认真 学习.
0: 认真 学习. 学习 그대로 공부하다. 열심히 일하다.
1: 认真 工作.
0: 认真 공조, 공조 일하다. 열심히 살아가다.
1: 认真 생활.
0: 认真 생활. 사진.
1: 照片.
0: 照片. 마르다, 여유다.
1: 瘦.
0: 瘦. 잘생기다, 멋있다.
1: 帅.
0: 아, 보통 남성들한테 이제 많이 쓰죠.
1: 对对对.
0: 근데 最近好像女性也用.
1: 用,
0: 对吧?
1: 因为最近不强调非常女性的那种美.
0: 아, 对对对.
1: 就是也强调中性美.
0: 中性中性对吧对对对没错帅气哎帅气的那应该帅哥那帅姐吗没有吧帅姐也用用吗哦帅姐呀酷姐呀酷姐或者说最近比较流行的那个字叫飒飒哦这个女人很飒哦啊그렇게도쓰는군요对对对对对哦아무튼좋습니다帅잘생기다멋있다잘생기다
1: 长得帅，长得帅，这个这个对对男生，这个이제보통외모를보통얘기하는거죠
0: 부대 군대
1: 부队
0: 부队 활기차다 활력이 있다
1: 精神
0: 네 精神 얼굴
1: 脸
0: 脸 얼굴이 빨개지다
1: 脸红了
0: 红了 그대로 빨개지다 그래서 脸红了 망신을 당하다
1: 丢脸
0: 丢脸 희고 깨끗하다
1: 白白净净,
0: 白白净净, 희고 白白净净, 깨끗하다, 净净. 몸매 체격,
1: 身材,
0: 身材, 몸매가 좋다,
1: 身材好,
0: 身材好.
1: 这个身材和身体不一样，身体是指健康,
0: 아, 对对对对,
1: 身材是指身体的这个身材的这个外貌.
0: 체격을 보통 몸매나 체격을 얘기하는 거죠. 身材하고 身体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身体는 말 그대로 건강하냐든가, 말 그대로 신체.
1: 对.
0: 그렇다면 이거는 身材는 몸매나 체격. 그래서 身材好,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
1: 身材苗条.
0: 苗条, 날씬하다. 身材苗条. 뭐뭐만큼 되다, 뭐뭐에 이르다.
1: 赶上.
0: 赶上. 인기스타.
1: 明星.
0: 明星. 외모 수준, 비주얼.
1: 颜值.
0: 颜值. 외모가 뛰어나다.
1: 颜值高.
0: 颜值高.
1: 最近说到外

0: 外貌的时候特别常用这个词在中国，颜值动不动就啊哦，颜值好高啊。
1: 이런 말들은 그대로 익히셔야 되는 게 외모가 이제 뛰어나다라는 말인데 바로 형용사로는 高를 쓴다는 거죠.
0: 네,
1: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颜值好
0: 이거보다 也能听得懂颜值好，也能听得懂，但是颜值高，颜值高，因为这个值是表示数字的意思，是量化，所以高。
1: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 值는 일종의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다라는 것으로 뛰어남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颜值高라고 하면 그대로 외모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颜值高, 비주얼 담당.
0: 颜值担当，担当，哎呦，这个韩国与汉语一样，担当，你们用的也是担当，对，哦，颜值担当，因为
1: 보통 아이돌 보면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좀 또 빼어난 또 颜值가
0: 있죠，对对对对对对，何老师还好，我们两个做的是广播电台的工作，对对对对对，我们俩要是做电视的工作的话，我们这个外貌好像担当的话，好像有点困难。
1: 声音吧，声音，哎，声音也不错，声音也不错。嗯，我们的声音担当也可以啊。所以这个不是笑话别人啊。嗯，有的人就有时候劝他说不要说话。对，中国很多演员他的这个电视剧里面出来的声音是配音呢。对，对，没错。
0: 됐어,
1: 그만해.
0: 算了算了。算了，비추다。照照，거울。镜子。
1: 镜子, 세월,
0: 岁月,
1: 岁月, 용서하다, 봐주다,
0: 饶,
1: 饶.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看什么呢？这么认真，来人了都不知道。啊，你来了，我在看以前的照片，看，那时候我多瘦。哇。
3: 这是同一个人，还挺帅。这时候去部队了吗？还没去呢。你还真别说，这么一看是挺精神的，
2: 脸白白净净的，身材还那么好，都快赶上明星了。那是我人生里的颜值巅峰期，现在也不错啊。
3: 你可算了吧，我会照镜子。哎，真是岁月不饶人。我是说真的，没听说吗？刘德华老了还是刘德华。뭘
1: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사람 왔는지도 모르네.
0: 你看什么呢？这么认真。 来人了都不知道哦，你看什么呢？뭘
1: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0: 非常注意力非常集中。对对对对对。人来了，来了人都不知道。没错，你看什么呢？뭘
1: 그렇게 보고 있어? 这么认真， 그렇게 열심히 아주 꼼꼼하게 这么认真。来人了，来人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왔다라는 말로 봐야 되겠죠。来人了都不知道，그뭐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다니. 라이런러 저 보자다. 네, 라이런은 저는 이제 사극에서 많이 봤는데요. 라이런.
0: 아, 네가. 叫人来的时候.
1: 네, 라이런. 이리 오너라.
0: 아, 这个时候有点害怕.
1: 네, 네, 네.
0: 一般是好像是要叫人惩罚人的时候，来人，把他带下去.
1: 네, 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런러도 보자다. 사람이한테도 몰라요. 오, 왔구나. 예전 사진을 보고 있었어. 봐봐. 그때는 엄청 말랐지.
0: 아? 你来了，我在看以前的照片，看那时候我多瘦。
1: 그러니까 말이야. 아, 아, 你来了, 왔어요, 너 왔니? 我在看,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以前的照片, 예전 사진. 예전 사진 이렇게 보고 있어. 以前的照片, 看看看看. 那时候, 이때, 그때는, 我多瘦啊, 날씬했어요. 아, 심지어는 show라는 말은 이제 몸이 마르다죠.
0: 네.
1: 예, 지금은 좀 이제 살이 찐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肯定的.
1: 그렇죠. 我多瘦. 어, 얼마나 말랐는데. 와, 이거 같은 사람 맞아? 잘생겼다.
0: 와, 这是同一个人，还挺帅.
1: 와, 这是同一个人. 어, 变化太大了吧，对吧？同一个人，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还挺帅. 오, 아주 멋.

0: 你用这个颜色的唇膏看着挺精神的。你用这个颜色的唇膏
1: 그대로 립스틱이죠. 看着挺精神的。두 번째, 赶上 뭐뭐만큼 되다, 뭐뭐에 이르다. 넌 이야기를 정말 잘해. 거의 토크쇼 수준이야.
0: 你太会讲故事了，都快赶上脱口秀演员了。太会讲故事，讲故事
1: 그대로 이야기하다. 太会讲故事了，都快赶上 거의 따라갈 정도 수준이 됩니다. 토크쇼, 토크쇼 연예인 연기자. 그는 3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며 중국어를 배웠는데 실력이 거의 중문과 학생 수준이다.
0: 他听广播学汉语三年了，水平都快赶上中文系学生了。
1: 그러니까 听广播学汉语 방송으로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3년 동안 水平 수준이 간상 따라갈 정도입니다. 중원시 학생러 중문과 학생.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수준은 못 따라와.
0: 他再努力也赶不上你。赶不上你呀，不要着急。
1: 43쪽입니다. 신링지탕.
0: 生如夏花之绚烂，死如秋叶。
1: 아, 이런 말들은 약간 시적인 맛이 있어서 조금 생활 회화에서는 보기 힘든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看什么呢？这么认真，来人了都不知道。
3: 아, 你来了，我在看以前的照片，看那时候我多瘦。哇，这是同一个人。
2: 还挺帅，这时候去部队了吗？还没去呢，你还真别说，这么一看是挺精神的，脸白白净净的，身材还那么好，都快赶上明星了。那是我人生里的颜值巅峰期，现在也不错啊。你可算了吧。
3: 我会照镜子，哎，真是岁月不饶人。我是说真的，没听说吗？刘德华老了还是刘德华。怎么说？这么说
1: 이렇게 말해요. 44쪽입니다. 그때는 턱선이 정말 또렷했네.
0: 那时候下颌线好清晰哦。
1: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0: 어.
1: 下颌线.
0: 哎, 洪老师你也懂啊。
1: 哎，你是男人，你也懂这个。哦，这个很重要。男人、女人、女人都一样。哦，我以为男生不懂，我以为只有女孩子懂。这个很重要。这个下颌线哦，很重要。哦，很显年轻。对对对对对，啊，下颌线好清晰。对，啊，就또렷했다라는 말은 날카롭게。没错，这样的话看起来人更年轻的感觉。그때는며칠동안야근해도괜찮았는데。那段时间连续加班几天都没事。 아, 연속 연속해서 자반 야근해도 지텐 매시 괜찮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지났어.
0: 一转眼20年过去了。一转眼눈
1: 깜짝할 사이가 되죠. 20년过去了.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야.
0: 今天是我这辈子最年轻的一天。当然啦，这辈子来
1: 이번 인생에서 最年轻的一天 가장 젊은 날. 10년 후에 다시 보면 오늘이 바로 전성기였을 거야.
0: 10년 이후再看今天就是巅峰今天就是巅峰
1: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0: 岁月不饶人.
1: 선생님.
0: 昨天停电我爬楼梯 才16楼啊，我歇了3回。这怎么了？哎呦，老了呗！我前年还嘲笑我爸爬山喘呢。哎，岁月不饶人了。岁月饶过谁呀？
1: 饶过谁呀？饶过谁？一 표현이 조금 더 잔인하네.
0: 对吧？这个带上这个疑问句，就是有点残忍的一种悲伤的感觉。对，没错。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6: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7: 大家好,我是王乐.
6: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7: 爽爽爽爽爽爽. 太爽了.
6: 太爽了. 이제 날씨에 관련된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이 太爽了는 날씨도 되지만 어떤 그런 지금 기분 상태가 시원해 좋을 때.
7: 太爽了.
6: 太爽了. 통쾌하고.
7: 맞죠. 한국어的话喝汤也会说太爽了这一点中国人很难理解但是我来了韩国很多年了嘛所以我能够理解这种爽的感觉我现在也会说啊太爽了
6: 저는 그 한국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아 시원해 하듯이 어떤 때가 재밌었냐면 그 호남 사람들이 매운 고추를 먹고 쇼앙 그 매운 고추를 입고
7: 对吧?
6: 아 매워가 아니라 야 시원해
7: 对吧你看说是我一般的中国人理解不了韩国那种喝热汤的爽和韩国人理解不了中国人吃辣椒的爽
6: 对吧是一样的这种感觉对对可以理解可以理解但是这表达的方式不一样不一样 좋습니다. 太 爽了. 너무 시원해요. 새 단어 보겠습니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7: 爽.
6: 爽. 시원하다, 선선하다.
7: 凉快.
6: 凉快. 여름.
7: 夏天.
6: 夏天. 무덥다, 후덥지근하다.
7: 闷热.
6: 闷热. 아, 요거 한참 더울 때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죠. 실내 이렇게 습도도 높고 이렇게 답답할 때 먼저 마침내 결국
7: 종유
6: 종유 가을
7: 秋天
6: 아, 秋天 秋天 秋天
7: 아, 秋天
6: 공기
7: 공기
6: 공기 신선한 공기
7: 신선 공기
6: 아 신선 공기 신선 신선하다 상쾌하고 상쾌하다 맑고 깨끗하다
7: 清爽
6: 清爽 爽 太爽了 爽 清爽 A 하면서 B하다.
7: 边 A 边 B.
6: 边 A 边 B 고정격식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7: 边吃边聊.边吃边聊吧.
6: 먹으면서 얘기하자. 들으면서 메모하다.
7: 边听边记.边听边记.
6: 아 들으면서 적습니다. 边听边记. 바람을 쏘이다. 바람을 맞다.
7: 吹风.吹风.吹风.
6: 편안하다. 쾌적하다.
7: 舒服.
6: 에이 舒服. 舒服. 맛 느낌 분위기.
7: 味道.
6: 味道. 홀리다, 미혹시키다.
7: 미주.
6: 미주. 특히 더욱이.
7: 요치.
6: 요치. 기분, 마음, 심정.
7: 신칭.
6: 신칭. 전혀, 아예.
7: 根本.
6: 根本. 외출하다.
7: 出门.
6: 出门. 머무르다.
7: 呆.
6: 呆呆呆. 집.
7: 屋子.
6: 屋子. 운동장.
7: 操场.
6: 操场. 달리다.
7: 跑步.
6: 跑步. 跑步. 跑步.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8: 你看,最近天气凉快多了,不像夏天那么闷热了。对啊,终于有秋天的感觉了。今天才20来度,走在路上空气

0: 특히 早晚的 风, 아침 저녁. 살짝 살랑살랑 吹在身上. 吹在身上. 心情都变好了. 기분이 확 좋아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겨울 되면 추워서 冷风.
1: 像刀子一样.
0: 네, 네. 여름에는 정말 밖에 나가기 싫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
1: 夏天根本不想出门，现在一点都不想待在屋子里。
0: 아, 이게 완전 相反呢. 夏天, 여름에는 根本 전혀 不想出门,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不想出门. 现在一点都, 지금은 조금도 一点都 不想 하고 싶지 않아요. 뭐 待在屋子里, 집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待在屋子里, 屋子 이제 방이나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待在屋子里,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오, 저녁에 같이 운동장 뛰러 갈래?
1: 晚上一起去操场跑步吧.
0: 散散步可以吗? 一定要跑步吗? 그렇죠. 晚上一起去, 저녁에 같이 갈래? 뭐하러? 操场, 운동장에 가서. 跑步吧, 운동장에 가서 뛰러 가자. 뛰러 운동장에 가자. 좋지. 이런 날씨에 운동하러 나가는 건 생각만 해도 상쾌 상쾌 상쾌 상쾌해.
1: 好啊, 这样的天气出去运动想想都觉得爽.
0: 그러니까 好啊, 좋아요. 跑步 좋습니다. 这样的天气, 이런 날씨에 出去 나가서 运动, 운동하면 想想, 생각만으로도 想想都觉得爽. 太爽了太爽了太爽了爽. 좋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50쪽입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한참 얘기했던 빼, 什么什么, 미주, 뭐뭐에 매료되다, 뭐뭐에 홀리다, 뭐뭐에 빠지다. 조카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로봇에 푹 빠졌다.
1: 小侄子一进玩具店就被机器人迷住了. 뭐男孩子男孩子男孩子
0: 一般都是男孩子.
1: 对.
0: 小侄子, 侄子가 그대로 조카죠. 근데 여기서 이제 小侄子라고 하면 어린 조카, 어린 아이. 小侄子一进玩具店, 이 A 就B죠. A 하자마자 B하다. 进 들어갔어요. 어디? 玩具店,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被机器人, 로봇입니다. 机器人, 로봇에 미주러 푹 빠졌어요. 그녀는 교수님의 강연에 매료되었다.
1: 她被教授的演讲迷住了.
0: 오, 她被教授的演讲, 교수님의 강연에 미주러 푹 빠졌다. 그냥 매료되었다. 好学生啊, 好学生. 네, 她被教授的演讲迷住了.
1: 她被知识迷住了.
0: 对对对对对对对对, 没错. 아이들은 특히 신작 애니메이션에 푹 빠지기 쉽다.
1: 小孩子特别容易被新出的动画片迷住.
0: 오.
1: 所以是小孩子.
0: 那个最近这个中国比较红的那个还我忘了牛来是吗对对对他本来是个笑话但是现在成了一种现象对没错以后有时间大家可以去看一看可以找找相关的新闻小孩子 아이가 아이들은 特别容易 아주 쉽게 뭐가 됩니다. 被新出的, 막 나온 被新出的 동화片, 애니메이션, 만화죠. 만화 영화에 미주, 빠지기 쉽다. 두 번째, 요치, 특히 더욱이. 나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특히 수박을 좋아한다.
1: 我爱吃水果,尤其是西瓜.我爱吃水果.
0: 아, 과일을 좋아하는데 尤其是, 특히是, 西瓜. 역시 근데 水果 하면 중국 남方.
1: 花样太多了花样太多了不知道这个东西我不知道有的水果我不知道怎么吃是是是太多了而且太甜了而且太便宜了便宜对便宜水果便宜水果欢迎大家来中国南方吃水果吃水果吧
0: 여기가 매우 조용한데 특히 밤에는 더 그렇다.
1: 这里很安静尤其是晚上当然这里很安静
0: 여기 엄청 조용해요. 매우 조용합니다. 尤其是晚上晚上 以前老师跟我说过这个中国的北方晚上一般早睡对所以晚上基本上比较安静街上没人对对对所以很安静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 특히 너한테는
1: 这道题不难,尤其是对你来说。哦,这道题,이
0: 문제는 不难,不难,不难, 어렵지 않습니다. 尤其是, 특히, 너에게는, 对你来说, 너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1쪽입니다. 신링지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세계막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막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을의 발라드라는 타이틀로 서정적인 가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프랑스 가수 프랑스와 펠드만의 노래로 문을 열겠습니다. 마직 블루바드, 마법의 거리.

9월 13일 일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프랑수아 펠드만의 1991년 샹송 마직 블루바드, 마법의 거리였습니다. 극장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의 애환을 담은 노래인데요. 같은 영화를 100번도 넘게 보고 가끔은 화면 속 주인공 배우 잉그리드 버그먼이 되기도 하지만 오가는 사람 그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화면에 팽, 끝이라는 자막이 뜨면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세음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멜랑콜리안 샹송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계열의 1987년 히트곡 에비드멍 분명히인데요. 프랑스 계열의 남편 미셸 베르제의 곡이고요. 아프리카에서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이자 절친 다니엘 발라부안을 추모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줄리안 클레르의 2000년 곡 시제텔 내가 그녀라면입니다. 프랑스의 모델 출신의 가수이자 전 영부인이기도 했던 갤라 브루니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두 곡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계열의 에비드멍, 분명히. 이어진 곡 줄리안 클레르의 시제델, 내가 그녀라면이었습니다.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브라질로 갑니다.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가수들이죠. 그래서 위대한 해석자라는 표현이 따라다니는 두 가수의 노래 각각 준비했습니다. 먼저 엘리세지나의 1972년 목소리로 아트라스타 보르타, 문 뒤에서 골랐는데요. 쉬쿠바르키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한 여자의 절망적인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어진 노래는 가오코스타의 1987년 노래 우벤뚜, 바람인데요. 싱어송라이터 자반이 가오코스타를 위해 작곡하고 헌정한 노래라고 하네요. 이 노래 작사는 또 브라질 유명 작사가 호나우두 바스토스가 했습니다. 부드러운 미풍이 느껴지는 가오코스타의 놀라운 퍼포먼스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라질 여가수들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엘리세지나의 아트라스타 포르타, 문 뒤에서. 이어진 곡 가우코스타의 우벤뚜, 바람이었습니다. 세움의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그리스로 떠납니다. 신비로운 목소리의 두 가수의 노래인데요. 지난번 오디세이, 세음행 사운드트랙 시간에도 만났던 가수들 사비나 야나뚜와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또 다른 노래입니다. 사연이 있는 듯한 목소리라서 신화와 전설에도 잘 어울리지만요. 슬픔을 머금은

가나한 노래는 가을에 특히 더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명작곡가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곡 데디케이션, 헌신을 사비나 야나투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영화음악 작곡가 엘레니 카라인드로가 작곡한 또 드라고디 디슬림니스, 호수의 노래,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두 곡이었죠. 그리스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사비나 이아나또의 Dedication, 헌신이었고요. 이어진 곡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또 트라고 디티 슬림니스, 호수의 노래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프랑스어권 샹송 좀더 준비했습니다. 네곡 골랐는데요. 순서대로 아르메니아 혈통의 싱어송라이터 아람 세데피앙의 스모맹 라, 그때는 러시아계 프랑스 가수 엔조 엔조가 부서질 것 같은 여린 목소리로 부르는 니 포크트 니 프라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벨기에 가수 빅토르 라즐로의 롱 디스턴스, 로똥 아비엔, 부제가 비엔나의 가을이라는 제목의 노래네요. 그리고 아랑 슈숑의 울트라 모데른 솔리튜드, 초현대식 고독까지 프랑스어권 가을 샹송 4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세계음악여행에서 가을이면 자주 선곡하는 샹송 네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아람세데피앙의 스모맹라, 그때는 엔조 엔조의 니 포크트 니 프라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빅토르 라슬로의 Long Distance, Long Tong à Vienne, 비엔나의 가을 그리고 알랑 슈숑의 Ultra Modern Solitude, 초현대식 고독이었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이탈리아 깐소네입니다. 프랑코 시모네가 자신의 노래를 피아노 편곡으로 셀프 리메이크한 앨범 보체 피아노 수록곡인데요. 레스비로 호흡 들려드립니다.

프랑코 시모네의 레스피로 호흡이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보다 피아노와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이 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요. 이 보체 피아노 앨범 버전으로 세계음악기행 시간에는 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계음악기행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기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기행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가을 노래는 포르투갈 뮤지션 호드리고 레앙과 파두 가수 까만의 조합으로 듣는 멜랑콜리아 우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옥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이 부르는 시 만약에입니다. 자반의 1992년 발표곡인데요. 브라질에서 이 시절 1990년대에 가장 히트한 곡 중에 하나로 꼽힌다네요. 노랫말의 화자는 연인 관계에서 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예스도 노도 아닌 만약에 라고 말을 흐리는 동안 끌탕하는 쪽의 언어는 더 명료해지면서 유머도 늘어갑니다. 마지막 대목의 한탄이 이 노랫말의 백미입니다. 참고로 노랫말에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기독교의 순교 성인이고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용을 물리쳐 영웅이 되었다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Eu levo a sério, mas você desfaz. Você me diz a verse, eu nessa jogo. 왜 그래? 당신 내가 싫지 않다고. 왜 좋다고는 말 못하는 거지. 그럴 땐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잖아. 난 당신만 생각해.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나만 생각한다고? 정말? 그러면 싫다는 말을 버리면 돼. 오락가락하는 마음도 버리고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가. 결정하기 힘들다고? 좋아 아니면 싫어. 이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하지만 당신은 늘 만약에 라고만 말하지. 난 진지한데 당신은 감정을 숨기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나만 헷갈리잖아. 당신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처럼 내게 찬 물을 끼얹고 당신은 0대0을 고집하고 나는 1대1을 원하고 이게 뭐니?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따뜻한 마음을 거부해? 참네. 성 게오르기우스에게 용이라도 빌려서 당신의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하나? 당신의 본심을 알아내는 것보다 점자로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이 부르는 아일리아, 그 섬입니다. 자반의 1980년 발표곡인데요. 노래 속 화자는 어느 날 그가 느낀 빛의 아름다움, 이 매혹적인 향기에 근원을 쫓아갑니다. 바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은 소망하면서, 하지만 그 출처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고 적절히

여행이 실망하죠. 그 사람은 그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섬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랍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 이곳의 모든 것을 매혹하며 무한히 반짝이는 별똥별, 그 사랑의 향기가 대기에 번지면 나는 취하고 만다. 그 향기가 네가 아닌 바다에서 온 것이길 바랐는데, 모든 것을 물살처럼 일렁이게 만드는 빗줄기, 길 잃은 밤,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세상 모든 것에 오로지 순수한 상태, 그리고 날 혼미하게 만드는 너의 깊은 초록빛 눈동자, 그 빛이 네가 아닌 바다에서 온 것이길 바랐는데, 그건 너의 마음이 외딴 섬이어서야 그 섬은 나는 가다할 수 없는 아득히 먼 곳에 있어서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위스의 스테판 아이어가 부르는 Déjeuner en paix,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입니다. 1991년 발표곡, 노랫말은 프랑스 소설가 필립 장이 썼다네요. 걸프전이 한창이던 시절, 환란뿐인 세상을 개탄하며 썼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을 읽으며 우울해진 남자는 막 잠에서 깨어난 부인 또는 연인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죠. 그녀가 아침 식사 시간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보내고 싶다 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읽은 건지 그녀가 이 위로와 희망의 제안을 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의자에 둔 채 일어선다. 세상 어디건 끔찍한 뉴스뿐이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길 기다린다. 꺼져가는 불씨를 후후 불어 되살린다. 오늘 신문에 실린 참사에 대해선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 대한 내 생각은 내 안에 묻어버리련다. 그녀가 했던 말 때문이다. 당신만 괜찮다면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창가로 가서 하늘을 본다. 오늘은 장밋빛으로 물들지도 않았고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한다. 그녀는 내게 반문했다. 정말 모든 게 다 나쁠까? 어딘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결국 인간도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아. 지금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웃는다. 어쩌다 힐끗 쳐다볼 뿐 내 쪽은 쳐다보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라면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괜찮다면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의자에 놓인 신문을 바라본다. 세상 어디건 끔찍한 뉴스뿐이다.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연다. 오늘 눈이 올 것 같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기를 만들까?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민 비올레가 부르는 Le Cerf-Volant, 종이 연입니다. 그의 2001년 데뷔 앨범 Rose Kennedy 수록곡인데요. 지나간 세월을 헤아리는 화자는 이쯤 많은 기억을 떠올리죠. 숲속 연못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지금의 연인을 만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수많은 연들을 봅니다. 그 행복한 순간을 오래전 이즈음에 이미 누렸던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낭독하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언젠가부터 지나가는 시간을 헤아리게 되었다. 연못의 물결이 원을 그리며 가장자리에 이르는 동안 침엽수림 위로 새벽빛이 드리워지는 광경을 응시한다. 태양은 어김없이 돌아와 비출 것이다. 어둠의 세월에도 광기의 시절에도 영광의 시간에도 시냇가에 놓인 벤치에 가 앉아야겠다. 당신이 오면 함께 배를 탈 것이다. 공원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서로의 목에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런 우리 주위를 맴돌듯 종이 연들이 허공을 미끄러져 날겠지. 한가로이 산책하는 몇몇 연인들, 부드러운 바람, 점점이 꽂힌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홍콩의 진해안이 부르는 치우서 가을빛입니다. 1980년대 홍콩 칸토팝을 대표하는 가수 진해안이 1988년 발표한 히트곡인데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옛사랑의 기억에 아파하는 마음을 잔잔한 발라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이 거리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평생을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사랑은 변했어도 여전히 그가 돌아오길 바란다. 함께 나눴던 다정한 말, 함께 걷다 몰래 입 맞추던 순간. 가을빛은 짙어가고 오늘 나의 그림자에게 묻는다. 이렇게 아프도록 그리운데 도저히 잊지 못하겠느냐고. 시간은 끝없이 반복되는데 한결같은 나의 마음은 지칠 줄을 모른다. 다시 찾아온 가을밤은 작년의 기억에 가닿는다. 따뜻하고도 차가운 계절이었다. 이토록 오래 너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 밤 유난히 어두운 가로등을 보며 더는 기다리지 말자고 다짐하는 가운데 슬픔이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0: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싱가포르의 Sun Yan Zi가 부르는 Cloudy Day입니다. 소년자라고도 불리죠. 스테파니 선이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아시아의 스타죠. 그의 2000년 데뷔 앨범 얀지 싱글이자 만도팝으로 대만에서 40만 장 가까이 팔렸다고 하네요. 제목 클라우디 데이는 화자가 어릴 적에요 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의 제목이라는데, 어른이 된 후에 먹구름 잔뜩 낀 하늘처럼 우울한 사랑을 하면서 옛날을 슬프게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1: 我爱上让我奋不顾身的一个人，我以为这就是我所追求的世界。
0: 어린 시절에 난 시끄럽고 제멋대로였다. 할머니는 그런 날 달랠 셈으로 노래를 불러주셨지. 그 여름 오후 할머니의 노래는 날 포근히 안아주었는데, 그 중에 한 노래의 가사가 기억이 나네.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구름 낀 하늘색이 칙칙해요. 어느덧 난 자라서 내 인생을 찾아 나섰어. 새로운 노래, 새로운 생각이 날 채웠지만 충동에 휩싸여 주체 못하던 그 시절에 나는 오래전 좋아했던 노래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어.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구름 낀 하늘색이 칙칙해요. 어느덧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지. 내가 애타게 기다렸던 세상이 마침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앞으로만 내달리는 내게 돌아온 건 오해와 기만뿐이었어. 어른의 세상 뒤에는 늘 아픔만 있는 걸까? 사소하고 단순하지만 행복했던 옛날이 그리워. 사랑은 사람을 울게 만든다. 사랑은 사람을 결핍으로 시들게 한다. 하늘은 넓지만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웨덴의 무케스퍼스 오케스테르가 부르는 Et fullkomligt kaos, 완벽한 엉망진창입니다. 스웨덴 밴드 무케스퍼스 오케스테르의 2001년 발표곡인데요. 화자는 자신의 삶이 완벽한 엉망진창이라고 말하죠. 조목조목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늘어놓죠. 하지만 그 지경 속에서도 새근새근 잘 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초조하고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해지지 말자. 스스로 다독입니다.

하겠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나마 남은 것마저 무너지고 있다. 까마귀들만 신이 나서 우리의 불운으로 잔치상을 차린다. 우리가 분수도 모르고 섣불리 달려든 탓이다. 마룻바닥은 삐걱거리고 지붕에선 물이 샌다. 이런 지경이니 버티는 게 신기하다. 우리 대문에는 그 흔한 금색 장식 하나 없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물론 우린 그게 뭐건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의 궁전은 완벽한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배들로 빽빽하고 방마다 저들만 아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뭐?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시간과 돈을 들여 저들의 집을 공들여 꾸민다. 그들의 최신식 주방에서는 표백제 냄새가 난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질릴 만큼 세련되고 근사한 방식 말이지. 우리의 궁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말이지. 우리의 어린 딸은 잘 자고 잘 크고 있다. 그래, 여기서 뭘 더 바라냐. 우리의 궁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지만 말이지.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독일의 라인하르트 메이가 부르는 In Meinem Garten, 나의 정원에서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의 한 명이죠. 정련된 포크스타일과 독일어 노랫말 그리고 철학적인 메시지로 유명한 아티스트. 1970년에 발표한 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한 외톨이가 사랑을 만나 세상과 화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화사가 되고 만단 이야기, 동화처럼 들려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Und sie nahm Platz in meinem Leben, Platz in meinem engen Leben. 나의 정원에, 나의 정원에 파란색 참 제비꽃갈 꽃이 피었다. 내 정원에 무성한 잡초 사이에서, 내 정원에 깨진 돌조각들 사이에서 다른 꽃들은 시들어가는데, 나의 지붕 위에, 나의 지붕 위에 갈가마귀 한 마리가 둥지를 틀었다. 나의 낡은 지붕 밑에, 나의 무너져 내리는 지붕 밑에 대들보 사이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나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길을 잘못 든 그녀가 나의 인생에 들어왔다. 나의 인생에 그녀가 자리를 잡았다. 내 비좁은 삶의 한자리를 차지한 그녀가 날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아량을, 나의 영혼을 그녀에게 주었다. 하느님의 용서를 구한다. 더 이상 내줄 것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길. 나의 정원에서, 나의 정원에서 피어난 참제비꽃갈 꽃에 물을 주었다. 나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았다. 갈키로 열심히 흙을 일구었다. 하지만 꽃은 분노로 시들어버렸다. 나의 지붕 위에 둥지를 튼 갈가마귀를 위해서 나는 기왓장을 한 장 한 장 놓았다. 지붕의 구멍마다 기왓장을 덮었다. 하지만 지붕 아래 둥지로 갈가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갈가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K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日本語 쇼타 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海を見たり買い物をしたりしました.
0: 바다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하거나 뭐뭐하거나 하다라는 동작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타리, 타리, 스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모이다, 쌓이다.
1: 다마르, 다마르.
0: 다마르, 1그룹 동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1: 스트레스가 다마르. 스트레스가 다마르.
0: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바다라도 보러 갈까요? 다음 단어, 바다입니다.
1: 음이, 음이.
0: 음이, 바다인데요. 바다 하면 또 산이 떠올라요.
1: 야마, 야마.
0: 들은요?
1: 노하라, 노하라.
0: 강도 좋아요.
1: 가와, 가와.
0: 이렇게 바다는 음이, 산은 야마, 들은 노하라, 강은 가와인데요. 모두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일본어로요?
1: 시젠, 시젠.
0: 다음 단어 볼게요. 시장.
1: 이치바, 이치바.
0: 이치바, 시장인데요. 한자로 시장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한자어는요. 지금처럼 이치바로도 읽히고요. 음으로 읽어서 시조라고 읽히기도 해요. 선생님, 이치바, 시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하이, 상품이나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은 이치바, 추상적인 경제적 시장이나 개념은 시조라고 합니다.
0: 그럼 주식시장은요?
1: 가부시키시조.
0: 여러분, 이해되셨죠? 다음 단어 볼게요. 첫째 날.
1: 이치니치메. 이치니치메.
0: 이치니치라고 하면 보통 하루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메는요. 순서를 나타낼 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치니치메라고 하면 하루째. 일상생활에서는 첫째 날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둘째 딸은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1: 니반메노 무스메.
0: 니반메노 무스메라고 하면 돼요. 니방이라고 하면 2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메니까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니반메라고 하면은 두 번째. 무스메는 딸이에요. 연결해서 니반메노 무스메라고 하면 직역하면 두 번째 딸이지만 둘째 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단어 볼게요. 그치다, 멈추다.
1: 야무, 야무.
0: 야무, 1그룹 동사인데요. 비가 그치다.
1: 아메가 야무.
0: 아메가 야무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햇살, 햇볕.
1: 히자시, 히자시.
0: 히자시, 햇살, 햇볕입니다.

0: 강하다, 세다.
1: 強い, 強い.
0: 強い, 이 형용사인데요. 그럼 약하다는요?
1: 弱い, 弱い.
0: 弱い,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입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타다, 그을리다.
1: 焼ける, 焼ける.
0: 햇볕에 타다.
1: 히니 야케르, 히니 야케르.
0: 그런데 이 야케르는요, 타다, 그을리다 외에도 구워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꽁치가 맛있게 구워지다.
1: 산마가 오이시크 야케르,
0: 산마가 오이시크 야케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타리, 타리, 스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타리는 뭐뭐 하거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리, 타리라고 하면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라는 뜻이 되겠죠. 타리, 타리, 스르라는 형태로 여러 동작이나 상태를 열거해서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타리, 타리, 여러분 이 타는요? 그렇죠.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위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타리, 타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쉬다.
1: 야스무, 야스무.
0: 타리 연결해 볼게요. 쉬거나.
1: 야슨다리, 야슨다리.
0: 야슨다리, 쉬거나 라는 뜻이에요. 야스무 1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는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발음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 대신 다를 쓰죠. 야슨다 뒤에 리까지 연결되어 야슨다리. 이번에는 3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까요? 테니스를 치다.
1: 테니스를, 테니스를.
0: 타리 연결해 볼게요. 테니스를 치거나
1: 테니스를 치다리, 테니스를 치다리.
0: 테니스를 치다리, 테니스를 치거나 라는 뜻이에요. 테니스를 스르, 스르에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시다 뒤에 리까지 붙입니다. 시다리, 하거나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피곤할 때는 집에서 느긋하게 쉬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해요.
1: 疲れた時は 家でゆっくり休んだり 好きな映画を見たりします. 疲れた時は 家でゆっくり休んだり 好きな映画を見たりします.
0: 疲れた時は 피곤할 때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疲れる 이 그룹 동사네요.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疲れた時は 피곤할 때는. 그런데 선생님, 疲れた時 이렇게 타를 썼는데 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피곤했을 때는이 아니라 피곤할 때는이에요?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타라고 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완료의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스카레타 도기와 에서요. 이 타는 완료 그리고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대 집에서 유끄리 야스은다리 유끄리 야스무 느긋하게 쉬다, 쉬거나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싶어요. 탈이 연결하면 됩니다. 야스무가 야슨 나리가 됐어요. 그 다음 스키나 에가오 미따리 시마스,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해요 라는 뜻인데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다, 스키나 에가오 미르, 그런데 뭐뭐 하거나 탈이 연결합니다. 미르 이 그룹 동사죠. 이 그룹 동사에 탈이 연결하고 싶어요. 타형에 연결해야 하니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르가 미따리가 되었어요. 뒤에 보통 스르랑 연결되기 때문에 미따리 시마스, 보거나 해요 라는 문장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테니스를 치거나 조깅을 해요.
1: 스트레스가 たまった時は 테니스를 したり 조깅을 したり します. 스트레스가 たまった時は 테니스를 したり 조깅을 したりします.
0: 스트레스가 たまった時は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스트레스가 たまる 스트레스가 쌓이다 여기에 타 연결하고 싶어요. たまる 1그룹 동사인데요. 루루 끝났기 때문에 초금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たまった時は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낮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 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한번 해봐. 좋아하면 한번 해봐.
1: 喜欢就试试吧.
0: 제가 지금 완전 의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들다가 그냥 시환으로 하셔도 됩니다.
1: 是的.
0: 네, 시환就试试吧.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야 됩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하나, 둘, 셋.
1: 今天中午要吃什么?
0: 要, 하려 하다를 꼭 집어넣으면 더 중국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없어도 알아듣지만 말이죠. 지금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너희들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1: 你们认识多久了?를
0: 정확히 문장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알다, 인식하다. 들어볼까요?
1: 认识.
0: 자, 알 발음 어려우시죠? 런시, 런시. 물론 알아듣잖아요, 선생님.
1: 是다.
0: 알 발음 약간 으르르 혀를 뒤로 보내면서 런시.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인식이라는 한자인데 이게 선생님, 사람이나 어떤 길, 글자를 알다 할 때 알다래요. 그죠?
1: 맞죠.
0: 이게 보통 근데 우리가 알다를 知道 이것도 있잖아요.
1: 不一样.
0: 아, 달라요. 그죠? 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아? 알지. 이럴 때는 뭘까요?
1: 知道.
0: 네, 서로 약간 알만한 사이일 때 물어볼 때는 认识를 쓰는 거고, 그죠? 네,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 몰라, 100%. 뭔가 유명 인사를 알아볼라 이럴 때는 보통 知道를 쓴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是다.
0: 그래요. 자, 여학생, 젊은 여성.
1: 女生.
0: 오, 한 번 더.
1: 女生.
0: 자, 그럼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남학생, 젊은 남자. 하나, 둘, 셋.
1: 男生.
0: 그렇죠. 男生, 女生. 좋습니다. 같은 반 학생 혹은 동창, 하구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1: 동学.
0: 요거 언급해드린 적 있는데 중국에선 교수님들이 학생을 부를 때 뭐 예를 들어 구현아 이렇게 하지 않고 제 이름이 성구현이니까 성이 중국어로 정 어떻게 부르죠?
1: 정동学.
0: 이렇게 많이 부르죠, 선생님?
1: 是的.
0: 선생님은 왕씨니까 그럼 왕동学.
1: 왕동学.
0: 네, 좋아요. 우리는 지금 저희 둘은 동学가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1: 동시.
0: 일사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동시. 좋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1: 多久?
0: 지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에 오 집어넣어서 多久? 자, 多는 여기서 많다가 아니에요. 多 뒤에 한 글자 형용사가 오면 얼마나, 얼마나로 기억하세요.
1: 是다.
0: 네, 多久. 보통은 이게 수로 뒤에, 동사 뒤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요?
1: 等多久了?
0: 네, 等多久了? 러를 쓰면은 여기서는 뭔가 상태 변화의 느낌인가요?
1: 맞아요.
0: 맞아요. 네. 아주 많다. 很多, 非常多. 물론 좋아요. 근데
1: 好多.
0: 한 번 더.

0: 好多.
1: 이 how가 때에 따라서는 매우의 뜻이 있어요.
0: 是的.
1: 여러분 피곤하다가 뭐죠?
0: 累.
1: 그럼 너무 피곤해.
0: 好累.
1: 어, 되게 배고프다. 하나, 둘, 셋.
0: 好饿.
1: 그렇죠. 년.
0: 年.
1: 3년.
0: 3년.
1: 5년.
0: 5년.
1: 아, 지금 어떤 분들 선생님처럼 안 했다. 5년. 안 돼요. 삼성이성. 아, 아. 5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다.
0: 라이.
1: 이렇게 쉬운 단어가 있나요? 자, 오늘은 근데 이런 뜻입니다. 자, 자, 자. 한잔 하시죠. 자, 자.
0: 네, 라이. 허이베이.
1: 예, 자. 잠자다 자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0: 진짜.
1: 네, 똑같은 거예요. 라이. 누구누구에게.
0: 게이.
1: 우리는 너에게라 그러죠. 중국은 에게 너예요. 너에게.
0: 게니.
1: 선생님에게.
0: 게이 老师.
1: 그렇죠. 소개하다.
0: 介绍.
1: 패턴 잡아드릴게요. 필기 준비하세요. A가 B에게 C를 소개하다. 시작. A 给 B 介绍 C. 괜찮죠?
0: 对的.
1: 보통 근데 A 给 B 介绍 C에서 A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한테 친구 소개시켜줘. 시작.
0: 给我介绍朋友.
1: 그렇죠. 나한테라 그래서 我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给我介绍朋友.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번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볼까요? 라고 할 때 看一下, 听一下. 이거죠, 선생님?
0: 没错.
1: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 셋.
0: 等一下.
1: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下보다 중요한 게 等, 看, 听 이런 수로가 중요한 거죠. 벌써 대화문 보신 거 아니죠?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팅이샤.
2: 第六课，你们认识多久了？你认识那个女生吗？认识啊，她是我同学。 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来，我给你介绍一下。你认识那个女生吗？认识啊，她是我同学。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 라이, 我给你介绍一下.
1: 네, 이쯤에서 사랑의 잔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49페이지 지금 우리 같이 할 건데요. 공부 다 하신 다음에 복습할 때는 밑에 있는 한국어 문장만 보시고 손으로 위에는 가리시고 한국어만 보시고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복습이죠, 선생님?
0: 没错.
1: 그렇습니다. 너 저 여자애 알아? 오늘 이 라디오를 안 들으셨으면 이렇게 유창하게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갑니다.
0: 你认识那个女生吗?
1: 认识. 认识 요거 쓰네요. A 认识 B A가 B를 알다 보통 사람을 너 걔 알아? 이럴 때 보통 认识를 많이 쓰는 거죠.
0: 你认识他吗?
1: 그렇죠. 예를 들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 그 진행자의 1인자 유느님이라 그러죠. 네, 너 유재석님 알아? 라고 할 때는 보통 认识를 안 쓰죠. 일반 우리 비연예인들은 알 리가 없잖아요.
0: 对,你知道他吗?
1: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좋아요. 어, 알지.
0: 认识啊.
1: 아 빼고 할까요?
0: 认识.
1: 네, 아 없어도 됩니다. 캐주얼한 말투예요. 어, 그녀는 내 동창이야.
0: 她是我同学.
1: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我同学 사이에 我的同学, 我的 뭐뭐의 어때요?
0: 没错,可以的.
1: 어, 되죠. 사람과 뭔가 직업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을 때도 더 써도 되죠?
0: 是的.
1: 나의 아버지, 我的爸爸.
0: 음흠.
1: 어, 근데 보통 안 쓰죠.
0: 我爸爸.
1: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0: 是的.
1: 궁금하실까 봐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너네들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0: 你们认识多久了?
1: 오, 多久了? 지우가 아니라 지어웨어. 러는 여기서 상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요. 러로 물어봤으니까 러로 말하죠. 아주 오래됐어.
0: 好多年了.好多年了.
1: 오, 꽤 오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1년은 아닌 거예요. 그죠?
0: 是的.
1: 어때요? 체감상 이러면 선생님 몇 년 같아요? 대충?
0: 至少有个三五年吧.
1: 아, 3에서 5년 정도의 체감이
0: 至少.
1: 느껴지는. 네,

0: 최소한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도니엘러 이렇게 하도니엘러 올리지 마시고 하도니엘러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한번 소개시켜줄게.
1: 来，我给你介绍一下。
0: 한 번 더.
1: 来，我给你介绍一下。
0: 삼성이 연달아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하지만 삼성이 세 개 이상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주어부터 삼성이 특히 있으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반삼성으로 출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워 이렇게 안 하십니다.
1: 我给你介绍一下.
0: 워, 게이니, 게이만 이성인 거예요. 당연히 니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我给你介绍.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认识那个女生吗?
3: 认识啊，她是我同学。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来，我给你介绍一下。你认识那个女生吗？
2: 认识啊。 他是我同学。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来，我给你介绍一下。
0: EBS 초급 중국어 50페이지 upper point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认识
0: 런시 아니고 런 런시. 그리고 제가 예문을 들어드린 건 보통 지금 사람을 알다 했는데 너 이 한자 아니? 어 나 이 한자 안다 한 때도 이 런시 쓰네요.
1: 맞죠.
0: 들어볼게요.
1: 我认识这个汉字.
0: 한자를 중국어로
1: 한자.
0: 한자 좋아요. 걔 길을 모르네.
1: 他不认识路.
0: 길이나 글자를 알다 모르다 할 때 知道보다는 认识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不认识 아니 불자가 이성으로 바뀌죠. 뒤에 认이 사성이니까 너 걔네들 알아?
1: 你认识他们吗?
0: 한 번 더.
1: 你认识他们吗?
0: 결국 이 认识의 사용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주술목 구조니까 편하게 뒤에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또어는 많다지만 한 글자 이름자 형용사가 오면 이렇게 얼마나로 바뀝니다. 너 얼마나 크니? 키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 키 물어볼게요.
1: 弟弟多高?
0: 얼마나 높아? 이게 직역이죠. 弟弟多高? 선생님, 그럼 건물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나 높은 거야? 多高? 됩니까?
1: 可以的.
0: 되죠?
1: 这座楼多高?
0: 这个楼, 楼가 빌딩이에요.
1: 没错.
0: L-O-U 검색해보세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인데 해볼까요?
1: 他多重?
0: 직역하면 얼마나 무겁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어저 되게 무거워요. 워한종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킬로그램 말씀하셔야죠.
1: 对了,我们还常问你多大?
0: 아, 多大? 얼마나 크니? 머리 사이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1: 年纪.
0: 年纪,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你多大?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认识, 多 뒤에 이름자 형용사 올 때 어떤 뜻인지 배워봤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51페이지 함께 하시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오가 좋다 혹은 대답할 때는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수러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으면 때로는 매우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 참 덥네.
1: 今天天气好热.
0: 선생님 알았으니까 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니죠. 날씨를 모르셨으면 외우셔야죠. 덥다, 러 아니고
1: 러.
0: 러. 오늘 알바름 많이 나오네요. 런시. 커피, 자, 카페 아니고
1: 카페.
0: 그렇죠. 카페도 아니고 다시 한번
1: 카페.
0: 커피가 꽤 비싸네.
1: 카페 好贵.
0: 꾸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꾸에이 好贵 기억하시고요. 밖이 너무 춥다야.
1: 外面好冷.
0: 저는 성조 잡아드릴게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하오이성 하올렁.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하올렁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하올렁. 남동생 키 진짜 크다.
1: 弟弟好高.
0: 그 어디에도 키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한테 까오로 쓰면은 IQ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키니까 굳이 키 뭐 身高 혹은 个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빨랐나요 여러분? 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few days.
1: 잘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죠. 지금 정확하게는 5대가 보입니다. 5개도 several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several은 3개에서 7, 8개까지도 다 several이에요. 그래서 뭐 10개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a few는 보통 2개에서 4개 이 정도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정답 C인데 several parking spots are occupied by vehicles. 몇몇 그 주차 공간이 차량들로 차지되어 있다. 원래 occupied가 자리를 차지하다. 아, 그래서 이제 occupied나 unoccupied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C가 정답입니다. A번 보면 several cars are passing through a junction. 이 junction은 교차로를 가리키는데 교차로를 지금 차들이 지나가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정지된 상태죠. 그래서 이동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passing through a junction이 틀렸어요.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B번, several road markings are being refreshed. Markings가 이게 표시선이죠. 그래서 몇몇 도로 표시선이 지금 다시 칠해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이미 선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답이고, D번은 several pieces of luggage, 몇몇 짐이 have been left in a parking lot. 주차장에 놓여 있다 그랬는데 luggage가 보이지 않아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 되죠. 1번 문제 다시 듣죠.
2: A.
3: Several cars are passing through a junction.
2: B.
3: Several road markings are being refreshed.
2: C.
3: Several parking spots are occupied by vehicles.
2: D.
3: Several pieces of luggage have been left in a parking lot.
1: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자전거를 한 여성이 붙들고 있죠. 아, 그런데요, 뭐 끌바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우리나라 자전거 타시는 분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발을 끌면서 간다 이거죠. 끌바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정답은 D인데 The woman is grasping a handle of a bicycle. 그래서 여성이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grasping, holding, gripping, grabbing 이런 단어, G-R-A-B-B-I-N-G. 하여튼 붙들다를 토익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동사들이 들리면 정답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고 D가 정답입니다. A번은 The woman is fastening a pedal onto a bicycle. 자전거를 페달에 부착하고 있다. Fastening, 조여서 부착하는 건데 그런 동작이 없죠. Fastening이 틀렸고. 그리고 B번 The woman is raising the height of a bicycle saddle. 자전거 안장의 높이를 높이고 있다. Raising, 높이고 있다. 이런 거 안 되죠. 틀렸고요. 그리고 C번, The woman is taking items out of a front basket 하면은 앞쪽 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raising이 나와서 또 생각나서 그런데요. 지난 9월 6일에 예를 들어 raising 어떤 building concerns 하면은 이게 어떤 뜻이에요? 계산 청구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표명하는 거죠. 걱정을 표명하다. 그래서 raise concerns 이럴 때 이 raise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뭡니까? express예요. express 표현하다. 어렵죠? 이 raise concerns 할 때 이 raise의 뜻은 express다. 이 파트 7의 독해 동의어로 어렵게 출제됐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들어 올리는 겁니다. B번. 근데 이게 문제를 제기하다, 걱정을 표명하다, 표현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공부를 그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해나가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뭐 시험 500번 봤는데 왜 또 보냐? 봐도 봐도 새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잘 가르쳐요. 이저 가르치는 게 이 정도 봤으면 됐어요. 하고 딱 끝나면 잘 가르칠 것 같죠. 잘 못 가르쳐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꾸준히 봐야 되고 기왕 하는 것도 저랑 함께 공부해서 좋은 성과가 나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다시 듣죠.
2: A.
4: The woman is fastening a pedal onto a bicycle.
2: B.
4: The woman is raising the height of a bicycle saddle.
2: C.
4: The woman is taking items out of a front basket.
2: D.
4: The woman is grasping a handle of a bicycle.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2 할 차례인데요. 이 7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같이 보죠. Why didn't you take any personal leave this quarter? 너 왜 이번 분기에 개인 휴가를 안 갔니? Leave가 휴가라는 뜻이 있어요. 알았죠? 명사로 leave, 떠나는 게 휴가예요. 여기 직장에서 일하다 떠나서 놀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eave가 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휴가 안 썼어요? 그랬더니 정답이 C번. Because I've been busy renovating my kitchen. 제가 그 주방 레노베이션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휴가 못 갔어요. Y에 대해서 because는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 이렇게 책에 썼죠. 이 공식이 언제 깨졌습니까? 마음 아파라. 8월 30일에 토익 시험에 Why because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오다가 지금 거의 뭐 100번째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월 30일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그냥 이유만 딱 나온 게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저도 계속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저 거짓말하게 돼요. 여러분한테 Why because 또 나왔죠? 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 8월 30일 비교적 최근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서 보시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C가 답이고 A번 I will check whether that appointment is available. 그 약속 예약이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 약속의 appointment인데 지금 이제 휴가 가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랑 그 시간 약속은 다르죠. 그래서 이 appointment와 leave는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아요. 오답. 그리고 B번, it's just a brief product demonstration. 간단한 짧은 그런 제품 시연이었다 이랬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C가 정답이 됩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hy didn't you take any personal leave this quarter?
2: A. I'll check whether that appointment is available.
3: B.
2: It's just a brief product demonstration.
3: C.
2: Because I've been busy renovating my kitchen.
0: 8번. Our department will tour the newly opened warehouse in Bristol. 우리 부서가 브리스톨에 새로 문을 연 그 창고를 방문해서 관람을 할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제 견학을 갈 거예요. 이랬더니 C가 정답인데 I'm sure you will find the facility impressive. 저는 그 시설이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걸 당신이 발견하리라 확신합니다. 여기서 the facility가 본문에 아까 나왔던 문장에서 warehouse죠. 이렇게 paraphrasing, 바꿔 써서 정답. 거기 가면 아마 감동받을 걸, 거기 시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답이고요. A번 보면 The instructions for assembling the packaging equipment 하면은 포장 장비의 어떤 그 조립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 설명 뭐 그랬는데 상관없고요. B번 Since I already took it back to my apartment. 내가 이미 그것을 제 아파트로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이때 그 since는 because의 뜻인데 이게 뭐 why에 대한 뭐 대답으로는 될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평서문이죠. 이 평서문에 대해서 C가 정답이 되는 경우입니다. B는 어느 때 대답이 될까요? 아래 다 나와요. Why isn't the sample here? 왜 그 샘플이 여기 없는 거예요? 제가 가져갔으니까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키포인트 아래에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도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1: Our department will tour the newly opened warehouse in Bristol.
3: A.
1: The instructions for assembling the packaging equipment.
3: B.
1: Since I already took it back to my apartment.
3: C.
1: I'm sure you'll find the facility impressive.
0: 9번입니다. The whole executive group, 전체 임원진이 should participate in the communication seminar. 그 커뮤니케이션 세미나에 참석해야 돼요. In December. 9월에 세미나 모두 참석

0: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번 보세요. Our largest supplier is coming that same week. 우리 최대 공급업체가 같은 주에 방문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 세미나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비예요. 시험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너희 다음 주에 모두 회의 참석해야 돼. 그랬더니 중요한 고객이 그날 오는데요. 뭐 이러면은 이제 거절의 대답이죠. 아, 그게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도 비가 이제 그런 취지로 정답이고요. A번, her opening remarks were excellent. 그녀의 개회사가 훌륭했다. 아무 상관 없고요. 그리고 C번, techniques for managing remote teams에서 원격 근무 팀을 관리하는 기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9번은 B번이죠. 함께 들어볼까요?
1: The whole executive group should participate in the communications seminar in September.
2: A.
3: Her opening remarks were excellent.
2: B.
3: Our largest supplier is coming that same week.
2: C.
3: Techniques for managing remote teams.
0: 10번입니다. Which company handles the bookkeeping for your cafe? 당신 그 카페에 회계 관리를 누가 담당해요? 어느 회사가 담당하죠? 이랬더니 A번 아주 시원한 답이죠. My cousin is a certified accountant. 제 사촌이 공인회계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담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CPA라고 하죠. 공인회계사. Public, 이게 Certified Public Accountant죠. 이 Certified 먼저 나오고 Public Accounta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 공인회계사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A번. B번은 No, I won't have time. 전 시간이 없어요. To stop by the credit union. 신용조합에 들를 시간이 없어요. Drop by, stop by, come by, visit. 이게 방문하다, 들르다라는 표현인 것도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오답. 그리고 I carry two debit cards. 저는 직불카드 두 장이 있어요. 두 장을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A번. 10번 문제 다시 듣죠.
4: Which company handles the bookkeeping for your cafe?
2: A.
1: My cousin is a certified accountant.
2: B.
1: No, I won't have time to stop by the credit union.
2: C.
1: I carry two debit cards.
0: 지난번에 그 풍문고에서 시험 보던데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선생님 기 좀 받겠습니다.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그래서 세 분이랑 같이 찍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중에 후기하고 나서 자전거를 탔는데 참 무서운 게 또 제가 너튜브 하잖아요. 근데 거의 댓글로 자전거 타는 거 제가 봤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행실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Want to planning to add more cabinets to your studio? 해서 작업실에 캐비넷을 더 설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너 저 캐비넷 더 추가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랬을 때 정답이 C인데요. It's been a hectic few days. 정말 며칠 동안 너무 바빴어요. Hectic의 동그라미. 헥틱이 시험에 나올까요?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도 파트 2에 들려요. 그리고 아래 보너스 보세요. Hectic, busy, problem, delay, postpone, on vacation 이런 거 들리면 뭐 바빴어요, 휴가 중이었어요, 지연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게 답으로 잘 나오죠, 그죠? 그걸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C가 답이고 A번은 We had a pleasant tour of the gallery 하면 그 갤러리 투어를 아주 즐겁게 했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없고 B번 A copy of each manual 각 설명서 한부 한부가 다 카피예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또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각각 질문이 궁금하시죠? 우리 교재 다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래 키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시 듣죠.
3: Weren't you planning to add more cabinets to your studio?
2: A.
4: We had a pleasant tour of the gallery.
2: B.
4: A copy of each manual.
2: C.
4: It's been a hectic few days.
0: Hectic, busy, problem, delay, postpone, on vacation 이런 게 들리면 파트 2에서 정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and happy Monday.
1: Yes.
0: Yes.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74 보시면 젊은 세대의 여행 계획을 바꾸는 향수 열풍이라는 oh. 제목의 뉴스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네. 너무나 fancy하고 uh-huh. 뭔가 희한한 데 있잖아요. Uh-huh. 특이한 데를 가는 것보다 예전에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uh-huh. 그런 곳을 가는 게 좀 유행이래요.
0: Oh.
1: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내용에도 좀 나오긴 할 텐데요. 뭐
0: yeah.
1: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그런 놀이동산들이 많거든요.
0: Mm-hmm.
1: 그런데 물론 이제 막 최신식의 롤러코스터스 mm-hmm.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지겨운 거예요.
0: Oh.
1: 그래서 그것도 예전 스타일의
0: oh.
1: 뭐 롤러코스터를 타본다든가
0: yeah.
1: 뭐 그런 것이 좀 유행이라고 합니다.
0: Oh, I guess people are really like wanting to remember
1: yes.
0: like the old days,
1: yes.
0: right?
1: Without our smartphones, right?
0: Yeah. Oh, very interesting. Okay. Here is nostalgia is shaping travel plans for younger generations.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A new survey says nostalgia is shaping travel plans for younger generations. Places like Anaheim, California, home to Disneyland, are especially getting attention. I just want to feel like a kid again, a 40-year-old Californian says. Gen Z is looking back to around 2012, while millennials are chasing the mid-2000s vibe. I miss the good old days when things were just simpler.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수가 젊은 세대의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 같은 곳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40세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그냥 다시 어린 아이가 된 기분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Z세대는 2012년 무렵을 회상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2000년대 중반의 분위기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저 더 단순했던 그 시절이 좋았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0: Oh, very interesting.
1: 네, 요즘엔 진짜 뭔가 좀 simpler 하고 이런 것들을 더 찾는 것 같아요.
0: Yeah, but I think I can see that in many different things. Like for example, people are like editing their photos
1: right.
0: kind of like vintage style,
1: yeah.
0: right? And I see a lot of like older cameras that
1: uh-huh.
0: that you know, younger kids are
1: right,
0: buying.
1: Right.
0: Yeah.
1: 희한하죠, 그렇죠?
0: Yeah.
1: 뭔가 더 그 최신식의 무슨 cutting edge technology를 uh-huh. 써서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간다.
0: 와우.
1: Wow. 오케이. 자, 여기 있는 문장들 우리 당연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디즈니랜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 같은 곳이 특히 주목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Uh-huh.
1: 자, 뭐가 있는 어떤 곳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명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뭔가
0: 네.
1: 영어 스타일 뭔가 있을까요?
0: 영어로는 home to 명사.
1: 음?

0: home to something.
1: 사실은 home이라고 하면 집 혹은 뭐 고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쓰는 것이 아니라 home to 무엇 하게 되면 그것의 대표적인 근거지를 얘기하는 그냥 뭐가 있는 곳. 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0: For 그렇죠? example, like EBS is home to Mayu.
1: 그게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이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산에 EBS 본사가 있기 때문에.
0: Yes, but a more accurate sentence would be something like 일산 is home to EBS.
1: Right.
0: Although you are at EBS quite often.
1: 아 그렇습니다. Yeah. 거의 살아요.
0: 네 맞아요. 네.
1: Okay. 자 그래서 여기서 home은 대표적인 근거지를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보고요.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많은 숨어있는 보석들이 있어.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오케이, 자, 서울은 근거지야.
0: Seoul is home.
1: 많은 숨어있는 보석들에게.
0: To many hidden gems. Seoul is home to many hidden gems.
1: 네. 샘, hidden gems 같은 경우에 무조건 무슨 뭐 cafes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할까요?
0: No, no, it can mean many different things.
1: 뭔가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좋은 그런 핫스팟 같은 데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0: Of course.
1: Okay. Yeah.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난 많은 출판사들이 있는 파주를 방문했어. 자, 나는 파주를 방문했다.
0: I visited 파주.
1: 많은 출판사들에게 근거지인.
0: Home to many publishing companies. Mm-hmm. I visited 파주. Home to many publishing companies.
1: 네. 자, 세 번째 예문은요. 마유 카페에게 이 작은 동네는 근거지이다. 한마디로 마유 카페가 이 작은 동네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작은 동네는 근거지이다.
0: This small town is home.
1: 마유 카페에게
0: to Mayu Cafe. This small town is home to Mayu Cafe.
1: 네. 그래서 사람한테만 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게들, 상점들에게도 홈이 있다. 회사마저도.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home to 명사, 명사가 있는 곳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자,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향수.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죠?
0: 네. Nostalgia. Nostalgia. 이거는 눈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1: 네.
0: 스펠링은 N-O-S-T-A-L-G-I-A. 발음은 다시 한번 Nostalgia.
1: 아, 첫 번째 A의 액센트가 좀 가면서 Nostalgia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네. 느낌 이런 것을 부를 수가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뭐 향수병이 있다라고 할 때는 I feel nostalgic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1: Nostalgic이라는 형용사랑 feel 섞어서 쓰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요즘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자, 세대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Generation.
1: Generation.
0: Generation.
1: Right? 이걸 줄여서 이제 젠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영어에서도 혹시 젠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0: 그냥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줄일 수는 없는데 뭐 다른 거랑 붙일 때
1: okay.
0: 뭐 Gen Z, Gen Y. What else is there?
1: Gen Y. 애매하긴 한데.
0: Oh, is there no Gen Y?
1: 아, 있어요.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Gen Alpha. I think my son is Gen Alpha.
1: 맞아요. 완전 최근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Gen Alpha가 되는 거죠.
0: Yes.
1: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캘리포니아 주민을 뭐라고 부르면 편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0: 아, Californian. 우리가 한국 사람은 Korean라고 하잖아요.
1: Right, right.
0: 비슷하게 Californian.
1: Californian.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좀 그 주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서울도 요즘에는요. Seouler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0: 진짜요?
1: 맞아요.
0: I've heard of Seoul Light.
1: Seoul Light. 그것도 괜찮은데요.
0: 네네네. 뉴욕 같은 경우는 New Yorker라고
1: right,
0: 하죠.
1: Yorker, right.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0: Yeah.
1: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도시를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은요. 우리 Z 세대라고 하죠?
0: 네, Gen Z.
1: 아, 이제 나오네요.
0: 네, 연결하면서 발음하는 게 좋아요.
1: Alright, Gen Z.
0: Gen Z.
1: 자, 다음은요. 밀레니얼을 뭐라고 할까요?
0: 네, 밀레니얼. 이거는 강세에 신경 써주세요. 레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밀레니얼.
1: Right. 밀레니얼. Gen Z보다 하나 앞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Oh yes. Right? Am I a millennial? Oh yes, I'm a millennial.
1: Yeah, you are.
0: Yes.
1: 자 마지막으로 뭔가를 줬다, 추구하다라고 할 때요.
0: 아, chase. Chase.
1: Chase. 이거는 noun도 될 수가 있을까요?
0: Oh yeah. Like a police car chase.
1: Highway chase. Yeah. Okay. So 뭔가를 진짜 physically 쫓아서 가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뭔가를 pursue한다는 느낌?
0: Yeah.
1: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0: Yes. Right. When we talk about dating too, sometimes we say like, oh, she likes or he likes the chase.
1: 아, chasing game 하는 거 좋아한다.
0: Yeah, yeah, yeah.
1: 뭔가 쫓고 쫓기고
0: yeah, yeah.
1: 밀당 같은 느낌?
0: Yes.
1: Okay. Right. 핵심 단어 가볍게 짚어봤으니까 주요 표현 가볼게요.
0: Okay, here we go. 네,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관심을 혹은 주목을 받다.
0: Get attention. Get attention.
1: 네, 이 get 한다라고 하는 거가 당연히 우리 뭐 요즘에 우리는 뭘 get 했어 많이 쓰잖아요.
0: Mm-hmm.
1: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정직하게 attention이 나왔습니다. Right? So attention을 받는 거, 주목을 받는 거, 뭔가를 끈다라고 해가지고 get 대신에 다른 것도 또 쓰기도 하죠. 그렇죠?
0: Yeah, you can say attract attention or draw attention.
1: 아, 당긴다
0: 네.
1: 라는 식으로.
0: 근데 이거 세 개 중에서는 get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빈도 자체가요. 네.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유 카페는 맛있는 빙수로 관심을 얻고 있어.
0: 오.
1: 네, 진짜 하나 차리고 싶은가 봐요.
0: 그러게, 네. 얼른 빙수 카페. 근데 이제 여름이 끝났잖아요.
1: 아, 그래도 더운 데서 하면 되죠.
0: 아, 다시 내년 생각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마유 카페는 관심을 얻고 있어.
0: Mayu Cafe is getting attention.
1: 그것의 맛있는 빙수로.
0: With its delicious 빙수. Mayu Cafe is getting attention with its delicious 빙수.
1: 네. 두 번째는요. 세리나의 새 책은 아주 도움되는 내용으로 관심을 얻었어. 자, 세리나의 새 책은 관심을 얻었어.
0: Serena's new book got attention.
1: 그것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0: With its useful content. Serena's new book got attention with its useful content.
1: 네. 여러분들 그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책이 있습니다. 저 너무 반했어요.
0: 제 책 제목 아세요?
1: 아, 그럼요. 이제 함부로 얘기 안 할 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딱 세리나 황 저자 딱 치면 나오니까요.
0: 알겠습니다.
1: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뭔가가 된 기분이다. 명사가 된 기분이다.
0: Feel like 명사.
1: Mm-hmm.
0: Feel like 명사.
1: 아, 이 표현이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0: Mm-hmm.
1: 왜냐하면 feel like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mm-hmm. 그 사람이 된 기분이 막 든다라고
0: yeah.
1: 할 수 있는데 음식이 나올 때도 가끔 있잖아요.
0: Oh.
1: 그럴 때는 그 음식이 된 기분이다. 이게
0: yeah.
1: 아니라 뭔가 그게 약간 좀 당기는 느낌?
0: 맞아요.
1: Right?
0: 네.
1: So I feel like 뭐 예를 들어서 뭐 빙수라고 했다. 그럼 내가 빙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리나는 다시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 세리나는 기분이었어.
0: Serena felt
1: 아이 같은 다시
0: like a kid again. Serena felt like a kid again.
1: 뭐 어떤 놀이동산을 간 거죠.
0: 네.
1: 근데 본인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을 때 feel like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명사 딱 넣어주고요.
0: 네.
1: 자, 두 번째는요. 와, 난 영화 스타가 된 기분이야. 난 기분이야.
0: I feel
1: 영화 스타 같은
0: like a movie star. Oh, I feel like a movie star.
1: But you are.
0: Oh, wait a minute. Yes, you're right. I'm already a movie star.
1: 자, 지금 듣고 계신 이분은 세봉이라고 이지 라이딩에 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0: Yes.
1: 굉장히 영화 주인공에 가깝죠?
0: 맞아요.
1: So I feel like a movie star. 이게 된 기분이야.
0: 네.
1: 그래서. Okay, 주요 표현 세 번째는요. 좋았던 시절.
0: 오.
1: 아, 우리 그런 거 생각하잖아. 아, 참 그때 좋았지.
0: 맞아요.
1: 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0: 영어로는 The good old days.
1: The good old days. The good old days.
0: 이거는 진짜 덩어리로 네. 사용하시면 좋아요.
1: 이건 하나도 바뀌지 않죠.
0: Yeah.
1: 정말 이 단어들 자체가.
0: 맞아요.
1: 그리고 이것만 써서 진짜 감탄사처럼 많이 쓰잖아요.
0: Yeah.
1: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면서.
0: The good old days.
1: 아, the good old days. 이러면서.
0: 아, 이것까지 넣으셔야 돼요.
1: 아. 자, 한번 그리워하면서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0: Okay.
1: 아, 난 있잖아. 그 지금은 우리가 어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자를 하나 먹어도 되게 작잖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왜 손이 작고 과자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자를 만져보면서 야, 과자들이 정말 더 크게 느껴졌던 참 좋았던 시절 그게 그리워. 자, 난 그리워.
0: I miss
1: 그 좋은 오래된 날들이
0: The good old days
1: 과자들이 더 크게 느껴진
0: When snacks felt bigger I miss the good old days when snacks felt bigger
1: 마유다운 예문 아닙니까?
0: 그러네요.
1: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와, 우리 매일 막 놀고 했었잖아. 그랬던 좋았던 시절이 참 그립다. 자, 난 그리워.
0: I miss
1: 그 좋은 오래된 날들이
0: The good old days
1: 우리가 매일 놀곤 했던
0: When we used to hang out every day I miss the good old days when we used to hang out every day
1: 네. 자,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렛츠 스타트 라이팅.
1: 알라이트,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수가 젊은 세대의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설문조사는 말합니다.
0: A new survey says
1: 향수가 여행 계획들을 모양짓고 있다고
0: Nostalgia is shaping travel plans
1: 더 젊은 세대들을 위해
0: For younger generations A new survey says nostalgia is shaping travel plans for younger generations
1: 네.
0: What does shaping mean here?
1: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Mm-hmm.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뭔가 반죽하듯이 만들어내고 있는
0: 맞아요.
1: 거니까 내가 영향을 딱 미쳐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0: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죠.
1: Yeah.
0: 네.
1: 자, 두 번째는요. 디즈니랜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 같은 곳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Anaheim, California 같은 장소들
0: Places like Anaheim, California
1: 디즈니랜드에게 근거지인
0: Home to Disneyland
1: 특히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0: Are especially getting attention. Places like Anaheim, California, home to Disneyland are especially getting attention.
1: 네. 한 40세 캘리포니아 주민은 그냥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전 그냥 느끼고 싶어요.
0: I just want to feel
1: 다시 아이같이
0: like a kid again.
1: 40세인 캘리포니아 주민은 말합니다.
0: A 40-year-old Californian says
1: 네.
0: I just want to feel like a kid again. A 40-year-old Californian says
1: Alright. Z세대는 2012년 무렵을 회상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2000년대 중반의 분위기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Z세대는 뒤를 보고 있습니다.
0: Gen Z is looking back
1: 2012년 정도로
0: to around 2012
1: 밀레니얼들은 2000년대 중반의 분위기를 좇는 와중에
0: While millennials are chasing The mid-2000s vibe. Gen Z is looking back to around 2012 while millennials are chasing the mid-2000s vibe.
1: 네, 모든 게 그저 더 단순했던 그 시절이 좋았죠. 전 그 좋은 오래된 날들이 그리워요.
0: I miss the good old days.
1: 이것저것들이 그냥 더 단순했던
0: When things were just simpler. I miss the good old days when things were just simpler. Let's take a listen.
2: A new survey says nostalgia is shaping travel plans for younger generations. Places like Anaheim, California, home to Disneyland, are especially getting attention. I just want to feel like a kid again, a 40-year-old Californian says. Gen Z is looking back to around 2012, while millennials are chasing the mid-2000s vibe. I miss the good old days when things were just simpler.
1: 향수
0: Nostalgia
1: Z세대
0: Gen Z
1: 좋다, 추구하다
0: Chase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가 있는 곳
0: Home to 명사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좋았던 시절
0: The good old days, that's all. 6 to Saturday, 6 a.m. This is Easy Writing. And that's a wrap. We'll see you next time. Bye.
1: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피터 선생님과 한 달 그 기사들 고르면서 일상생활 관련된 그런 기사들도 이번 달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비중을 좀 높여봤는데 오늘은 그 자동차를 언제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보도성 기사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2: 네,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기적인 선택이긴 했어요. But as a European, I feel responsible to have my car as long as possible. 약간 그런 마인드세요. 고장 날 때까지, 안 굴러갈 때까지
3: 더 이상 안 갈 때까지.
2: But at the same time, if it breaks down too regularly, then the maintenance costs can actually cripple you financially.
3: 맞습니다. 그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의 그 잔존 가치보다 뭐 더 넘어선다거나 그 절반 이상이 된다거나 이제 그 시점이 오면은 아, 이거 새 차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2: 그렇죠.
3: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맞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고 탈 수 있냐 그 문제가 생겨요. 아까 뭐 고장날 때까지 탄다고 했는데 아니 가족들도 타야 되는데 갑자기 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가 멈추면 어떡해요.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3: 자, 그렇다고 뭐 단순하게 주행거리만 보고 뭐 한 아 15만 됐으니까 차 바꿔야겠다. 딱 이런 것도 아닌 것이 그 차량의 어떤 사고 이력이라든가 뭐 정비 이력이라든가 개인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의미는 꼭 그것에만 또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2: 예, so it's like a kind of total package of things, right? The cost of your car at that time, the trust that it gives you as well, because one repair could be just a one-off and it could be fine for years, or it could be the start of many. You've got to have a good feel for that
3: 맞아요.
2: as well.
3: 네. 단순 고장인지, 뭐 광범위한 차량의 노후 징후인지 이런 걸 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차량 주행이나 정비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배우고 듣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2: Here's part one, page 74 of our September book.
4: When to replace an older automobile.
5: Car owners frequently face incredibly difficult financial choices regarding whether to repair or replace their aging vehicles. Industry data specialists at Edmunds report that soaring dealership prices combined with rising loan rates make modern automotive transactions stressful. To help drivers decide, 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suggests a simple rule. If a repair costs more than half of the car's current value, replacement may be the better option.
3: 자, part 1 핵심 단어들. 저라면 아마 aging vehicles 이런 거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the car's current value 하면 차량의 현재 잔존 가치잖아요. 지금 팔면 어느 정도 중고차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네. 정도의 단어들. Okay.
2: Car owners frequently face incredibly difficult financial choices regarding whether to repair or replace their aging vehicles.
3: 그렇죠. 자, 두 개의 대비되는 동사가 뭐죠? 들으셨죠? 하나가 repair, 하나가 replace잖아요. 수리할지 교체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경제적 선택에 직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주들이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2: And we're talking about aging vehicles. So vehicles that are getting older and older.
3: 그렇죠. 사람만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차도 이제 그 연식이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노화된.

0: 차량들이 있을 때 그것을 교체할지 수리를 할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difficult financial choices. financial은 이제 금융 관련된 단어들인데 대부분 우리나라 말에 그 경제적인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게 financial이에요.
1: 그렇죠.
0: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To buy, you need money, of course. Car owners frequently face incredibly difficult financial choices regarding whether to repair or replace their aging vehicles. Industry data specialists at Edmunds report that soaring dealership prices combined with rising loan rates make modern automotive transactions stressful.
0: Okay. Dealership prices는 뭘까요?
1: Yeah, a dealership is simply a car dealer, somewhere that is selling cars. We call it, I guess, the showroom, right?
0: 그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yeah. dealership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판매되는 차량의 가격을 말하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네,
0: 점점 차량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고 더불어서 loan rates란 건 금리를 말하는 거겠죠?
1: Yeah, 네. interest rates of a loan, right? 맞아요. APR, you can see it as sometimes.
0: What is that short for?
1: Annual percentage rate.
0: 연리를 말하는 거죠?
1: 네.
0: 1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1: 그렇죠.
0: 즉, 할부로 차량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 할부 대출금에 대한 금리 자체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돼서 이 차량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Make modern automotive transactions. 이건 이제 차량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할 거고.
1: Yeah, any transaction is an exchange, 그렇죠. whether that's money or you're trading your old car for a new car, all of those things.
0: 맞아요. 그래서 차량을 이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stressful, 상당히 좀 신경 쓰이게,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Okay?
1: Yeah, and the Edmunds mentioned here is a very famous like used car, news car price specialist in America. Yeah, good to see on the internet if you ever catch it there.
0: Okay.
1: Industry data specialists at Edmunds report that soaring dealership prices combined with rising loan rates make modern automotive transactions stressful. To help drivers decide, 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suggests a simple rule. If a repair costs more than half of the car's current value, replacement may be the better option.
0: Okay. 자, 미국의 자동차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자, 여기서 대충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합니다. If a repair costs more than half of the car's current value. 지금 이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의 절반을 수리 비용이 넘어버리면 replacement may be the better option.
1: Yeah, exactly. So don't repair it just by a new car, right? Or a used car.
0: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더 나은 합리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내 차를 팔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오면 새 차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 yeah.
0: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협회에서 준 가이드라인이네요.
1: Okay. Yeah, it's a simple rule to follow, isn't it? To help drivers decide, 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suggests a simple rule. If a repair costs more than half of the car's current value, replacement may be the better option. Here's part two.
2: Motorists must carefully determine whether an expensive mechanical issue represents merely an isolated incident or signals broader degradation. Beyond repair costs, what really matters is confidence. A car that no longer feels reliable can cause daily stress, no matter what the numbers say. Plus, arbitrary mileage figures often mislead consumers since dependability fluctuates drastically based on past maintenance histories and personal driving habits.
0: 자, 여기서는 이제 타고 있는 차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confidence라든가 reliable이라든가 dependability 이와 같은 단어들이 다 같은 계열의 단어들이잖아요. 잘 표시해서 좀 연결을 해놓으세요.
1: Motorists must carefully determine whether an expensive mechanical issue represents merely an isolated incident or signals broader degradation.
0: Okay. 아까 part 1에서는 이제 주어가 car owners였는데
1: 네.
0: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를 말하겠죠.
1: 그쵸.
0: 여기서 주어는 motorist라는 단어를 썼네요. 이건 그냥 운전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1: Yeah,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e owner, more just drivers, right?
0: 그렇죠.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자기 차가 아니어도. 자, 어쨌든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단어고. Must carefully determine,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whether, 자, 뭐뭐인지 여부를 An expensive mechanical issue represents merely an isolated incident or signals broader degradation. 두 가지가 이제 isolated incident라는 건 고립된 사건, 뭐 직역하면 그런데 이 고장이 단순하게 뭐 일회성 고장인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1: Yeah, exactly. 네. Unlikely to repeat itself, 그쵸? right? 어. Or signals broader degradation. Remember, degradation is when something gets worse, it deteriorates. So in terms of a car, it's just getting older and more unreliable.
0: 그렇죠. 뭔가 질적 저하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차량의 노화를 말하겠죠.
1: 네.
0: 전반적으로 차량이 노화되고 있다는 그런 암시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expensive mechanical issue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기계적 문제, 뭔가 수리해야 되는 그 이슈를 말하는 거고요.
1: 그렇죠. Motorists must carefully determine whether an expensive mechanical issue represents merely an isolated incident or signals broader degradation. Beyond repair costs, what really matters is confidence.
0: 자, 이런 수리 비용 말고도 수치상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거 넘어서서 what really matters is confidence. 이 신뢰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Confidence가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뢰라는 뜻도 있거든요.
1: Yeah, also means trust, right?
0: 맞아요.
1: Trust in your car.
0: 맞아요. 그래서 뭐 con artist라고 하면 상대방의 어떤 신뢰를 무기로 하는 그런 사기꾼을 con artist, 그 con이 confidence거든요. 그래도.
1: 네. 네.
0: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도 옛날에 차량을 오래 운전하다 보니까 뭐 순환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기름이 자꾸 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교체하려면 몇백만 원이 드니까 네. 그냥 운전하시다가 차 바꾸시라는데 그 다음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때부터는 이제 아 진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할 때 불안하니까.
1: It affects your driving, doesn't it? A car that no longer feels reliable can cause daily stress, no matter what the numbers say.
0: Okay.
1: Yeah, and this is the point, isn't it? If it no longer feels reliable, so don't feel like you can trust it, it causes daily stress, that burden on your mind, right?
0: 그래서 뭐 차량 수리비 이런 게 얼마이든 간에 수치가 뭐라고 하든 간에 차량이 더 이상 reliable,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한 감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1: 그렇죠. Plus, arbitrary mileage figures often mislead consumers since dependability fluctuates drastically based on past maintenance histories and personal driving habits.
0: Okay. 이 mileage figure라는 건 우리가 소위 1마일이 그 1.6km잖아요.
1: 네.
0: 그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쓰이는 그 단위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차량 주행 거리를 얘기할 때도 mileage라는 말을 쓰고
1: yeah.
0: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회원들이 어떤 회원 포인트 같은 거 적립할 때도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쓰이는 게 mileage라는 단어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arbitrary라는 단어는 왜 붙은 거예요? 여기서요?
1: 네. Yeah, arbitrary means like, you know, a human-made benchmark or standard. And because every car is different, it's hard to use that random standard.
0: 그렇네요. 임의로 정한 거네요.
1: Mm-hmm.
0: 아, 15만 탔어요? 바꾸세요.
1: 네.
0: 아, 14만? 아직 안 바꿔도 돼요. 이게 이제 임의로 정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임의로 정한 주행거리 자체가 often mislead consumers. Mislead는 잘못 판단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Yeah, almost cheat them or confuse them, right? Because dependability fluctuates drastically. Fluctuate means can be up and down, right? And drastically means a lot. And why? Because of maintenance history. So if you take it to the dealer to get checked every year, that makes it more trustworthy. And personal driving habits. If you're always pushing the accelerator to the floor, your car's not going to be in good health.
0: 그렇죠. 개인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정비 이력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이 차량에 대한 신뢰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fluctuates drastically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의미의 주행거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Okay.
1: All right. Here's part three.
2: Once buyers seriously consider changing vehicles, experts recommend comparing the total cost of ownership. Online calculators can help estimate insurance, maintenance, and monthly payments for a new vehicle, side by side with current expenses. In many cases, keeping a paid-off car remains the cheaper choice, as long as repair costs stay reasonable. In the end, the smartest choice is the one that fits both your budget and your peace of mind.
0: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차량을 운전할 때 그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를 합니다. 차량 교체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1: Once buyers seriously consider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0: 시간이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elcome aboard.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한 주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to get us going.
3: Mm-hmm.
5: Now, you talk with your son quite often, almost every day, every
3: I
5: hour.
3: I try to talk as mm-hmm. much as possible, mm-hmm. yeah.
5: Well, I guess one of the questions you would ask often is like, how was school?
3: Mm.
5: What did you do at school today?
3: Yeah.
5: Stuff like that. Uh-huh. What kind of answers do you get?
3: If I ask him simple questions, mm. I get simple answers. How was school?
5: Good.
3: Oh, it was good. It was bad.
5: Okay.
3: It was boring.
5: Then what do you do to get more specific answers?
3: So what I'm trying to do now, I started recently actually, is to ask him more like in-depth questions.
5: Ah.
3: I try not to ask him simple questions
5: okay.
3: because I'll only get simple answers.
5: What are some examples?
3: For example, what did you like about a certain class? Or what was something good that happened at school today?
5: 오늘 저기 그 history 수업 있었잖아.
3: Yeah.
5: 거기서 배운 것 중에 뭐가 기억에 남아? 뭐 이런 식으로.
3: 네, 아니면 아. 오늘 학교에서 가장 뭐 싫었던 게 뭐야?
5: 어, 오히려.
3: 가장 재밌었던 게 뭐야?
5: Okay, okay.
3: Yeah.
5: Go into the details.
3: Yeah.
5: Ask about the details, okay?
3: Yeah.
5: 자, 오늘 사연 주인공도 이제 아이한테 오늘 학교 어땠어? 급식 맛있었어? 뭐 먹었어? 이런 거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자꾸 이제 답이 오니까
3: 네.
5: 엄마 입장에선 자세히 더 듣고 싶은데
3: 그러니까요.
5: 계속 물어보면 아이한테 좀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으로 빙의해서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3: Mango! 어. I love how she's doing this.
5: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이 인형한테 너무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는 이제 강아지인 척하는 거죠?
3: 네.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강아지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5: 그쵸, 그쵸.
3: 그러면 엄마도 모르게 약간 다른 캐릭터가 돼서 더 어.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을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5: 그래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3: 네. 엄마로서가 어. 아니라 캐릭터로 네. 아이한테 다가가니까.
5: 그래서 이제 인형한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아이의 일상을 좀 훔쳐 듣는 듯한 그 아. 시간이 너무나 재밌다.
3: 네.
5: 추천한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3: 네. 새싹 사연이고요. 전유민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Let's hurry up and listen.
6: First grader son. I am a first-time mom with a son who just started elementary school. I'm always curious about his day, so I ask him questions like, how was school? And what did you have for lunch? But all I get back are short, one-word answers. He's usually talkative and affectionate, but when I ask about school, he hardly says anything. So lately, we've started a new bedtime game. Together with his favorite stuffed dog, Mango, we turn his day into a story. After the lights are out, I pretend to be Mango while we lie in bed. When I ask him questions as his stuffed animal instead of as his mom, as if I'm reading him a story, something amazing happens. He tells Mango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day. Listening in on his daily life that way is a lot of fun. I think it's a game every parent should try at least once.
5: 저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3: I'm a first-time mom with a son who has just started elementary school.
5: 초보 엄마라는 말을 어떻게 좀 풀어드릴까요?

0: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첫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로 first time mom의 표현을 쓸 수도 있고. What else can you use?
1: A newbie mom.
0: 뉴비도 좋네요.
1: 네, 뉴비가 약간 더 초보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First time mom, a newbie mom,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간다면 a rookie mom도 가능하겠죠.
0: Rookie,초보라는 의미로
1: You're
0: 그렇게.
1: still learning how to raise a child and care for a child.
0: 맞아요. 그래서 뉴비도 한번 써놓으시고요. 뉴에다가 B-I-E 추가하면 되고 루키는 R-O-O-K 다음에 I-E죠. 루키 맘. 뭐 엄마 앞에 붙는 형용사들이 그 밖에 뭐 full-time mom, working mom 많잖아요.
1: 네. 네.
0: 자, with a son who just started elementary school. 자, 저는 늘 아이의 하루가 궁금해서 학교 어땠어? 급식 뭐 먹었어? 같은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1: I'm always curious about his day, so I ask him questions like, how was school? And what did you have for lunch?
0: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는 얘기죠. So I ask questions like, 직접 화법으로 따세요. 그 문 질문을 하시면 되죠. How was school? And what did you have for lunch? Okay. 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요. 정말 짧고 간단한 단답형 대답들 뿐입니다.
1: But all I get back are short one-word answers.
0: 자, 구동사나 나왔네요. 뭘 주고 나서 돌려받는 걸 get back이라고 하잖아요. Mm-hmm. 질문을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답, 그걸 get back. All I get back,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고는 are short one-word answers. 좋았어, 별로였어,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1: Mm-hmm. 네.
0: One word, 단답형, short, 짧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문장 다시 한번요.
1: But all I get back are short one-word answers.
0: 자, 평소에는 말도 많고 다정한 아이인데도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영 시원찮습니다. 자, 이 부분요.
1: He's usually talkative and affectionate, but when I ask about school, he hardly says anything.
0: Okay.
1: He's usually 뭐뭐뭐 했으니까 평소에는 이렇다란 말이잖아요. 보통은 talkative, 말도 많고 and affectionate, 표현도 많이 해요.
0: 하는 다정한의 의미로
1: right.
0: affectionate,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affectionate.
1: 하지만 but when I ask about school,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만 하면은 he hardly says anything.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0: 그렇죠. 그런 의미로 he hardly says anything. hardly 발음도 도와주세요.
1: Hardly.
0: 자, L 발음, L 발음. One more time.
1: Hardly.
0: Hardly. Okay. 자, 이 문장 다시 한번요.
1: He's usually talkative and affectionate, but when I ask about school, he hardly says anything.
0: 자, 그래서 요즘은요, 자기 전에 하는 새로운 놀이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1: So lately, we've started a new bedtime game.
0: Bedtime story, bedtime game 다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1: Mm-hmm.
0: 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는 이거를 이제 bedtime, 새로운 놀이, a new bedtime game을 started, 시작했다. 자, 아이의 단짝인 강아지 인형 망고와 함께 아이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만드는 놀이입니다.
1: Together with his favorite stuffed dog Mango, we turn his day into a story. So, together with his favorite stuffed dog, Mango. Mango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강아지 인형과 함께가 되겠죠. Together with니까요. We turn his day, 아이의 하루를 into a story. We turn it into a story. 이야기로 바꿔본다, 만든다.
0: 그렇죠. 무엇으로 변할 때 전치사는 항상 into예요. So, we turn his day into a story. 그렇죠. Stuffed dog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1: A stuffed dog is like a plush, like a soft, 말랑말랑한 그렇죠. 그 강아지 인형?
0: 인형이죠.
1: 네.
0: 그 강아지 인형을 doll이라고는 안 하고, doll은 정말 인형이 사람 모양처럼 생겼을 때 doll이라고 하는 거고요. Stuffed 다음에 원래 animal 많이 붙이는데, 뭐 테디베어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저는 집에 기린이 있거든요.
1: Oh, you have 그 a giraffe.
0: Stuffed giraffe.
1: Yeah, yeah, yeah.
0: 요즘 안고 자고 그러는데, Stuffed가 이게 배가 부른의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아, 배 터져서 더 이상 못 먹겠어.
1: I'm stuffed.
0: 네.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78페이지에 보면 그 단어를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복화 팁 부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ogether with his favorite stuffed dog Mango, we turn his day into a story. After the lights are out, I pretend to be Mango while we lie in bed.
0: 그 침대에 누워서 불 끄고 나는 강아지 인형인 척한다, 뭐 빙의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so 빙의한다는 얘기는 마치인 것처럼 한다는 얘기잖아요. So the verb is pretend.
1: Yes.
0: 그죠? Pretend to be mango while we lie in bed. 침대에 같이 누워서 불 끄고 after the lights are out 이렇게 한다. 한번 더요.
1: After the lights are out, I pretend to be mango while we lie in bed.
0: 자, 엄마가 아닌 애착 인형으로서 동화책을 읽어주듯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아이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그 인형에게 들려줍니다.
1: When I ask him questions as his stuffed animal instead of as his mom, as if I'm reading him a story, something amazing happens. Mm-hmm. He tells Mango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day.
0: 엄마한테는 아니요로 대답을 했는데 인형한테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Uh-huh. 자, 이 문장에 지금 as가 세 번이나 나왔는데 일단 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내가 뭐뭐로 질문을 한다 의미의 as예요. 처음엔 When I ask him questions as his stuffed animal, 그죠?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애착 인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instead of as his mom, 여기 as도 기능은 똑같죠? 엄마로서가 아니라 as if I'm reading him a story. 여기선 as가 아니라 as if죠, 덩어리가. Mm-hmm. 예, 마치 내가 이야기를,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그렇게 물어보면 what happens?
1: He tells Mango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day.
0: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아주 자세하게 다 인형한테 이야기해준다. Uh-huh. 예. So he tells Mango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day. 자, 마지막 문장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아이의 일상을 훔쳐듣는 그 시간이 꽤나 재미있습니다. 이 훔쳐듣는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1: Listening in on his daily life that way is a lot of fun.
0: 그냥 듣는 거는 listen인데. Listen in on something.
1: 한
0: 뭔가요?
1: Listen in on something. 아마 약간 좀 훅 들어가는 느낌이죠.
0: 그렇죠.
1: 아니면은 귀를 살짝 이렇게 기울이는 막 벽에다가 귀를 대고
0: 귀를 쫑긋해서 듣는.
1: Yeah.
0: 이 listen in on 뭐뭐뭐 하면은 이게 약간 몰래 듣다, 엿듣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듣고 있는 걸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훔쳐듣다에 해당하는 바로 표현은 구동사로 해결됩니다. 이럴 때 구동사의 파워가 아주 빛이 나는 거예요. 자, listening in on his daily life, 이렇게 아이의 일상을 훔쳐듣다 보면 is a lot of fun. 너무나 재밌다. 오늘 통한기 문장 이걸로 아예 외워버릴게요. 갑니다.
1: 네, let's do it together. Listening in on his daily life that way is a lot of fun. One more time. Listening in on his daily life that way is a lot of fun.
0: 자, 뒤쪽에 패턴에서도 연습 계속할게요. 그거는요. 자,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와 이렇게 한 번쯤 해볼 만한 놀이인 것 같습니다.
1: I think it's a game every parent should try at least once.
0: 그렇죠. 한 번쯤은 해볼 법한 놀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 다시 영어로 들어볼게요.
2: First grader son. I am a first-time mom with a son who just started elementary school. I'm always curious about his day, so I ask him questions like, How was school? And what did you have for lunch? But all I get back are short, one-word answers. He's usually talkative and affectionate, but when I ask about school, he hardly says anything. So lately, we've started a new bedtime game. Together with his favorite stuffed dog, Mango, we turn his day into a story. After the lights are out, I pretend to be Mango while we lie in bed. When I ask him questions as his stuffed animal instead of as his mom, as if I'm reading him a story, something amazing happens. He tells Mango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day. Listening in on his daily life that way is a lot of fun. I think it's a game every parent should try at least once.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첫 번째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말이 없다라는 말할 때 hardly say anything.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핑칸에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교재.
1: When I ask about school, he hardly says anything.
0: He hardly says anything. 넣으시면 되겠죠. 자, 미팅하는 내내 그는 거의 말이 없었다.

0: He hardly said anything during the meeting.
1: Okay. 자, 너무 긴장돼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0: I was so nervous that I hardly said anything.
1: 그렇죠. 긴장돼서 말문이 막혔다죠. I hardly said anything.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 자, 풀어 주세요. Everything that happened.
0: He tells his doll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day.
1: 야, 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럴 때도
0: I'll tell you everything that happened.
1: 야, 그날 있었던 일은 내가 생생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난다. Okay?
0: I can still remember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day.
1: 그런 의미로 mm-hmm. 네, 기억이 잘 난다. I can still remember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day. 그 다음에 오늘의 구동사죠. Listening on. 자, 인의 힘을 주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엿듣다.
0: Listening in on his daily life that way is a lot of fun.
1: 오늘 통화기 문장이었고요. 자, 일부러 그들의 대화를 엿드는 건 아닙니다.
0: I didn't mean to listen in on them.
1: 우연히 좀 들렸단 얘기예요.
0: Yeah.
1: 아, 옆 테이블에서 하는 대화를 내가 우연히 좀 들었는데 그런 거거든요. 내가 뭐 그들은 내가 듣는 걸 몰랐단 얘기예요. So I didn't mean to listen in on the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동사 잘 챙겨주세요.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3: Does your son tell you a lot about what happened at school?
4: No. Whenever I ask, he only gives me short answers.
3: My child does the same thing. It feels frustrating.
4: So I started a game of asking indirectly through his stuffed animal. Now he talks nonstop.
3: Oh, that actually works?
4: Yes. Give it a try. He tells his stuffed animal everything.
0: 맹고 was doing the magic.
1: Mm-hmm.
0: Man says, Does your son tell you a lot about what happened at school? 혹시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다 얘기해줘? 했더니 여자가 no. Whenever I ask, 내가 물어보면 he only gives me short answers. 그러니까 질문만 했다 하면 단답형으로 답을 한다.
1: Uh-huh.
0: My child does the same thing. 우리 애도 그래. It feels frustrating. 이라고 하죠.
1: 우리 말에 그 답답하다. 그때 가장 여러분이 바로 첫 번째로 쓰면 좋은 표현이 It feels frustrating.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0: It feels frustrating.
1: 아이고 답답해라. 네. 그럴 때 쓰시면 돼요.
0: 아니면 feels를 빼셔도 돼요. Oh, it's frustrating.
1: Oh, it's frustrating.
0: Okay.
1: Okay.
0: So the woman says, So I started a game of asking indirectly through his stuffed animal.
1: Mm-hmm.
0: Ask indirectly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대신해서
0: 여기서는 인형을 통해서 인형을 이렇게 대신 사용해서 질문을 한다란 말이죠. Now he talks nonstop. 아니, 그치지 않고 말을 계속한다란 말이죠.
1: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 애가 이제 말을 너무나 잘해. 말을 계속해. 이제 아이들이 말문이 텄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말을 잘한다. 혹은 그냥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럴 때도 쓰거든요.
0: 아, 그렇죠.
1: He talks nonstop. 이런 식으로.
0: 그럴 땐 좀 듣기 그러니까, 싫은데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지 상황이 쓰기 때문에 이 세 단어를 오늘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He talks nonstop. 이거요.
0: Okay. Here we go. He talks nonstop. He talks nonstop.
1: 멈추지 않고 말을 계속한다.
0: 네.
1: Okay?
0: 인형놀이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남자가 그게 정말 돼? That actually works? Woman says, yes, give it a try. 한번 해봐. He tells his stuffed animal everything. 인형한테는 다 얘기를 해.
1: 그렇죠. 자, 대화문으로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8페이지의 영작 5개 꼭 해보시고요. 3번과 4번에 필필 치겠습니다.
0: And that is a wrap,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옛날에 친했는데 mm-hmm. 요즘 안 보는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1: 네, 있죠.
0: 많죠. 네. 저도 옛날 친구들, 그땐 정말 친했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각자 바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못 만나고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또 해외에서 잠시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타님들도. 그 외국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스타님들하고는 펜팔과 만났을 때. Do you remember pen pals?
1: Yeah.
0: 네, 옛날 시절 참 기억나네요.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you would say when you meet that person and they look different.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못 알아볼 뻔했어요 라는 말이죠.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인이 돼서 얼굴이 된 똑같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또 뭐 세월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얼굴들도 있잖아요.
1: Yeah. Or maybe they just really changed their style.
0: 그렇죠. 스타일이 yeah. 확 바뀌었을 수도 있고.
1: Or they gained or lost a lot of weight. Yeah.
0: 살이 찌거나 아니면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요. 살이 쪄도 빠져도 다 똑같이 알아보더라고요.
1: 맞아요.
0: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그래서 좀 슬퍼요. 열심히 뺐는데 못 알아볼 때. 자, 그럴 때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표현을 파헤쳐 보고 올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뭔가요?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인데요. 우리말로 못 알아볼 뻔했어 잖아요. 그쵸? 근데 알아본 거죠? 거의 못 알아볼 뻔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거의 뭐뭐 할 뻔했어 로 영어로는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almost라는 표현을 써서 I almost 라고 하시면 돼요. I almost로 시작하면 거의 뭐뭐 할 뻔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I almost. 자, 뭐뭐 할 뻔했어요? 못 알아볼 뻔한 거잖아요. 일단 알아보다라는 말은 recognize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많이 말해보면 좋겠죠? recognize, recognize. 자, 근데 요거는 알아보는 거니까 알아보지 못할 뻔한 거잖아요. 부정으로 써야 되는데 부정의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didn't recognize가 돼요. 네, 그래서 부정을 쓸 때는 특히 이 recognize 자체를 과거로 쓴다기보다는 did라는 두 동사를 과거로 쓰고 거기에 not을 붙여서 didn't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recognize 자체는 D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I almost didn't recognize. 여기까지 네 이제 문장이 만들어졌죠.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인데 여기까지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recognize 뒤에는 뭐를 알아챘는지 알아봤는지 뒤에 나와야 되겠죠.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그래서 you를 붙여주면 돼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가 되겠죠.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당신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

0: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라는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Today's pattern is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is our sentence. We're mm-hmm. going to change the verb at the end. I almost didn't 뭐뭐.
0: Recognize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하마터면 뭐뭐 하지 못할 뻔했어요 라는 말이 되는 I almost didn't 뭐뭐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려움이나 어떤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행동을 했다는 의미를 전할 때 사용하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간신히 시간을 맞췄거나 중요한 일을 겨우 해냈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0: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하마터면 제 시간에 못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그렇죠? 7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알람이 딱 울렸는데 하고 다시 잔 거죠. 그런데 1분 후에 어머머머머 하고 깬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제 시간에 못 일어날 뻔했네.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이라고 하면 되죠. 자, on time이 제 시간에 라는 뜻이죠. on time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1: I almost didn't lock the door.
0: 하마터면 문을 안 잠글 뻔했어요. 근데 잠근 거죠, 그쵸? I almost didn't lock the door.
1: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0: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deadline. 마감 기한을 못 맞출 뻔했어요.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Make the deadline이 마감 기한을 맞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맞췄다 라는 걸 말할 때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이렇게 말한 거죠.
1: I almost didn't pass the test. 하마터면 시험에 떨어질 뻔했어요.
0: But you did. 하지만 통과했잖아요.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1: Thank you.
0: 제가 실제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가 16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1: 아이고.
0: 그때는 I didn't pass the test.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70점 딱 넘겨서 패스를 했다. 진짜 못할 뻔했네. I almost didn't pass the test.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1: 여러분, I can tell you, Kaylin is a very good driver. 걱정 마세요.
0: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16살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숙련된 운전자입니다. 다행이죠.
1: I almost didn't remember your birthday.
0: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기억해내야 됩니다, 생일은. 그래서 하마터면 당신의 생일을 기억 못할 뻔했어요. I almost didn't remember your birthda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 Now, last week was transportation week.
0: Uh-huh.
1: So let's have throwback sentence here.
0: Okay.
1: I almost didn't catch the train.
0: 그런데 다행히 이 경우는 catch the train
1: yes.
0: 한 거죠, 그쵸?
1: Thank goodness.
0: Thank goodness. I almost didn't catch the train. 네,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으니 거니까 기차를 탄 거네요. 가까스로 탄 겁니다.
1: I almost didn't get in.
0: Get in, 들어가다. 거의 못 들어갈 뻔한 건데 들어간 건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에 늦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1: It could also mean that you almost didn't get accepted
0: 학교에.
1: to a university, for example.
0: 그렇네요. Get in이 어디에 진짜 실제로 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다, 뭐 어떤 회사에 합격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합격을 못할 뻔했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겠네요.
1: Now there's another way you can use this expression, not just when you narrowly miss the timing, but also when you couldn't make up your mind. I almost didn't ask her out.
0: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I almost didn't 뭐뭐라는 게 어떤 기한을 못 맞출 뻔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I almost didn't ask her out라고 하면 그녀에게 사귀자고 말을 못할 뻔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못할 뻔했을 수도 있다. 그게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1: 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오케이 할게요.
0: 용기를 거예요. 낸 거죠. 용기를. 네. Ask 누구누구 out라는 표현은 사귀자고 말하다라는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곧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러 나가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And here's one more with that same meaning. I almost didn't sign the contract.
0: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 날인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날인을 한 건데 안 할 뻔했다. I almost didn't sign the contrac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almost didn't 뭐뭐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예문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0: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1: I almost didn't lock the door.
0: I almost didn't lock the door.
1: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0: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1: I almost didn't pass the test.
0: I almost didn't pass the test.
1: I almost didn't remember your birthday.
0: I almost didn't remember your birthday.
1: I almost didn't catch the train.
0: I almost didn't catch the train.
1: I almost didn't get in.
0: I almost didn't get in.
1: I almost didn't ask her out.
0: I almost didn't ask her out.
1: I almost didn't sign the contract.
0: I almost didn't sign the contract.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준? 세상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3: 맞아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살을 좀 뺐거든요.
2: 정말 멋있어요. 이게 얼마 만이죠?
3: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
0: 아, 스타일도 달라지고 살도 뺐네요. 그렇죠? 그럼 못 알아볼 뻔할 수 있어요.
1: He had what they're calling a glow up.
0: A glow up. Glow. 네, 이게 환하게 얼굴이 바뀐, 외형이 조금 좋게 바뀌었을 때 glow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준? 이름을 부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준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르면서 세상에 못 알아볼 뻔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1: 아하.
0: 못 알아볼 뻔했어요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문장 쓰시면 됩니다. 세상에! 요건 뭐 간단하네요. 짧게 OMG 요거죠. 하하, 맞아요. 하하, 그렇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살을 좀 뺐거든요. 자, 일단 머리 모양을 바꿨다. 머리 모양을 바꿨다. 머리카락이라는 hair를 써야 되겠죠? 그거를 바꾸다, 바꿨다라는 바꾸다의 단어를 쓰면 되겠고요. 살을 좀 뺐다. 자, 살을 빼다는 lose weight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중간에 my라는 단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정말 멋있어요. 상대방에게 멋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자든 남자든 amazing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얼마 만이죠? 얼마 만이냐? 자, 시간을 물어볼 때는 how long을 쓴다고 했죠. 거의 3년이 된 것 같아요. 자, 거의 3년, almost 뒤에 3년이 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I think 쓰죠.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 자, 이야기할 게 많다. talk about?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표현을 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4: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5: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4: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5: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네, 자, 아주 주옥같은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June? 세상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4: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1: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자, OMG 대신에
1: Oh my goodness.
0: 그쵸? Oh my goodness 라고 했습니다.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준이 하하, 맞아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살을 좀 뺐거든요. 라고 했네요.
5: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1: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0: 하! 라고 했어요. 이거 약간 웃는 것도 되고 약간 그냥 리액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 know 라고 했죠. 나도 알아 라는 말로 맞아 이렇게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머리 모양을 바꿨다. 다시 한번.
1: I changed my hair.
0: I changed my hair. 과거 형태로 썼고요. 그리고 살을 좀 뺐다.
1: I lost some weight.
0: I lost some weight.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I를 한 번만 써주고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And로 연결시켜줬네요. 자, lose some weight가 살을 좀 빼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lose my weight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정말 멋있어요. 이게 얼마만이죠?
4: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1: You look amazing.
0: 네, 멋있어 보인다. You look amazing. 이게 얼마만이죠는?
1: How long has it been?
0: How long has it been? 이 문장은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
5: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1: Almost 3 years, I think.
0: 오, I think를 뒤에 붙였네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는?
1: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Catch up on 뭐뭐가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4: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5: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4: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5: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Monday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여행 중에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른 거예요. 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나오는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1: when you're 빨리, in 빨리. a hurry.
0: 그렇죠.
1: When you're in a hurry, you want something really quickly. Something that comes out fast. You have those experiences,
0: oh,
1: right?
0: Oh, yes. All the time.
1: Do you, always, do you ask them, though? Do you ask the server what comes out quickly?
0: I usually don't. No. 저는 대개는 안 그래요. 그냥 그 워낙 처음부터 간단한 걸 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오래 걸리는 게 냉면이더라고요.
1: Really?
0: 네, 그 국수를 삶고 뭐
1: 그렇죠.
0: 네, 그런가 보니.
1: They can't pre-make them.
0: Right.
1: They cannot pre-make them. That's
0: 그렇습니다.
1: right.
0: They cannot pre-make them.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1: That's right. That's
0: 그렇습니다.
1: Right.
0: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뭐 빨리 돼요? 라는 말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1: 그렇게 바쁘면 이제 네. 패스트푸드를 갈 수 있잖아요.
0: 근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1: 아, 그럴 때는 오늘 상황이 딱 맞네요.
0: 그렇죠. 네. 그렇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으면 다행인데 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빨리 돼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시죠.
1: "저희가 좀 급해서 그런데요. 뭐가 빨리 되나요?"
2: "볶음밥이 되게 꽤 빨리 나옵니다."
1: "아, 잘 됐네요. 그럼 전 그걸로 할게요."
2: "잘 선택하셨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1: "어, 정말 천사시네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2: "네."
1: 네. 많이 피곤하세요, 아니요. 서버님?
0: 서버님.
1: 지금 일어나셨나요?
2: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자, 먼저 원래 말이 그래요.
1: 아, 예,
2: 그
1: 예, 예.
2: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저희가 좀 급해서 그런데 뭐가 빨리 되나요? 라고 물을 때가 있고 우리 바쁘거든요. 급하거든요. 뭐 빨리 돼요?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1: That's right.
2: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영어에서 이 a bit of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 That's right.
2: 자, 우리가 급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hurry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hurry up 이렇게 우린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1: 빨리 해, 빨리 해. Hurry up, hurry up.
2: 그냥 hurry라고 해도 될 걸 꼭 뒤에 up를 붙여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1: 언제나 그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맨날 up을 집어넣어요. 어. Phrasal verb, right? 어. Hurry up.
2: Hurry up.
1: Hurry up.
2: 그냥 yeah. hurry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1: Hurry 해도 괜찮긴 해요.
2: 네, 그죠?
1: 근데 hurry up 하면 느낌이 달라요.
2: 그렇죠. 진짜 빨리 하라고 할 때.
1: 정말 급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hurry up.
2: 그게 우리는 차이를 사실은 비교를 많이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원래 hurry up이라고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1: Right.
2: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hurry up 하게 되면 더 빨리 좀 급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2: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we are in hurry. We're in a in a hurry 이렇게 말하게 되나요?
1: Right.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는
2: 네.
1: hey, we're in a hurry.
2: We're in a hurry.
1: We're
2: 그렇죠.
1: in a hurry. We are in a hurry. In a hurry.
2: 네.
1: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2: 네.
1: 서버한테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we're in a bit of a hurry.
2: 그렇죠.
1: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2: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나이스하게 말하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특히 말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럴 때 쓰는 말이 좀 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우리말이죠. 좀.
1: 예의를 갖추는 거죠.
2: 그렇죠. 네. 좀 바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we are in a bit of a hurry. 그냥 we're in a hurry라고 할 때하고 we're in a bit of a hurry라고 할 때는 그렇게 어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in a bit of a hurry, in a bit of a hurry. 그러니까 in a hurry라고 하는 거 하나 아는 것도 힘든데 in a bit of a hurry까지 뭐 아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꼭 그 in a bit of a hurry, in a bit of a hurry라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polite.
2: 네.
1: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polite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2: 네.
1: 근데 느낌은 똑같아요.
2: 그렇죠.
1: We are in a hurry.
2: 어.
1: We are in a bit of a hurry. 내가 말할 때는 느낌이 똑같은데 그래도 polite.

0: 짧게 이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it of a, a bit of a.
1: A bit of a.
0: Yes.
1: A bit of a.
0: We're in a bit of a hurry.
1: We're in a bit of a hurry. We're in a bit of a hurry. 이렇게 오늘 떼고 난 다음 근데 뭐가 빨리 되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0: What's quick to make?
1: What's quick to make? 자, 아까 선생님은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What comes out fast? 이렇게 What comes out quickly? 라고 하셨던
0: That's
1: what
0: 같아요. What comes out quickly.
1: What comes out yeah. quickly.
0: Which means what is most simple to make and I can eat quickly.
1: 그렇죠.
0: So what can you make the fastest, most quickly?
1: 아, yeah. 그러니까 quickly, 빨리. 우리가 quick service 할 때 그 quick이잖아요.
0: 맞아요. 바로 그거네.
1: 그렇죠. 그래서 what comes out quickly 라고 해도 되고
0: Perfect,
1: 무엇이
0: yeah.
1: 빨리 만들어져 나옵니까? What
0: right.
1: comes out quickly 이렇게 물어도 되고 뭐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What's quick to make? 여기서는 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0: What's quick to make?
1: What's quick to make?
0: So the question is what is something that's simple that comes out quickly,
1: 그렇죠.
0: really fast.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뭐뭐 하기에 뭐뭐 한가요? 라고 부를 때 what's 뭐뭐뭐 to 뭐뭐뭐 이제 결국 이런 구조거든요. So what's quick, 무엇이 빠른가요? To make, 만들기에 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0: Right.
1: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뭐 재밌는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what's fun to do around here.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0: Yeah, what's fun to do around here?
1: What's fun to do around here?
0: What's fun to do in your neighborhood?
1: What's fun to do in your neighborhood? 그렇게. Right. What's fun to do around EBS or at EBS? EBS에서 뭐 할 거 재밌는 거 뭐 있어요? 뭐 펭수도 구경은 그분이 바쁘셔가지고
0: 투어 이제
1: 투어할 수 있고
0: 레저베이션 해야 되죠.
1: 그렇죠. 예. 예약해서 투어도 할 수 있고 저희
0: sure.
1: 가끔 보면 스튜디오에 투어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0: If you want a tour, sign up for the EBS tour.
1: Exactly. Yeah. 자, 한번 예약하셔도 좋겠습니다. So what's fun to do around here?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도 what's quick to make? 하고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0: That's right.
1: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묻고 싶을 적에도 what's important to learn first? 라고
0: right.
1: 한다는 거죠.
0: What's important to learn first?
1: What's important to learn first? 이제 구조를 아시겠죠?
0: That's
1: so
0: right.
1: what's quick to make? 뭐가 빨리 만들 수 있는 건가요? What's quick to make? 자, 이때 quick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quick, 그죠?
0: 한국에서는 이제 cooey라기보다는 자꾸 키키키 이런 발음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천천히 KW 사운드, quick.
1: quick.
0: What's quick to make?
1: What's quick to make?
0: 네.
1: 네.
0: 포기하다가 quit잖아요. quit.
1: quit.
0: 예, quit 아니고요.
1: 네.
0: quit. quit.
1: 그렇습니다. 이 W 발음이 아주 짧게나마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0: Don't ever quit.
1: Don't ever quit.
0: Yes.
1: I'm not a quitter.
0: I'm not a quitter.
1: I am actually.
0: No, don't quit. Don't quit.
1: 네. 자, 여기서는 what's quick to mak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볶음밥이 대개는 꽤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0: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1: 네, 볶음밥이요. The fried rice라고 하게 되는데,
0: fried
1: the
0: rice.
1: Fried rice. 자, 이게 볶았다는 거죠. The stir fried라고도 하더라고요.
0: Oh, stir fried rice. That's
1: 네,
0: right.
1: Stir fried rice. 근데 튀김밥이란 뜻이 아니라 볶음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 fried rice 하면은 김치 볶음밥이 되는 거죠.
0: I love 김치 볶음밥.
1: Oh, me too. 그래서 the fried rice가 대개는 나옵니다. 꽤 빠르게라는 뜻으로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여기서 comes out 나왔네요.
0: Comes out.
1: Comes out.
0: Basically, it comes out of the kitchen and onto your table. Comes out.
1: Comes out. 만들어져 나온다.
0: Yeah.
1: Pretty fast. 꽤나 빠르게 라고 말하는군요.
0: 여기서 발음 fried rice를 가끔 이제 좀 이렇게 혀가 꼬일 수가 있어요. F 발음, R 발음. 플라이 라이스가 아니고 fried rice.
1: 에이, 누가 fried rice라 그래, 선생님.
0: 미국에서는 이제 동양인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1: 아, 진짜요?
0: Fried rice.
1: Fried rice.
0: Fried rice.
1: 아, 그 R 발음 때문에.
0: F도 있고 R 발음도 있고.
1: 맞아요. So, fried rice. 네, 좋습니다.
0: That's right.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이런 경우도 the fried rice comes out fast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0: sure.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아까 a bit of a hurry라고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개는 꽤나 빠르게 약간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말하기 위해서

0: usually라는 단어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pretty라는 단어도 아주 쓸모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We're in a bit of a hurry. What's quick to make?
3: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0: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자, 그랬더니 아, 그거면 딱 되겠다라는 뜻으로
1: Perfect.
0: Perfect. 자, 완벽합니다라는 뜻의 perfect란 말은 내 지금 주어진 상황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뜻으로 perfect. 그거면 딱 잘 됐네요. 그런 다음 전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1: I'll go with that then.
0: I'll go with that then 이라고 합니다.
1: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막 서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뭐 이거 이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그럼 딱 C에 꽂혔어. 맛있어 보인다. I'll go with that.
0: I'll go with that.
1: I'll go with that.
0: I'll go with that.
1: 저 그거 할게요.
0: 저 그거 할게요.
1: 그걸로 먹을게요.
0: With that. 자, go with 뭐뭐 하면은 뭐뭐와 같이 가다라는 뜻은 결국은 그걸로 결정해서 선택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I'll choose that.
0: I'll choose that. 그렇군요. 바로 그거로 내가 고르겠습니다. I'll go with that then.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로 합시다. 그걸로 갑시다. 우리말로도 왜? 그거로 갑시다라는 네. 말을 하듯이 영어로도 I'll go with that. 이때 with를 같이 쓴다는 겁니다. I'll go with that then. then은 맨 끝에 붙어서요. 그렇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 그럼 그 빨리 나온다고요? 그러면 then I'll go with that.
0: 그래도 되죠.
1: 네.
0: Then I'll go with that. 그렇다면 난 그거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1: You can put then in the front or the back.
0: 그렇죠. I'll go with that then 해도 되고 then I'll go with that 하셔도 좋겠고.
1: Sure.
0: 자, 그랬더니 잘 선택하셨어요. 그거 오래 안 걸려요.
1: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0: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자,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사실은 이런 말을 잘 서버분이 하신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1: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네, 잘 선택하셨어요. 여간 저기 친화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사실 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영어로는 거의 십중팔구 하더라고요.
1: Yeah, good choice. 우리 예전에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good call 있잖아요.
0: Good call. 네.
1: Oh, good call. That is a good decision.
0: 아.
1: Right? 좋은 선택입니다.
0: 좋은 선택입니다.
1: Good call. Simply good choice.
0: Good choice. Yeah. Good call. 그거 잘 생각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1: It won't take long.
0: It won't take long. It will not. 란 말은 yes. 그것은 뭐뭐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꽤나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I don't think it will.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마 아닐걸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It will not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뭐뭐하지 않을 거다라고 꽤나 단호한 말이 되죠. 그래서 will not 줄여서 won't, won't 해서 it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군요.
1: It won't take long.
0: It won't take long. 자, 예를 들어서 저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금방 와요. 라고 할 때
1: 네. It won't take long.
0: It won't take long.
1: Or I won't be long.
0: 그렇죠. I won't be long. 나는 오래 있다 오지 않을 겁니다. I won't be long.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1: 또는 뭐 I'll be quick.
0: 그렇죠.
1: 이렇게도 편하잖아요.
0: 저 빨리 올게요. I'll be quick.
1: I'll be quick.
0: 그럼 이런 경우 어때요? 너무 오래 있다 오지 말아요. Don't be long.
1: Don't be long.
0: 그렇죠.
1: Don't take a long time.
0: 네.
1: 너무 길어서. Don't be long.
0: Don't be long.
1: 길지 마.
0: 그렇죠. 길어지지 마라고 할 때 Don't be long 이런 말도 정말 많이 쓰죠. 그럴 땐 No, I won't be long 이런 식으로 I
1: That's
0: won't
1: right.
0: take long. 여기서도 그래도 돼요? I won't take long 해도 돼요?
1: I won't take long. That's right.
0: 그렇죠?
1: I won't be long.
0: I won't be long.
1: That's better.
0: I일 경우에는 be가 더 낫겠군요.
1: Yes.
0: 네,
1: I won't be long.
0: 근데 그 내가 가서 보는 볼일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할 땐 It won't take long이 좋겠고요.
1: Right.
0: 네. Mm-hmm. 자,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까지 들어볼까요?
2: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3: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0: 네.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바쁜 상황이었나 봅니다. 자,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이라고 말한 서버에게 정말 천사십니다.
1: You're an angel.
0: 네, 정말 과하죠. 굉장히 과하게 들리긴 합니다. You're an angel. 자, 근데 이런 말 실제로 정말 많이 합니다.
1: I like to use that expression.
0: 그쵸, 맞아요.
1: If somebody's really nice, really kind, and the service is great, oh,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1: 저는 보행쌤 생각할 때마다 oh, 네. you're an angel.
0: 날개를 달고.
1: 날개를 달고. 네. 예쁘게 날아다니면서.
0: 지금 무서워요. 자, you're an angel.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1: yes.
0: 정말 친절함이 yeah. 나는 아주 감동받았다. 뭐 이런 right. 의미로 하는 말이 you're an angel. 정말 천사시군요.
1: 너무나 감사할 때 이런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죠.
1: 영어권에서는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1: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Right.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과하고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yeah.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이 된다는 right. 거죠.
1: 여기 angel에 약간 볼드 처리하셨잖아요.
0: 네.
1: 텍스트 보시면
0: 네.
1: 그 강조를 angel에다 하셔야 돼요.
0: 아, 그래요?
1: Oh,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1: Oh, Diane,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1: Angel. That's right.
0: 선생님, 너무 과하면 진짜 과하게 된다.
1: 네. 너 과하게 친절했으면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1: Oh, you're an angel.
0: 이 정도만 했는데도 you're an angel 이란 말 들을만 해요?
1: 바빠 죽겠는데 네. 배는 고프고 네. 먹고 가야 되는데 네. 어 빨리 나와요.
0: 네.
1: Oh, thank you.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그렇게 말하니까 되네.
1: 그렇죠.
0: You're an angel.
1: You're an angel.
0: 네. 그걸 그냥 you're an angel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 과한데 싶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급한 상황에서 딱 맞는 것을 추천해주고 it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까지 해주니 나로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1: 아, 다행이다.
0: 그렇죠. 그렇죠. 아, 다행이다. 바로 그겁니다. You're an angel. 그러면서 내가 딱 필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1: 아, that's exactly what I need.
0: That's exactly what I need. 그렇군요. 바로 그거야말로 뭐뭐입니다. That's what 하고 시작하는데 거기다 또 exactly까지 더 넣어서 바로 그거야말로 뭐뭐입니다. That's exactly what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1: Perfect.
0: 네, 아주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뜻이 되겠군요.
1: Mm-hmm.
0: 자, 들어볼까요?
2: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0: 대화 전체입니다.
2: We're in a bit of a hurry. What's quick to make?
3: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2: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3: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2: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말해봐 주세요.
1: Let's go.
0: 저희 조금 급하거든요. We're in a bit of a hurry.
1: We're in a bit of a hurry.
0: 뭐가 빨리 만들어지나요? What's quick to make?
1: What's quick to make?
0: 볶음밥이 되게 꽤 빨리 나오죠.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0: 아, 잘 됐어요. 전 그걸로 하겠습니다.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1: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0: 잘 선택하셨어요. 오래 안 걸려요.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1: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0: 어, 정말 천사시네요. 제가 필요한 게 딱 그거거든요.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1: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0: 여기까지입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오늘도 정말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말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 Mm-hmm.
0: 교재를 참조하셔서 많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4: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5: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6: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5: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3: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wap, 뜻은 바꾸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s high inflation drives younger consumers to swap costly evening dinners for casual morning appointments. 여기서 swap이라는 표현은 하나를 주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swapped his old car for a newer model. 그는 오래된 차를 새 모델로 바꿨습니다. 뉴스에서 swap roles, swap strategie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다른 것으로 바꿨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wap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EBS 반디 앱은 무료고요. 유튜브로는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돼요. EBS 라디오까지만 검색하시거나 EBS FM만 검색해도 이제 채널이 뜨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지금 스트리밍 하는 거 보시고 또 거기에 글도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let us know. If you're in your 40s or if you want to tell us about what it was like looking back in your 40s or maybe you're not 40 yet, let us know. For some reason, we had a lot to say about people in their 40s today, yeah. and we both happen to be that, although you're... Can I say at the tail end?
1: If you want, yeah.
0: No, so you're heading towards the even wiser
1: yeah,
0: age
1: okay,
0: group.
1: Thanks.
0: They say your 50s is when you understand what the heavens have, you know, prepared for you, and you know, you understand the ways of life.
1: You're not
0: more.
1: Making me feel better. No, I'm kidding. Thank you.
0: 그래,
1: yeah.
0: 그래요. 네, 현명하신. Mm-hmm. All right. 자, 사연 질문 무모한 문장 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떻게 또 시작이 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2: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series of initiatives for the Chuseok holiday aimed at ensuring public safety, supporting livelihoods, and improving everyday convenience, including 24-hou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extended public transit hours.
0: 서울시는 24시간 응급진료 체계와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등을 포함해 시민 안전, 민생 안정, 또 생활 편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26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Director Lee Chang-dong's film Possible Love has won the Silver Lion Grand Jury Prize at the 83rd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aking it the first Korean film to secure this specific honor and the country's first major competition award at Venice since 2012.
0: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주요 경쟁 부문을 수상한 것은 2012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2: Severe wildfires spreading across Indonesia's Sumatra and Borneo regions have triggered an air pollution crisis that has left over 113,000 people suffering from respiratory illnesses and exposed more than 12.5 million residents to toxic haze.
0: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산불이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섬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이 지역이 대기오염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금까지 11만 3천 명 이상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발생했고 1,250만 명 이상이 유독성 산불 연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A safety study by the Seoul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has revealed that patterned decorative paper napkins can expose diners to dangerous chemicals, detecting suspected carcinogens like benzophenone and formaldehyde in several imported products.
0: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종이 냅킨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사할 때 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을 사용할 경우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여러 수입 제품에서 벤조페논과 포르말데히드 같은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And a unique gold-trimmed 1953 Cadillac Elegante has shattered the all-time auction record for the brand, selling for a staggering $1.2 million.
0: 금도금 장식을 두른 캐딜락으로 독자적인 1953년형 모델인 엘레간테가 미국 경매에서 무려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억 원에 낙찰되면서 캐딜락 역대 공개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0: 금 도금이 되어 있어요? It's gold trimmed.
1: Yeah, the trim would be the outer edge or the border of something. You can have gold trimmed glasses, for example.
0: Right? Trim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여기저기 뭐 전부 다 금이 아니라 이제 테두리 부분들 이런 데에 이제 금이 들어간 거죠.
1: Right, and it doesn't have to be real gold, right? It could just be the color gold.
0: 근데 실제로 이제 차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지붕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차의 일부분이 이제 금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trimmed라고 부를 수 있어요. Trim이 뭐 이제 가장자리도 됐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부분 부분 장식이 됐다라는 의미로 yeah. 여기서는 쓴 겁니다. 전부 다 gold 아니고요.
1: Right.
0: Gold trimmed.
1: And you also hear about gold plated things as well,
0: yeah.
1: right?
0: 그게 이제 도금이 되겠죠. Yes. Gold plated. 그 다음에는 it's the most expensive Cadillac. Of all time.
1: Yeah, so we're speaking in superlatives here, right? The most of all time ever recorded throughout history since humans roamed the earth, I guess you could call it. You hear this in sports a lot when records are broken, right? Yeah. The all-time home run king, for example.
0: 그렇죠. All time something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사상 뭐 최고의 뭐뭐뭐 아니면 가장 비싼 뭐뭐뭐 가장 뭐 훌륭한 선수 이런 이제 최상에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상 어떻다, 역사상 어떻다라고 할 때 all time blah blah blah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 unique gold-trimmed 1953 Cadillac Elegante has shattered the all-time auction record for the brand, selling for a staggering $1.2 million. And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with Shane Harm.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한 시간이 아깝네. 고민한 시간이 아까워.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프닝 놓치신 분들 이제 한 40대 정도에 접어들면서 아, 이제는 뭐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전에는 못했던 것이더라도 지금 그냥 하면은 된다. 이제 결국은 이제 못한다라는 생각이 나를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생각을 고민을 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성공하시면은 아, 내 고민한 시간이 아깝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겠죠?
1: Just do it.
0: Just do it.
1: Yes.
0: 자, 샵104와 반디와 유튜브로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네, 언제나 환영합니다. Ariana Grande의 노래 들을게요.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Ariana Grande,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들으셨습니다. You're listening to EBS FM. We're now going to review five key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starting off with 무엇을 목표로 하는, aimed at something.
1: Mm-hmm. For example, the company launched a new product aimed at younger consumers.
0: 회사는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그 신제품이 젊은 고객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The company launched a new product aimed at younger consumers. 자, 다음 표현은 주요, major.
1: Mm-hmm. The pop star became famous after winning a major singing competition.
0: 그 팝스타는 유명해졌는데요. 어떻게 유명해졌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요한 노래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중요하다, 크다. 아니면 인기가 많다. Mm-hmm.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Major. The pop star became famous after winning a major singing competition. 자, 다음 표현은 무엇으로 고통받다. Suffer from something.
1: Right. So it's not just people that can suffer from something, right? For example, the economy is suffering from high inflation.
0: 경제가 지금의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 economy is suffering from high inflation. And it's very common to use non-human subjects in English sentences and then to just use a verb as if it were an animate subject. Okay, moving on. 자, 의심이 되는 suspected.
1: Mm-hmm. Security guards found the suspected stolen laptop in an empty locker.
0: 네, 보안 직원들이 비어있는 락커 안에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랩톱 컴퓨터를,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2: Security guards found the suspected stolen laptop in an empty locker.
0: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뭐 사상, 뭐 역사상, 뭐뭐뭐 할 때 all time.
1: Yeah, The Shawshank Redemption is my all-time favorite movie.
0: Oh, is it true?
1: And that's very true.
0: Oh,
1: yes.
0: 내가 꼽는 이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Shawshank Redemption이다. 우리말로는 무슨 탈출이었나요?
1: Shawshank 탈출.
0: Shawshank 탈출.
1: Yes. It's always on TV too.
0: 그러니까요.
1: Yes.
0: 네. 영어 제목이랑 우리 제목이 많이 달라요. Shawshank Redemption.
1: Yeah.
0: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갱생이 되거나 구조가 되는 요 느낌이 있는데
1: right.
0: 근데 탈출 이래 버리니까 약간 스포 아닌 스포.
1: Yeah,
0: 우리말로는
1: actually I never thought of that.
0: 그러니까
1: yeah.
0: 약간 타이틀의 뉘앙스가
1: right.
0: 좀 다른 그런 영화죠. 어쨌든 뭐 너무나 훌륭한 네, 영화죠.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Maybe it's your all-time favorite movie as well.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The Shawshank Redemption is my all-time favorite movie. 자, 주요 표현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고민한 시간이 아깝다. 요거를 영어로 표현해 주시는 게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언뜻 봤을 때
1: yeah.
0: 되게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